평소엔 잘 모르다가도 힘든 순간에 어른들의 말씀과 선배의 조언이 깊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먼저 숱하게 겪어본 경험들은 그야말로 인생의 보약이고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쉽게 포기하지 않고 심지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7679님께서 저도 요즘 눈이 침침해서 요즘 산을 많이 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산을 보고 있으면 눈이 힐링되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해봅니다. 이거 뭔데? 그러니까 산을 보려면 어쨌거나 먼 곳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먼 곳을 보고 뭐 다시 가까운 곳을 보고 이거 무슨 훈련법이 있던데. 네, 7679님. 먼 산을 바라보면서 네, 마음 이렇게 머릿속도 좀 비워보고 그럼 좋죠. 어유, 좋으신데요? 이병훈 님께서는 저는 나이 드는 게 좋아요. 병원 가는 날이 늘어가지만 인생 바라보는 시선이 너그러워졌어요. 왜 그리 바득바득 소란스럽게 살았을까 후회되네요. 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지금의 나이 든 제가 좋아요. 아이고, 이병훈님. 뭔가 이병훈님의 그런 이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너그러워진 그런 마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포근함을 느끼고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따를 것 같은데요. 병훈님께서 러브레터 함께해 주시니까 더 좋은데요. 7679님 그리고 이병훈님 두 분에게 모두 아이스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 금요일도 여러분의 소식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요? 제가 항상 궁금해하는 거 아시죠?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계신 곳으로요. 즐거운 주말 계획 보내주셔도 되고요.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셔도 되고요. 축하하고 싶은 이야기도 좋고 속 터지는 얘기도 괜찮습니다. 또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어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일양약품.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7: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7: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7: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10: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임희숙의 기다려야 할 그 사람 8462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좋아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7477님께서요. 현미님, 오늘은 김제에 청하로 파크 골프 모임 게임하러 갑니다. 노력해서 1등 해보렵니다. 흐흐흐. 좋아요. 네, 1등. 아, 7477님. 1등 하시면 또 문자 주셔야 돼요. 파크 골프 재밌죠? 네.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화이팅! 6535님께서는요. 현미님, 안녕하세요. 내일은 아버지의 90세 생신이십니다. 그래서 조촐하게 가족 행사가 있어요. 저희는 1남6녀입니다. 오,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 저희 곁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100세 거뜬하시죠? 크, 사랑해요, 아버지. 아이고, 아버님, 오늘 생신 축하드, 아, 내일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 100세. 네, 그럼요. 100세 더, 네,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가족들 모여서 내일 치르시는 거죠? 함께 모여서 생신. 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흑마늘 진액 아버님께 드리는 저의 선물인데요. 전해주세요. 2430님께서 현미님, 오늘은 저희 집에서 5200번 버스 타고 정왕 2동 행정복지센터로 가고 있어요. 오, 5200버스가 정왕 2동 행정복지센터. 네, 가는군요. 제가 매월 둘째 주 금요일마다 방송을 하거든요. 오, 복지센터에서 하는 정의마을 방송국에서 건강한 세상 만들기 진행하고 있어요. 오, 2430님, 그러시군요. 어허, 그 마을 복지센터에서 방송이 있군요. 네, 좋습니다. 방송 건강한 세상 만들기, 어르신들이 좋아할 것 같고, 뭐 뭔지, 네, 건강 상식 같은 것도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430님 화이팅. 떼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박정호님, 송대관의 정 때문에 신청해 주셨네요. 정성민님께서는 최석준의 꽃잎 사랑 청해 주셨어요. 같이 들을까요?

우, 네. 주현미의 러브레터와 함께하고 계신 아침입니다. 8220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신생아 베네쩌고리 손싸개와 턱받이를 손으로 바느질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 내가 바느질한 것들이 만들어낼 아기와의 좋은 인연을 생각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양천구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에게 줄 선물입니다. 현미님 응원해 주세요. 오호, 그렇군요. 그것도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몸에 이렇게 걸치는 것들이잖아요. 손싸개, 턱받이, 베네쪼고리 이런 것들. 8220님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시네요. 응원해 드릴게요. 깐 마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4289님께서는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애청하는 1인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형사 합의를 하러 가는 날인데 합의금이 과하게 나오지 않게 되기 잘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모두 운전 조심하십시오 하셨는데 아이고 4289님이 합의금을 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4289님 어디 다치신 데는 없는 거죠? 네. 그래요. 잘 마무리하시길 저도 빌어드릴게요.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에이구구구. 그래요. 운전. 아유, 참, 사고. 참. 아무리 방심하고 해도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되는 게 또 더 중요하죠. 아유, 마음이 쓰이는데요. 9661님께서는요, 현미님, 제주도는 약 열흘 만에 햇빛이 환하게 났어요. 오, 그렇군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들으며 운동 가는데, 역시 햇빛이 나야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도 화이팅! 오, 9661님, 제주도 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맞네요. 제주도 흐리다고, 비 온다고, 바람 분다고 이렇게 소식 전해주시는 거 계속 그게 벌써 열흘이나 됐었어요. 오늘 햇빛이 반짝 빛나는 제주도 그려보네요. 9661님, 운동 화이팅!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0932님께서 서울 패밀리의 그대가 그리울 때면 노래 청해 주셨어요. 윤태식님의 신청곡은 김장수의 그때 그 부산입니다. 같이 들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강병희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유책 배우자인 남편과 이혼하고 저는 혼자서 아들과 딸을 키웠습니다. 공장에 다니기도 하고 장사도 하면서 두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았고요. 중간에 저 좋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들과 딸이 저에게 엄마로서만 살아주기만 바랐기 때문에 저는 재혼하지 않고 30년 가까이 혼자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식당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건설 현장에 신호수 일을 몇 개월씩 하면서 자식한테 기대지 않고 제 손으로 밥벌이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딸아이는 5년 전 결혼해서 현재 22개월 된 손녀를 키우고 있고 곧 둘째 아이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4개월 전부터 딸이 저와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언젠가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릴 때 오빠랑 나를 너무 많이 차별해서 키웠잖아. 오빠가 하는 거짓말은 무조건 다 믿고 나는 안 믿어줬잖아. 나한테 그게 얼마나 상처였는지 알아? 엄마는 오빠만 끼고 살았잖아.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한 번도 저는 둘을 차별해서 키운 기억이 없는데 둘 다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은데 딸아이가 이렇게 말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딸이 평생 상처로 안고 살아왔다고 말하니 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저와 아들은 진심으로 사과했고요. 그때는 딸아이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일 뿐 딸아이 마음 속엔 아직도 깊은 응어리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4개월 전부터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이제는 딸 대신 통화하던 사위와도 연락이 끊겨버린 상태입니다. 딸도 보고 싶고 무엇보다 손녀가 너무 보고 싶어서 SNS를 통해서나마 사진을 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진도 모두 내려버려서 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저와의 연락을 모두 끊어버린 것일까요? 서운한 것은 만나서 풀어야 하고 아직도 응어리진 것이 있다면 제가 다시 사과하고 풀어주고 싶지만 이렇게 연락을 끊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곧 둘째 손녀가 태어나니 더 걱정입니다. 친정 엄마인 제가 22개월인 첫째 손녀라도 돌봐줘야 딸아이가 편할 텐데 싶어 조심스레 문자를 보냈지만 몇 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읽지 않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딸의 상처가 생각보다 훨씬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의도치 않았어도 딸아이가 차별로 느꼈다면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겠지요. 엄마로서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딸아이 마음을 풀어주고 싶은데 지금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딸의 다친 마음을 열 수 있을지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너무 다가가면 오히려 더 멀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주위에 다정한 엄마와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러브레터에서 사이좋은 모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럽고 슬픕니다. 제가 더 많이 노력해야겠지요. 딸아이가 제 연락을 받아주기만 기다립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정윤선의 오해였습니다. 아, 참. 그래요. 원혜진님께서요, 사연 들으시고 딸이 어머님한테 상처가 엄청 큰가 봐요. 어렸을 때부터 크면서 생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가 않죠. 그래요. 맞아요. 혜진님. 장순태님께서는 너무 안타깝네요. 뭐든 바로바로 풀어서 상처가 깊어지지 않고 아물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대화하고 소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해주셨어요. 2271님께서는 저도 지금 아들과 어려워요. 그래서 공감합니다. 하, 참 그렇군요. 3155님께서는 사연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따님분이 이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과하는 부모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계속 연락 끊었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요. 자식들 커가면 어머니 마음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시는데 따님도 마음 좀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어요. 2089님께서는 저도 사춘기로 엄청 속 썩였던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형이랑 비교하고 차별해서 사춘기 때 더 부모님 힘들게 했다고. 그래서 술 한잔 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 빌었어요. 그랬더니 요즘 효자되었어요.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 후에 오히려 더 관계가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아이, 그렇군요. 2089님. 아이고. 그래요. 참 집집마다, 그쵸? 이런 사연들, 비슷한 사연들 갖고 있는, 가정들 꽤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생긴 상처는 아무는데도 시간이요. 오래 걸리기 마련이에요. 사과는 하는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속도에 맞춰야 하는 거잖아요. 강병희 님도 모든 게 한 번에 해결되길 바라지 마시고요. 따님의 속도에 맞춰서 계속 진심 어린 모습을 보여주시면 시간이 좀 걸려도 언젠가는 따님과도 화해하시는 날이 올 거예요. 오늘 사연 주신 강병희 님에겐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2089님 신청곡 주셨네요. 사연 내일 주말에 포천 형님 댁에 완두콩 따러 갑니다. 오, 저도 내일 포천 가는데. 형님은 농사 지으시면서 옷을 잘 안 사 입으셔서 이쁜 셔츠 옷 선물 드리려고 사갑니다. 형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재란의 밀짚모자 목장아가씨 신청합니다. 네, 완두콩 우후 일손 도와주러 주말에 가시는군요. 그래요, 2089님. 형님이 좋아하시겠네요. 신청곡 준비해뒀고요. 모기 진드기 기피제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4688님께서는 서른도에 보랏빛 엽서 정해주셨습니다. 이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원 정부와 함께합니다.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0: 이런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2: 골뱅이.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임현지님께서요. 현미님, 아이가 감기가 심하다고 아프다고 해서 결석했어요. 오고 아침에 죽도 끓이고 목이 아프다고 해서 미지근하게 물도 대령 했는데요. 방에서 에어컨 틀고 선풍기까지 돌리면서 아이스크림 찾네요. 그 모습 보니 갑자기 혈압이 상승합니다. 진짜 아픈 거 맞는 거겠죠? 이따 병원에 데려가 봐야겠어요. 임현진님. 아,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열은 없는 거예요? 아이가 감기가 걸리면 이제 열이 먼저 나고 목이 아프면 편도선이 부어서 열이 날 텐데 또 열이 너무 나면 미지근한 따뜻한 물보다 시원한 차가운 물이 좋긴 해요. 열이 나니까 또 덥기도 할 테고. 아이고. 근데 오후에 병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임현주님. 네, 속 불을 조금 내리시기 바랍니다. 0077님께서는요. 오늘도 햄버거 만들러 갑니다. 오, 주현미님 방송 들으면서 갑니다. 오, 좋아요. 저희는 수제버거를 만들고 있는데 아주 아주 맛있습니다. 근데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되네요. 아, 현미님도 시간 되시면 저희 수제버거 맛보러 오세요. 평택에 버거 창고입니다. 힘나게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아, 요즘 평택 엄청 활기찬 도시잖아요. 평택에 계신 우리 러브레터 청취자 여러분, 가족 여러분, 버거 창고예요. 아주 아주 맛있는 햄버거 수제버거입니다. 점심이랑 드시러 가세요. 저도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0077님 화이팅.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아하, 러브레터와 함께하는 이 아침, 여러분들의 아침 모두 행복하길 항상 기도해요. 1부 마칠 시간이에요. 박윤경의 꼭 한 번만 같이 들을까요? 네,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 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Happy
1: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정체가 풀린 도로 위로 오전 교통량이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하남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이후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송내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계양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 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안산 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3,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안산 분기점에서 안산 나들목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중부 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진천 부근 1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대소분기점부터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잠실 철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지문 터널 안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은가은 앞으로에도 은가은 거꾸로에도 은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첫 곡으로 주현미의 안오네 들었는데요. 남은숙님, 이진행님, 8937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노래 나가는 동안 우리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들 이 사연 게시판 보면 너무 웃겨요. 네, 저 왔는디요. 그래, 그래. 아, 전 치킨이 안 오네, 뭐.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저 이 노래 부르면서

0: 신호 씨 춤도 춘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8549님께서는요. 현미 언니야 안녕하세요. 여기는 김천입니다. 우리는 농촌 일손 돕기 하는 팀입니다. 15명이 두 팀으로 나누어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딸기 모종 채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현미 언니 팬이에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팀원들에게 수고한다고 말해주면 더 힘을 내고 열심히 할 것 같으니까 꼭 말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농촌 일손 돕기. 네, 그렇군요. 바쁘실 텐데. 그리고 또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서 이렇게 함께 하실 텐데. 네, 화이팅입니다. 모두 모두 수고하십니다. 정말.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같이 뭔가 드셨으면 좋겠어요. 화기애애하게.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러브레터 가족들의 소식 기다립니다. 바쁜 소식도 좋고 즐거운 계획, 심심한 얘기도 좋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랜만에 들으면서 반가움 추억의 노래들도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은 무료고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 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지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 서울사이버대학교.
9: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0: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진희를 겹쳐보게 됩니다. 새끼를 쑥쑥 잘 낳아 퍼뜨리며 한 20년 가까이 잘 늙어 웬만한 사람보다 속 깊던 진희의 무심한 듯 검고 깊은 표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진희처럼 새끼들을 낳지는 못했지만 이젠 이놈도 생을 다해가는 건지 철사로 된 얼굴에서 세월과 존재의 섭리랄까 일생이라는 것의 한 심연을 언뜻 드러내 보입니다. 이젠 바로 1번을 누르면 이놈이 금세 돌아가지 않고 긍 하고 신음소리를 냅니다. 살살 다뤄달라고 말을 하게 된 게지요. 목덜미에 꼭지를 뽑으면 목이 돌아가야 하는데 디스크라도 걸렸는지 관절 터덕거리는 소리만 내면서 50 겨눈 내 목덜미며 어깨처럼 삐딱하거나 제멋대로 돌다 서다 하면서 고집을 피웁니다. 한 번씩 얼굴을 가린 철망을 변검술처럼 훌러덩 벗어버릴 때도 있어 가족들을 놀라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비록 생명 없는 이놈의 물건이지만 이름 하나 붙여줘야 하는 건 아닌지요.

있구나.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엄원태 시인의 늙은 선풍기를 위하여 함께 했는데요. 지금도 집집마다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을 건데요. 요즘 새로 나온 선풍기들이 많지만 예전 선풍기들은 웬만하면 고장도 잘 안 나서 아주 오래오래 쓸 때도 많아요. 좀 소리가 나도 그래도 시원한 바람 만들어내는 일은 책임지고 해내는 오래된 낡은 선풍기. 애들은 그냥 버리라고 해도 못 버리는 건 그만큼 오랜 정이 들었기 때문이죠. 사람이든 물건이든 한번 정이 들면 그냥 한 식구가 돼서 쉽게 내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버릴 수가 없죠. 예.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8402님께서요. 현미 언니, 드디어 첫 복숭아를 수확합니다. 오, 너무 예쁘죠? 크기대로 줄 세운 다음 박스에 담아요. 이제 복숭아 따는 한 달 동안 현미언님 목소리 들으면서 더 힘낼게요. 와, 복숭아. 사진 보내주셨는데 어쩜 이렇게 복숭아들이 줄을 서 있어요. 와우, 이 복숭아는 다루기도 조심조심 다뤄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복숭아 향기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네요. 아유, 오늘부터 이제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시겠어요. 8402님 무주 천마 하루 맑음 선물로 드릴게요. 화이팅. 송영철님께서요, 남상규의 추풍령 청해 주셨습니다. 4522님 조용필의 돌아오지 않는 강. 네, 양은숙님 최백호의 새끼손가락. 그리고 홍기석님 4462님께서는 신승태의 그대라는 꽃 청해 주셨어요. 신청곡들 이어드리겠습니다.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호, 신청곡들 쭉 듣고 왔습니다. 아, 좋죠. 5158님께서요,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현미님. 지난달에 우리 부인님이 제주도 레드향 하우스 밭 마지막 줄에 스피커를 달아달라고 러브레터에서 공개적으로 제 이름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현미님도 정명철 남편님 스피커 달아주세요 라고 방송에서 크게 말했는데요. 그 방송이 끝나고 저에게 전화가 세 통이나 왔고요. 식당 갔는데 스피커 빨리 주라고 달아주라고 동네 삼촌들에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스피커 달았고요. 달았다고 현미님과 지인들에게 신고합니다. 여기 표선면 세화리는 러브레터가 꽉 잡고 있네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아, 저 왜 이렇게 뿌듯합니까? 기억나요. 그게 5월 18일에 3155님께서 보내주셨던 사연 속의 남편분 정명철님이 스피커 드디어 다셨다고. 이제 거의 한 달 넘었는데 이제 달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직접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어쨌건 제가 더 감사하네요. 그래요. 표선면 세화리에 러브레터. 어휴, 장난 아닌데요. 함께 들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매일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표선면 세화리 러브레터 아침에 함께 나눈다는 게 정말 좋아요. 5158님, 그래요. 네, 정명철님. 남편님, 정명철 남편님 스피커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잘하셨어요. 아, 8943님께서는요. 현미님, 저희 부부는 70세가 훌쩍 넘었는데 저는 아파트 외부 청소원으로 일하고요. 우리 마눌님은 한 달에 두 번씩 독거 노인 반찬 봉사 나갑니다. 오늘도 나갔어요. 마눌님 핸드폰에 제가 세대주라고 저장되어 있답니다. 세대주가 화이팅 하고 마눌님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아유, 두 분 잔잔하니 서로 이렇게 응원하면서 지내는 모습 그려집니다. 요즘 아파트 외부 청소하는 일 하신다 그랬는데 날 더워지는 낮 햇볕 조심하시고요. 8943님, 세대주님 무주 천마 하루 맑음 선물로 드릴게요. 아이고, 마눌님 응원하시는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9149님께서는요, 신청곡 사연 주셨는데요. 볼까요? 안녕하세요, 현미 씨. 저는 올해 만 75세 전기옥입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매일 아침을 라디오와 함께 시작하는 애청자입니다. 새벽 5시부터 라디오를 켜두고 기다리다가 9시가 되어 현미 씨의 다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앞이 잘 보였는데 나이가 들고 당뇨가 찾아오면서 눈이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답답하기도 했지만 비록 지금은 앞을 볼 수 없어도 귀와 온몸의 감각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휴대폰 화면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더듬어가며 이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비록 글을 쓰는 건 서툴고 힘들지만 제 마음만은 꼭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외로운 요양원 생활에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는 러브레터에 꼭 신청하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박우철의 연모. 꼭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전기옹님께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아, 네. 하루하루, 네.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고 계신 9149님, 저도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억하겠습니다. 함께 러브레터 해주시는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길요. 저도 엄청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청곡, 어우 좋아요. 박우철의 연모 준비해뒀고요. 요양원 생활 하신다 그랬는데 치킨 세트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친하신 분과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299님께서는 이성우의 진또배기 정해주셨는데요. 이어드리겠습니다.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된 장소가 바로 영월의 청룡포죠. 영화의 흥행 이후 영월과 청룡포를 다녀오신 분들 참 많은데요. 청룡포에 가면 배를 타기 전 소공원의 노래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단종을 기리는 노래 두 견새 우는 청룡포의 노래비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 이전에도 단종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두 편이 개봉된 적이 있는데요. 신문에 연재되었던 역사소설 이광수 작가의 단종 애사를 바탕으로 1956년과 1963년에 단종 애사라는 제목의 영화 두 편이 개봉됐고요. 모두 1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흥행하면서 단종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은 노래도 만들어져서 사랑받았는데요. 그 곡이 바로 심수경 씨의 두 견새 우는 청룡포입니다. 1966년에 발표된 이 노래는 영월 출신의 작사가인 이만진 씨가 가사를 쓰고 한복남 씨가 작곡했는데요. 1960년대에 맑고 애절한 목소리로 사랑받았던 가수 심수경 씨가 노래해서 큰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심수경 씨는 KBS 어린이 합창단 출신으로 이미자 씨와 닮았으면서도 좀 더 담백하고 애잔한 목소리로 인기를 모았는데요. 두 견새 우는 청룡포는 1988년에 청룡포의 노래비까지 세워졌고 매년 열리는 단종 문화제에서도 항상 불리는 노래가 되었죠. 두 견새를 벗삼아 슬픈 노래를 부르며 한양을 바라보는 단종의 모습을 애절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곡이 바로 두 견새 우는 청룡포인데요.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애틋한 심수경 씨의 목소리로 두 견새 우는 청룡포 함께 감상해 봅니다.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주현미의 러브레터. 2382님께서요. 현미님, 여기는 마라도 앞바다인데요. 오, 날씨도 더운데 갈치 물량도 없네요. 흐흐. 제 자신한테 힘내라고 스스로 화이팅을 외칩니다. 와, 2382님, 마라도 앞바다에서 스스로 크게 화이팅 외치시는 2382님, 저도 같이 외쳐드릴게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네, 지금 빈박스가 또 옆에 있네요. 그죠? 아, 근데 갈치들은 어쩜 이렇게 은빛이 찬란한가요? 수고하시는 2382님. 흑마늘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후후. 오늘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 문연주의 복 터졌네입니다. 기쁜 일도 있고, 실망스러운 일도 있고, 가슴 쓸어내린 일도 있고, 설레는 일도 있었던 이번 한 주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별탈 없이 가뿐하게 금요일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마음 편한 토요일 아침 함께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인 만큼 낮 시간 정체가 심하겠습니다. 오전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도로 위로는 돌발 구간도 꾸준히 많은데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덕천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창원 분기점에서 북창원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먼저 서서울요금소에서 순산터널 사이로 정체되고 더 가서 비봉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꾸준히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와 둔대분기점에서 부곡부근, 다시 서용인분기점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당진 쪽으로 서세종 일대로는 작업 여파받아 속도 줄여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welcome,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김희원님이 주셨습니다. 6월이 원래 이렇게 시원했나요? 제가 더우면 난폭해지는데

6월 내내 순둥이네요. 자, 지금 유럽은 40도 이상, 예, 폭염으로 난리인데요. 오늘 서울은 쾌청 그 자체 아닙니까? 남쪽은 더 시원하다고 하니까 매사에 순둥하게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물 같은 날씨에 하나 더 얹어드릴게요. 제주도 호텔 숙박권 3장. 지금부터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서 딱 보니까 하늘 보니까 파란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선선하니 좋습니다. 김경호의 노래입니다. 샤워트.

자, 박명수의 라디오 쇼 금요일 순서입니다. 생방송으로 활짝 문을 열었고요. 어제에도 창문을 닫고 잤어요. 이런 6월 처음이에요. 김미영님, 예. 털파리님이 아직까지 열대 없는 날씨에 꿀잠 자고 이 시간에는 라디오 쇼 듣는 이곳이 지상 낙원입니다라고 예, 해주셨고 김세희님 오늘 날씨 참 좋아요. 이정수님 하늘이 캘리포니아예요. 안 가봤지만 예, 저는 가봤거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날씨까지 생각하지 않게 시차 때문에 제트랙 때문에 김세진님 어제 축구 땜시 속이 답답했는데 가슴이 뻥 뚫어 뻥. 예. 아 근데 축구 이 하, 어떻게 해야 돼요? 32강도 좀 멀어졌다면서요 또. 아우 정말 그거 하나 보는 낙수로 살았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 아 이건 뭐

0: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좀 대한민국 우리 저 축구 본연의 그 힘을 좀 제대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예 그런 방향으로 좀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모르겠어요. 예 그냥 그저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좀 해서 예 좀 국민들이 좀 그 경기 한 경기 한 경기 볼 때마다 좀 웃고 좀 하나 되고 얼마나 좋아요. 예 하나는 됐는데 예 금방 흩어졌어요 어제 그죠? 하나는 됐는데 금방 흩어졌어요. 안 흩어지게 만들어 주셔야죠. 제 차 보네트에 올라가시라니까요. 뛰어도 된다니까요. 그 얼마나 좋았습니까? 2002년 그 아직 그래도 저 100% 실망할 건 아니죠. 조금 기대는 해봅시다. 아무튼간에 예. 우리가 또 쇠복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오늘 생방송인데 방송 중에 세 분 뽑아서 제주도 호텔 숙박권 드릴 거예요. 예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쿨 FM 유튜브가 드디어 150만 구독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쿨 FM 유튜브 채널에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니까 참여하시고 배달앱 상품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검색앤차트 민기 전민기 씨와 함께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민기 씨의 입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들어주시고요.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입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와!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4: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해도
5: 하모니 렌트카.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예.
1: 방아 전민기입니다. 예. 아 그냥 네덜란드를 네덜란드라고 하는 게 너무 웃겨.
0: 네덜란드가 뭐 잘못 않습니까? 영어 발음 네덜란드.
1: 아 그리고 꽃이 잘하는 인데 이걸 어떻게 사라지느냐고.
0: 아 지금 아 저 요새 지금 제가 뒤숭숭 해가지고
1: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0: 좀 타이어드합니다.
1: 아 근데 예. 이 진짜 이 두 줄로 사람 웃기는 예, 예. 거는 진짜 박명수 씨밖에 아, 없는 진짜, 것 같아요.
0: 아니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거의 지금 저 정신 상태가
1: 그래요.
0: 아, 뭐 좀 좋지 않아요.
1: 아니, 아직 희망이 좀 남아 있어요. 제가 이따 정리해드릴 테니까.
0: 축구 말고도 예 좀
1: 또 아, 다른 것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0: 아 죽었어요 지금. 아 한 달만 쉬면 안 될까 라디오. 아 죽었어요 지금. 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에 뭐, 검색의 차트
1: 뭐를 시작해요?
0: 자 이제
1: 빅보드 차트 할까요?
0: 예, 해봐야죠.
1: 네.
0: 예, 예.
1: 곧 있으면 이제 추석 오고 크리스마스 오고 설날 온다는 이제 박명수 씨의 말처럼 자 근데 들을 때는 네.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진짜 조금 지나면 1년 가 있더라고요.
0: 태풍 두 번 오면 추석이에요. 태풍 두 번 오면 추석이라고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 벌써 7월이에요, 여러분. 그 말인즉슨 올해가 딱 절반 남았다는 건데
0: 아이고.
1: 지난 6개월 돌아보면서 상반기 결산해보는 시간 좀 준비했습니다. 2026 상반기 화제 인물 베스트 5. 네.
0: 여기 껴야 되는데 아 못 끼니까 아쉽다.
1: 올 상반기 박명수 씨 활약 근데 대단했습니다. 1월 1일 라디오쇼 11주년을 시작으로 예, 해서 예, 예. 젠장박으로 예능방송인 브랜드 아, 평판
0: 그,
1: 3위
0: 그럼 한번 웃겼잖아 그래도
1: 아 그때 아, 진짜 잊을 수가 없네.
0: 아 나는 맘먹으면 끝나.
1: 진짜 3대 등장신 중 하나였죠. 예, 그죠? 예, 예. 예. 그리고 2026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라디오 부문 1위까지
0: 아, 열심히 했네 너.
1: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이제 하와수도 물 쭉 들어오고 있죠.
0: 하지마 지금
1: 뭘 하지 마요.
0: 방송 날라잖아. 하지 마.
1: 아, 하와수는 괜찮지.
0: 알았어. 네. 그냥 해.
1: 그리고 하반기 계획은 그럼 어떤지죠?
0: 없어, 지금. 그냥
1: 아니,
0: 내 입으로 하는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1: 아, 왜 이렇게 부정적이 됐어요, 사람이?
0: 부정적이 아니겠니, 지금 상황이?
1: 아, 일 들어오겠죠, 또.
0: 아니, 일이 문제가 아니라.
1: 그러면.
0: 말 못해, 방송에서.
1: 말 못해요?
0: 어, 안 할 거야.
1: 알겠어요.
0: PD가 입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1: 알겠어요. 자, 여러분도 차트 들으시면서 올 상반기 화제 인물 누가 떠오르는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8910,
0: 네네.
1: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 소개된 분들께 수제 삼선 짬뽕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0: 예, 2026년 상반기 화제 인물들이 이제 올 한 해를 이끌어 나간 거죠.
1: 맞아요.
0: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들이고
1: 네.
0: 감사합니다. 예.
1: 뭐가 감사하다.
0: 아, 이분들이 좀
1: 아, 이분들
0: 아, 왜
1: 덕분에?
0: 웃는 거예요, 자꾸.
1: 아, 오늘 좀 재밌으셔가지고.
0: 내가 지금 상황이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진짜. 너 뛰쳐나갈 눈물 흘리면서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
1: 아, 지금 뭐가 많이 안 좋군요. 알겠습니다.
0: 알면서 얘기해요, 우선?
1: 하지 마요, 하지 마.
0: 예,
1: 자, 순위 예. 없이 만나볼게요.
0: 예.
1: 첫 번째는 BTS.
0: 아, 좋아. 자랑스러워. 자,
1: 지난 3월이었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이 열립니다. 약 3년 9개월 만에 전 멤버가 다시 모인 무대를 이 서울의 상징과도 같은 광화문 도심 한복판에서
0: 정말 멋있더라.
1: 다시 볼 수 있다는 소식에
0: 예, 정말 멋있었죠.
1: 전세계가 들썩였고
0: 네, 네.
1: 그때 광화문에 비슷한 시기에 또 우리 박명수 씨도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날 공연은 이제 땡플릭스를 통해 생중계가 됐고요. 무려 77개국에서 글로벌 시청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함께 알린 정말 좋은 마케팅 사례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전 세계인들이 우리의 광화문 광장을 본 거니까.
0: 아, 그 뒤에 우리 저 북한산이죠?
1: 네.
0: 아, 아름다운 다음에 끝이야.
1: 그쵸.
0: 자랑스럽더라, 진짜.
1: 네. 네. 그리고 이번 달 부산에서 열린 BTS 콘서트 진짜 대단했습니다.
0: 아, 정말.
1: 네, 부산시에서 이틀 동안 약 20만 명의 관광객이 모인 걸로 추산했고
0: 네.
1: BTS의 파급력은 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금 1천만 명을 넘어섰다.
0: 어디 가도 외국이냐. 네. 이제 영어를 배워서 써먹을 일이 없었잖아요.
1: 맞아요.
0: 써먹을 일이 많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광화문 뒤에는 인왕산입니다.
1: 네.
0: 인왕산.
1: 네. 예, 예.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른 수준이고 그리고 보니까 그분들이 또 카드를 많이 쓰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0: 더 써야 돼. 예. 빵꾸나야 돼. 더 네. 써야 돼.
1: 그래서 이제 BTS 공연과 K컬처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은 결과라고 합니다.
0: 네, 네.
1: 전 세계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 1위가 지금 아마 서울일 거예요.
0: 그러니까 제가 네. 아는 저 유럽에 있는 어떤 저 팬도 돈 모으고 있
1: 서울 오려고.
0: 한국 오려고.
1: 네. 최근 BTS의 리더 RM군이 국립중앙박물관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고 국중박에서 이 글로벌 홍보대사를 임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2026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BTS 효과를 좀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계속해서 정말 좀 발전하길 바랍니다. 예.
1: 네. 우선영님이 BTS 보유국이라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셨는데
0: PMS.
1: 아, PMS?
0: 예.
1: 박명수?
0: 예.
1: 네. PMS 보유국 맞습니다.
0: 그게 좀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예.
1: 네, 박미진님.
0: 아니요, 제가 약자로 하면 그렇다는
1: 네,
0: 얘기예요.
1: BTS 예.

0: 월드컵 공연도 하고 진짜 멋있어요.
1: 아, 멋있어 진짜.
0: 하셨습니다.
1: 아, 그 어떤 뭐가 그 자체가 네. 느낌이 달라.
0: 진 씨랑 아직 연락하세요?
1: 안 해요, 안 해요.
0: 아, 왜?
1: 아니, 뭐를 해.
0: 형이 좀 먼저 해 봐요.
1: 아, 싫어.
0: 예. 왜?
1: 아, 안 받아.
0: BTS 진이 형 좋아하잖아요. 아,
1: 뭐 안 좋아한다 했어. 나는 BTS 멤버 다 좋아해.
0: 아, 그건 그렇죠. 예, 예, 우린 예. 다 그렇죠.
1: 근데 진이랑 이제 진 군이랑 예. 만나서.
0: 왜냐면 진 씨가 다른 유튜브에서도 형 얘기를 많이 하던데.
1: 예, 예.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은 친구예요. 예.
0: 네, 요새 바빠서 그럴 거예요.
1: 아니, 당연하죠. 예,
0: 명절 때, 추석 때 연락 올 거예요.
1: 바쁠 때는 건들면 예. 안 돼요. 예,
0: 맞습니다.
1: 예.
0: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볼까요? 아, 전 이분의 성공이 정말 좋아요.
1: 아니, 근데 이분 할 얘기 많아요. 한번 해보세요.
0: 장항준 감독님.
1: 예, 예.
0: 올 상반기 극장가를 강타한 영화죠. 왕과 사는 남자. 이게 개봉하자마자 입소문 나면서 진짜 무서운 흥행 속도로 관객을 끌어모으더니 개봉 67일 만에 극한 직업을 제치고 한국 영화 역대 최다 관객 수 2위를 달성했습니다.
1: 네.
0: 1,690만 명. 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최다 매출을 달성한 영화로 기록 경신했고요. 야, 이 중심에 장항준 감독이 있습니다.
1: 아니, 네. 저도 제 아이랑 같이 가서 영화표 끊어서 봤어요.
0: 네.
1: 그럼 저 도와드린 거 아니에요?
0: 도와드린 거죠.
1: 전화를 드렸어요.
0: 네.
1: 감독님. 라디오 한번 나와주세요. 아, 제가 지금 바빠서 5월에 나가겠습니다.
0: 5월에?
1: 안 나왔어요.
0: 안 나왔어요.
1: 예, 이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안 지키면 저도 네. 보복하겠습니다.
0: 근데 이번에 KBS에서 또 예능 시작하니까 좀 나와주시면
1: 해피
0: 좋죠.
1: 해피투게더도 내 건데.
0: 아,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1: 해피투게더도 내 건데.
0: 그게 왜 형 거예요? KBS 거지.
1: 아, 내가 아니, 그 KBS 건데. 나도 그 해피투게더를 살리는데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0: 맞아요.
1: 어, 근데 나만 빼고 하더라고. 알았어. 좀 봤는데 어떻게 하나 봐 내가 지금.
0: 아이, 다 아,
1: 다. 아, 가서.
0: 왜 이렇게 알았어요, 알았어요.
1: 예, 장항준 감독님 네. 5월 달에 나온다는 약속은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0: 5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7, 8월쯤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1: 나와주실 거라면 워낙, 예. 워낙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0: 해피투게더가 7월부터 시작하니까 나와주시면
1: 네,
0: 좋죠.
1: 네, 알겠습니다. 예.
0: 자, 1996년에 영화 그 박봉곤 가출 사건 각본 맡으면서 영화계 데뷔를 했어요.
1: 감이 좋아.
0: 2016년 무한상사 위기의 회사원 출연 이후 예능계 치트키로 급부상했고요. 김은희 남편. 신이 내린 꿀팔자, 눈물 자국 없는 말티즈 등의 별명을 얻으면서 방송인으로서 두각을 드러냈는데 이 왕과 사는 남자로 천만 감독에 등극하면서 본업에서 지금 커리어 하이를 찍었죠. 그 장항준 감독님의 소속사 대표인 송은희 씨가 레디쇼에 나와서 이젠 김은희 작가가 장항준 감독한테 카드를 요구하더라라고
1: 네.
0: 이 장항준 감독의 달라진 위상을 증명하기도 했죠. 거장 장항준 감독님의 다음 작품 기대가 됩니다.
1: 저는 저 왕과 사는 남자를 그 미국에 있는 할머님이 보고 눈물 흘리는 걸 보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0: 진짜요?
1: 이 통하더만.
0: 통하죠.
1: 뭐 이렇게 문화나 이런 건 다르지만 그 네. 상황과 이런 거를 아니까
0: 네.
1: 미국에 계신 그 할머님이 미국 네. 할머니가 그걸 보고 우셨대요.
0: 아.
1: 예, 그걸 보고 내가 아 이게 다 통하는구나.
0: 맞습니다.
1: 예, 예. 아무튼 아마 박지훈 씨의 연기 진짜 기가 막혔죠.
0: 너무 잘해.
1: 아 예. 아.
0: 근데 뭐 아마 감독님 다음 작품에 대한 좀 어떤 그 부담감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부담감 네. 내려놓고 다음엔 좀 약간 워낙 그 유머가 있으시니까
1: 네.
0: 좀 재밌는 거 갖고 나오시면
1: 그래요. 예, 부담을 안 가지시니까 해피투게더 하시겠죠.
0: 맞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8484님이 이자 붙여서 그럼 두 번 나오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기엔 좀 시간이 없으실걸요.
1: 아니, 시간 있으니까 해피투게더 하시겠죠. 한번 좀 여기 녹화 오는 김에 KBS 오는 김에.
0: 오는 김에.
1: 들으면 되지.
0: 들러주시기를.
1: 녹음이라도 하면 되니까.
0: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상훈님은 장한준 감독님, 제가 영화를 3번 봤으니까 저도 지분 좀 있겠죠.
1: 그러니까.
0: 하셨는데.
1: 그렇지, 그렇지.
0: 맞습니다.
1: 여러분들 공격해 주셔야 돼요.
0: 맞습니다.
1: 예, 빨리 나가라고.
0: 네.
1: 예.
0: 자, 세 번째 가볼까요?
1: 좋아요.
0: 요즘 많은 분들이 월드컵으로 상처받고 이 선수 때문에 힐링하고 있다라는 선수입니다. 바로 이정우 선수.
1: 너무 멋있더라. 너무 멋있어. 진짜
0: 너무 잘하죠.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 뒤를 이어서 바람의 손자로 불리는 이정우 선수가 연일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1: 그 타격 1등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0: 아, 근데 참 잡을만 하면 1등이 또 조금씩 가가지고.
1: 그 정말 미치겠네, 그게. 왜 그러냐. 그게.
0: 오늘도 근데 안타를 쳤어요, 이정우 선수가.
1: 미치겠네, 진짜. 1등 해주면 또 우리 국민들 얼마나 기뻐합니까.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예전에 박찬호 선수 할 때 밤새고 봤잖아요 그거를.
0: 아니 다 오전에 했는데.
1: 오전에 했어요?
0: 밤을 왜 새?
1: 개인적인 일로 밤을 새고요.
0: 미국이라 오전에 했어요.
1: 아니, 개인적인 일로 밤을 새고요. 오전에 봤는데 그거 보려고 그냥 아니 이제 작업하느라 밤샜다고요.
0: 아 이게 밤샜다는 건 이제 관용구 같은
1: 아니,
0: 거죠.
1: 밤샜다는 네. 얘기는 제가 작업하느라 밤을 새고.
0: 아, 알겠어요.
1: 봤는데. 네. 아, 이종우 정말 너무 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진짜?
0: 지금 3년 차인데 그 이 선수가 그 특유의 정교한 타격 메커니즘 지금 앞세워서
1: 기가 막혀.
0: 현재 메이저리그 타격왕인 오토 로페즈 선수를 맹렬하게 추격하고
1: 무조건
0: 있습니다.
1: 무조건 잡아. 무조건 잡아.

0: 드라마리아 예. 지금
1: 어제였죠. 예. 이정우 선수가 속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웨슬레틱스 예, 경기에서 6번 타자 우익수로 나와서 3타수 2안타 기록하면서 두 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했고요. 그 이게 이제 시즌 28번째 멀티히트인데 메이저리그 4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정우 선수 타율이 3할 3푼 1리에서 3할 3푼 5리였는데 오. 오늘 제가 아까 봤을 때는 4타수 1안타에서 3할 3푼 3리였어요. 네. 그 메이저리그 전체 타율 2위 자리를 아, 지금 지키고 있고
0: 1위 해야 돼. 내가 1위를 못해서 억울하잖아 지금.
1: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축구 대표팀을 향한 깜짝 응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1: 어제 경기 전에 이제 손흥민 선수의 7번 유니폼 입고 타격 훈련했고요. 뿐만 아니라 본 경기에서는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최장거리 홈런을 날린 다음에 카메라 향해서 대한민국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정말 한국인 최초 타격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매 경기마다 사실 예전에 그 부상당한 것도 수비하다 그랬는데 매 경기 지금 신들린 듯한 수비 보여줘가지고
0: 그 수비 이거 할 때 펜스에 부딪혔잖아.
1: 어제도 사실 그거 아... 잡아가지고
0: 이긴 거 아니야.
1: 그것 때문에
0: 거야,
1: 역전한 거예요. 아, 거기서 점수 줬으면 지는 거였거든요.
0: 샌프란시스코에서 잘해줘야 돼. 진짜 업고 다녀야 돼.
1: 요즘에
0: 감독이.
1: 그래서
0: 감독이 업고 다녀야 돼. 지금 지게 사가지고
1: 쇼츠로 저는 현지 해설을 보거든요. 예, 현지에서도 이정우 선수한테
0: 그래,
1: 완전 반해가지고
0: 뭐라 그래? 영어로 뭐라 그래?
1: 아니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제 경지에 올라가지고 이제 모든 선수를 파악하고. 친다. 이제는 오. 감이 완전히 왔고 수비도 저렇게 몸 날려서 헌신하는 선수가 어딨냐 막 하면서 그냥 계속 찬사예요. 찬사. 그 해설진들도 이정우 선수 보는 게 너무 재밌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지금 이치로 선수와 비견되고 있으니까 예, 예. 예.
0: 이겨야지 당연히.
1: 네 야. 맞습니다.
0: 아, 축구가 문제야 지금.
1: 네.
0: 아.
1: 정혜성님 MLB 네. 이정우 선수 빼놓으면 섭섭하죠. 너무 자랑스러워서 밤새서 경기 봐도 안 피곤하더라고요. 아, 밤 안 셉니다.
0: 아니, 잘하기만 하면
1: 오전에 합니다. 오전에. 네.
0: 아 전 밤새고 바꿨어요 진짜. 네. 네, 항상.
1: 밤새서 그럼 제 방송 봤다고.
0: 근데 왜 이상하게 박찬호 선수 것도 왜 밤을 새고 봤다고 생각이 들지?
1: 아니.
0: 왜 그러지? 왜 밤을 그렇게 기다렸나 보다.
1: 그럴 수도 있고.
0: 왜 그러지?
1: 아니, 왜냐면 워낙 오래돼서 또 기억이 왜곡됐을 수 있죠.
0: 맞아요, 맞아요.
1: 예, 예, 예. 자, 이정우 선수 만나봤고요. 네 번째 가볼까요?
0: 네.
1: 서인영 씨.
0: 우리 인형이. 예.
1: 아, 지난 3월 말이었죠. 서인영 씨가 이제 너튜브 채널 개과천선 서인영을 개설했죠. 첫 번째 콘텐츠였던 악플 읽기 조회수가 500만 뷰를 돌파했고요.
0: 아이고, 그걸.
1: 정말. 대단했어요.
0: 그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네. 조회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예, 뭐 그런 거 없이 진짜 오리지널로 그렇게 한 건
1: 정말
0: 돌파. 대단한
1: 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0: 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인형이 잘한 네. 거예요. 예,
1: 그 특유의
0: 돌파.
1: 스타성으로 3개월 만에 구독자 80만 명을 어이구. 돌파하면서 복귀에 성공했고
0: 대박이네요.
1: 그 2002년에 걸그룹 주얼리 2기의 막내로 데뷔합니다. 그때 당시 정말 솔직하고 당당하고 정말 이런 자세로 예능, 패션, 뷰티 분야까지 접수하면서 시대 아이콘이 됐었죠. 인기 정점을 찍다가 돌연 이제 매니저한테 욕설한 영상이 퍼지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서인영 씨가 이제 너튜브를 통해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고 구두 아가들과 가방 아가들도 다 처분하고
0: 그렇지.
1: 숨겨왔던 가정사까지 그렇지. 공개하면서 다시 대중 앞에 섰는데 진심이 통했어요.
0: 그러면
1: 최근에 그 멤버들 모아서 20년 만에 주얼리 완전체 무대를 했는데 이것도 터졌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또 재혼 소식을 알리기도 했고요.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서인영 씨가
0: 재혼,
1: 앞으로
0: 재혼.
1: 꽃길만 걷기를 응원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이 대중은 우리 애청자들이나 우리 시청자들은 진실되게 대하면 통해요.
1: 맞아요.
0: 정말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진심으로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통합니다. 예,
1: 맞아요.
0: 예, 예.
1: 네, 네. 그래서 서인영 씨까지 만나봤고요.
0: 네, 아무튼 뭐 좋은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네. 예, 아주 꽃길만 걷길 바랍니다. 우리 인영이
1: 화이팅.
0: 그래도 저 예전에 같이 막 예능 많이 했거든요.
1: 네. 예, 예. 라디오쇼 나와주세요. 듣고 계시면 자 다섯 번째는
0: 아니, 저기 장 감독님이 먼저요. 먼저.
1: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다섯 번째 가볼게요.
0: 기사 좀 써주세요. 예.
1: 네. 구교환 씨입니다.
0: 네.
1: 올 상반기는 이제 구교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올 초에 관객수 260만 명 돌파하면서 2019년 이후 멜로 영화 최고 기록 달성한 작품 만약의 우리. 저도 이거보다 좀 울었어요.
0: 연기를 참 잘해.
1: 네. 예. 자체 최고 시청률 5.3%로 유종의 미를 거둔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줄여서 이제 모자무사. 그리고 최근 560만 관객 동원한 영화 군체까지 구교환 씨 출연한 작품들이 연이어 흥행하면서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매김했고요. 2006년에 연극배우로 데뷔하고 2008년에 첫 영화 아이들을 시작으로 독립영화계 아이돌이라고 불면서 필모를 탄탄하게 쌓았죠. 2021년에 영화 모가디슈 드라마 DP가 흥행하면서 사실 DP에서
0: DP가
1: 각인이

0: 됐던 것 같아요.
1: DP가 살렸지. DP가 구교환 씨는. 예.
0: 대중들한테 눈조장 제대로 찍었고 연상호 감독과 무려 4번의 작품 찍으면서 연상호의 페르소나로도 불립니다. 이 연상호 감독님이 박명수 씨 뮤비 찍어주기로 약속했는데
1: 천만이 안 가도 찍어주고 했거든요. 근데 네. 500만 넘잖아요.
0: 그 영상 봤는데.
1: 그러면은 천만에 찍어주고 했으니까 500만이면 찍다가 가시면 안 돼요. 그냥 좀 반만 찍다가.
0: 아, 그럼 시장만 한 10% 정도 찍고 가면.
1: 아니지. 천만인데 반 했으니까 찍다가. 찍고 편집은 왜
0: 가면은
1: 그러면 되잖아.
0: 중간에 누가 와서 찍어.
1: 아니 그러니까 찍고 네. 편집은 하지 마. 우리가 할게. 찍어만 주고 가면 되잖아.
0: 알겠습니다.
1: 그럼 오디오 오니까 네. 이거는 좀 연상호 감독님께서 좀 저희 라디오 팀을 연락을 좋습니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네. 제가 말씀드렸죠. 진심과 네. 진실은 통한다고요.
0: 네. 예, 어쨌든 예. 연상호 감독님이 또 뮤비 찍어주시면 구교환 씨도 나와서
1: 아예 안 나오지.
0: 반만 또 찍고 가주시면
1: 구교환
0: 어떨까.
1: 구교환 씨인가 구 네. 나인 익스체인지 그분은 뭐 이렇게 교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0: 구교환 나인 익스체인지요 또.
1: 예. 구교환이.
0: 네. 어쨌든 예. 하반기 또 레디오 씨 한번 나와주시면. 아,
1: 그러면 작품을 통해서 나와주시면
0: 저는 그
1: 감사합니다.
0: 구교환 씨의 톤이 참 좋거든요.
1: 나도 좋아,
0: 라디오에 나도, 잘 어울리지.
1: 나도 팬이야 팬. 진짜. 예. 예. 예.
0: 두 분 같이 나와주시면 더
1: 연,
0: 좋고요.
1: 연기를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팬입니다 예. 팬.
0: 근데 연상호 감독님 그 어떡하지?
1: 왜?
0: 뮤직비디오. 근데 다행인 건 형이 아직 새 앨범이 나올 일이 없잖아요.
1: 아, 그쪽에서 오다 떨어지면 두 시간이면 해.
0: 일단 뮤비가 오케이 되면 또 노래를 그때 찍어내겠다.
1: 찍어내죠. 예, 예, 아, 그렇습니다. 예.
0: 알겠습니다. 예.
1: 자, 구교환 씨도 한번 저 작품을 통해서 한번 또 홍보할 일 있으면은 꼭 네. 나오셔가지고 저랑 한번 토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
0: 네. 아, 근데 여기 뭐 나오면 다 잘 되니까.
1: 잘 되니까. 예,
0: 홍보 머신입니다. 아,
1: 우리 기자 손님들 얼마나 예. 많이 도와주시는데.
0: 지금 다들 팬 들고 기다리세요.
1: 예, 예. 2부에서 또 키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제주도 호텔 숙박권 드릴게요.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8: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7: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예, 일수 씨가 화제인 뭐 효리수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9: 효리수. 아, 재밌더라고요.
7: 예, 예, 예. 재밌어요. 예,
9: 효리수 씨. 예,
7: 제가 다 좋아하는 친구들이고.
9: 네.
7: 아, 그 다음에. 김무열 또... 씨, 김무열 씨.
9: 아, 아. 참교육 때문에 예. 정말 다들 속이 시원하다 저도, 보면서.
7: 저도 그거 좀 봤어요.
9: 예, 어떠셨어요? 예,
7: 좀 속이 딱 시원해.
9: 제가 했던 얘기잖아요.
7: 아니 너만 시원한 거 나는 뭐 안 시원해야 되나?
9: 아니
7: 왜 그, 오늘 왜 그래?
9: 아니 나, 그게 아니라
7: 나 상황 알잖아 지금.
9: 상황 안 좋죠.
7: 그러면 좀 예. 잘해줘.
9: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 자기야.
9: 그럴게요.
7: 예. 아 근데 재밌더라고.
9: 재밌습니다.
7: 재밌고 예. 좀 진짜 그렇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9: 예.
7: 진짜로 만들면 안 되나? 영화대로?
9: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아, 폭력적이면 안 되겠지만 안, 그래도 아, 지금 교육계에 있는 여러 뭐 문제들을 좀 바로 잡으면 좋긴 하겠죠. 김치현 아, 님이 아, 드라마 참교육 주인 김무열 배우요. 작품과 달리 사랑꾼이시던데 했는데 이분이 그 B씨랑 저기 빠니보틀이랑 예능한 거 봤더니
7: 네.
9: 진짜 모범생에
7: 예.
9: 이분도 말씀 많으시더라고요. 그 오.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 깊이 빠져 있어가지고
7: 내가 한번 만나야 되는데 아 예능 한번 맛있게 막 그렇게 줘야 되는데
9: 맞아요.
7: 예, 예.
9: 그다음 김영애님 이준 씨 민소매 입고 야구 치어리딩 한 거 최고였어. 이거 영상 또 빵 떴죠.
7: 네.
9: 그 원숙자님 이수지 씨요. 어린이집 선생님 간호사까지 각 직업의 고충을 알아주는 속 시원한 영상 너무 좋았습니다. 하는데 그 이수지 씨가 무슨 만화 더빙 1인 2역 했는데 아, 그 연기도 너무 잘하더라고.
7: 아, 수지는 아,
9: 진짜
7: 죄송합니다.
9: 대단한 사람이야.
7: 후배님 수지는 왜 이렇게 잘해? 진짜? 아니 좀 안 잘했으면 좋겠어.
9: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
7: 아니 그러니까 그만 좀 안 잘했으면 좋겠어.
9: 아니 분야가 좀 다르지 않아요?
7: 아니 그러니까 다른데
9: 캐릭터가 겹치지도 않는데.
7: 아니 그러니까 뭘 해도 너무 잘하니까
9: 배 아파요?
7: 아니 배 안 아프죠. 제가 진짜 에. 좋아하는 우리 동생인데
9: 너무 잘해요.
7: 그만 좀 잘했으면 좋겠어.
9: 왜 그만 잘해? 계속 잘하면
7: 그러니까
9: 좋지.
7: 너무 잘하니까 아니, 너무 잘해서 화가 나.
9: 아 뭔지 알 것 같아.
7: 너무 잘해. 완벽해.
9: 베토벤을 바라보는 아, 그런 느낌인가?
7: 맞아. 그런
9: 아,
7: 느낌이야.
9: 모차르트인가?
7: 아무튼 뭐 네. 방한가? 아무튼 간에.
9: 알겠습니다.
7: 자, 배드민턴계 황제 안세영 선수 너무 아~ 좋아합니다. 너무 한번 꼭 좀 보고 싶네요.
9: 아니, 얼마 전에 말도 선수. 안 되는 거 역전했잖아요, 진짜.
7: 아니, 안세영 선수의 네.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요.
9: 포기하진 않잖아.
7: 그러니까 끝까지 밀어붙인 투지 그걸 배워야 돼요.
9: 맞습니다.
7: 네, 진짜. 예. 아, 안세영 선수 진짜 한번 꼭 좀 보고 싶네요.
9: 네, 예. 고지현님 라디오쇼 나왔던 코르티스요.
7: 네.
9: 레드 요즘 즐겨 듣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7: 코르티스 요새 대박이에요, 대박.
9: 진짜. 예.
7: 그래도 우리 라디오 찍어주고 가서 예. 또 얼마 감사합니까?
9: 그때 라이브 되고? 하셨죠?
7: 그렇죠.
9: 예, 봤어요 예. 제가 그거.
7: 여기 나와가지고 안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나온다고 하고 안 나온 사람들이 잘 안 되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9: 아 장항준 감독님 잘 됐잖아요.
7: 아 장항준 감독님 말고
9: 잘 됐잖아요.
7: 너무 잘 됐지.
9: 올해 안에만 나와주시면 되죠.
7: 안 돼. 여름에.
9: 알겠습니다.
7: 나도 일이 많아.
9: 네.
7: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죠.
9: 네. 첫 번째 키워드.
7: 자 여기서 조금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9: 네. 예,
7: 저는 조금 자중하고 있을게요.
9: 네. 예, 전 세계인의 축제.
7: 말 한마디만 하면 그렇게 물어뜯으니까. 네. 시작하세요.
9: 알겠습니다. 네. 전 세계는 축제 월드컵 본선 무대가 어느덧 중반부로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업데이트된 소식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2026 북정리 월드컵 첫 번째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관은 거의 비슷한데 그 한 달 전에 했을 때보다 새로 들어온 단어가 이제 32강 확률 이런 단어예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때문에 그렇죠. 어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했는데 후반 18분에 타펠로 마세코 선수 왼발 슛 우리나라 골문을 열면서 우리 대표팀 0-1로 졌습니다. 1승 2패가 됐는데 지금 조 3위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서는 각 조 1, 2위 24개 나라 올라가고요. 12개 조 중에서 3위 중에서 성적이 좋은 8개 나라가 이제 32강에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진출할지 26일에서 28일까지 이어지는
7: 아 이게 뭐야 이게
9: B조에서 아, L조 경기를 진짜. 다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 3위 중에 승점, 골득실, 다득점, 페어플레이 점수 그리고 피파 랭킹 순으로
7: 그렇다며
9: 성적이 좋은 팀을 가리는데 야,
7: 심지어는 뭐라고 하지 반칙한 개수까지 된대요.
9: 그게 페어플레이 점수인데 반칙이랑 경고 퇴장 아니, 이런
7: 그것까지
9: 것까지
7: 해서 올라가야 되는 건가?
9: 그렇게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7: 피파 랭킹까지는 거의 안 간대요.
9: 네, 거기까지는 안 가요.
7: 반칙 두 개 하나 더 있어서
9: 왜냐하면 반칙 경고 퇴장까지 똑같긴 힘들죠. 네, 그래서 남아공전이 끝난 직후 3위 팀 12개 중 우리나라의 순위는 승점 3점, 골득실 마이너스 1로 4위였는데
7: 아이고야 5위 밀려났다며.
9: 지금 2조 최종전에서 에콰도르가 독일을 2-1로
7: 아,
9: 이겼어요.
7: 독일 왜 그래 또 아 도와주려나 네,
9: 그 왜냐면 독일은 이미 2승으로 진출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F조 최종전에서 스웨덴이 일본과 1-1 무승부로 아이고야. 비기면서 사실 아이고. 일본이 크게 이겨주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아이고야. 거였는데
7: 일본도 안 도와주네.
9: 에콰도르하고 아, 스웨덴이 나란히 승점 4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 스웨덴 에콰도르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크로아티아 아. 그리고 대한민국 순으로 우리나라가 5위로 밀려난 아. 상황인데
7: 미치겠네,
9: 남은 경기에서 지금 3위 팀들이 가능한 많이 지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7: 지기를,
9: 거예요.
7: 지기를 기도해야 돼?
9: 조 3위들이 여기서 뭐 이긴다든지 하면은 좀 곤란해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32강에 진출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D조 먼저 보면 호주 승리 또는 아유. 파라과이가 두 골차 이상 승리를 아, 해야 되고요.
7: 미치겠네.
9: G조에서 벨기에와 이집트 모두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H조에서 스페인과 사우디 모두 승리를 해야 되고.
7: 그럼 우리가 이걸 다 봐야 네. 이걸 다 봐야,
9: 다 봐야 돼요.
7: 아니야,
9: 끝까지.
7: 밤새도록.
9: I조는 밤새도록 아. 아니죠. 예. I조.
7: 아, 낮에 하는구나.
9: 네. 아. 아니 뭐 새벽에 하는 것도 있는데 I조 세네갈이나 이라크가 큰 점수 차로 승리하지 않아야 되고요. 내일 새벽 4시입니다. J조 오스트리아가 알제리에 승리를 해야 되고요. K조 우즈베키스탄이 콩고민주공화국과 무승 또는 승리해야 되고 L조 가나가 크로아티아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예.
7: 남아공이 원래 피파 랭킹이 65인가 그러지 않아요?
9: 62.
7: 우리보다 한참 뒤잖아요.
9: 우리보다 뒤졌고 남아공은 역대 월드컵에서 그 조별 예선을 통과한 적이 없었어요. 이번이 최초예요.
7: 아니 그리고
9: 예.
7: 우리나라 선수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잖아요.
9: 맞습니다.
7: 감독님도 잘하고 열심히 다 잘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경기를 만들고 나는 남아공 감독이 네. 그 얘기했어요.
9: 네.
7: 한국은 예상했던 대로 경기했다고.
9: 맞아요.
7: 그 얘기가 나는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9: 맞습니다.
7: 그 얘기가.
9: 네. 많은 아니, 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7: 왜
9: 있습니다.
7: 화도장을 다 뒤집어 보여주고 해요.
9: 아, 네. 아무튼.
7: 아,
9: 그래서 이제 아 그래도 확률이 지금 12개 나라 중에 5위잖아요. 5위. 예. 그러니까,
7: 아니, 그러니까
9: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7: 아니 그럼 화도장을 예. 보여주고 하냐고 화도 치는 예를 들면 미안합니다. 이런 네. 예를 들어 화도 네. 보여주고 치면
9: 네.
7: 누가 다 돈 다 따지. 아이고,
9: 아이고. 아무튼
7: 아유 나 정말
9: 이게 지금 이 모든 조의 경기가 우리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그래도
7: 아니 올라가도 네. 문제야 올라가면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올라가도 뭐,
9: 그래도 첫 경기 잘했으니까 그때처럼 하면 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아유. 더 포기하지 아니까, 말고 좀 아니까, 지켜보자고요.
7: 쇠뽕에서도 올라갔다고 시작하고
9: 네.
7: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뭐 지금이라도 뭔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축구를 네. 좋아하고
9: 뭐 우리도 이 정도 생각이면 또 다 생각이 있겠죠.
7: 생각대로 된 게 예, 뭐가 예. 있어 지금?
9: 어쨌든 자 좀 얘기 넘어가서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지금 알았어요, 사상 알았어요. 최대 규모로 치러지고 네네.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월드컵 첫 출전한 국가들이 화제인데 정말 처음 듣는 나라 이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월드컵에 진출한다는 거는 이만큼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에요. 그럼요. 그중에 이제 카보베르데라는 나라 인구 약 60만 명의 섬나라인데
7: 무슨 나라요? 다시 한번
9: 카보베르데.
7: 카보베르데.
9: 네. 그 유럽 각국에 흩어져 활약하던 선수들로 구성된 대표팀이 스페인을 상대로 0-0 무승부 기록하면서
7: 다크호스로 미치겠네 진짜.
9: 여기 골키퍼가 지금 굉장히 화제예요. 너무 선방해가지고.
7: 아니 어제 우리 저 골키퍼 누구죠?
9: 우리 김승규 선수
7: 잘했어요.
9: 잘했습니다.
7: 그 친구가 네, 잘했으면 세 골 먹었어요. 세 골. 네.
9: 그다음에 이제 퀴라소라는 나라가 있죠. 인구 약 15만 명. 카리브해에 있는 작은 섬나라인데 여기도 역시나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감독이 딕 아드보카트. 예, 우리나라 감독이었잖아요. 2006년.
7: 감독님 아드보카트 감독님.
9: 예, 독일 월드컵 때. 그 대한민국 축구 국가팀 제65대 감독으로 활약했는데 1년도 채 안 된 짧은 기간 동안 확실하게 경기력 올리면서 명장의 이름값을 했다고 평가받았던.
7: 미치겠네. 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아니야.
9: 그래서 첫 경기에 사실 크게 졌는데 역사상 첫 진출에 첫 골 넣어갖고 막 국민들은 막 눈물 흘리고 감동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인구 약 3,700만 명이 사실 아시아에서는 이제 강국으로 떠오른 나라예요. 그래서 이 우즈베키스탄도 잘하고 있고 요르단. 네, 요르단도 요르단. 예. 중동 국가 중에서 그 1200만 명밖에 인구가 안 되는데 국가대표팀 중심의 어떤 그런 육성 시스템을 통해서 경쟁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아시아 팀 중에서 가장 먼저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지만 어쨌든 이 요르단도 있습니다.
7: 축구는 정말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전쟁 네네. 국가의 어떤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9: 맞습니다.
7: 이게 진짜 이기고 지는 거에 따라서 이 국민들의 어떤 네. 아, 기분이 예 정말 확 뭐 올라 좌주지 네. 되잖아요. 예,
9: 그래도
7: 너무
9: 어쨌든
7: 너무 안타까운데 야 아드보카드 감독님도 그렇게 잘했어. 네,
9: 포기하지 말자고요. 아니 뭐
7: 벤투 감독 보고 싶다.
9: 네, 퀴라소 잘했다고 보긴 힘들지만 어쨌든 예, 첫 진출이기 때문에.
7: 아 근데 32강 가더라도 이런 네.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9: 맞아요.
7: 이런 식 갔어 막 뭐 어떻게 네. 갔어. 갔는데 네. 또 이런 경기에 그러면 난리 네. 날 거요.
9: 맞아요.
7: 지금이라도 빨리 뭔가 아니,
9: 시간이 좀 있으니까
7: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9: 근데 이게
7: 듭니다.
9: 선수들도 예.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이 남은 기간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훈련은 계속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좀 뭐 그래도 선수들한테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7: 아, 당연하죠.
9: 예. 그다음에 지금 정말 화제가 되는 게 이 선수는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리오넬 메시 선수. 축구의 신.
7: 메시.
9: 월드컵 통산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17, 18억 골을 연달아 기록하면서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클로제 선수라고 있어요. 독일 선수. 헤딩 정말 잘하네.
7: 기억나, 예.
9: 그 북중미 월드컵에서만 지금 메시 선수가 5골 넣었거든요. 그 전까지 최다 득점자는 독일의 이 클로제 선수인데 16골이었어요. 이거 대단한 기록이었거든요.
7: 딴 얘기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9: 지금 메시 선수가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0: 첫 골 넣은 이후 20년에 걸쳐서 기록을 쌓았고 이번이 17번째로 출전한 월드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네스북에서 우리는 전설을 목격 중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메시가 세운 월드컵 기록을 정리했는데 월드컵 최다 득점 18골, 최다 경기 출전 28경기, 최다 승리 18승, 최다 출전 시간 2489분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어제 39번째 생일을 맞은 메시를 위해서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깜짝 축하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만 39이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40살인 거예요. 그래서 박명수 씨가 이제 코리아 대표로 메시한테 좀 생일 축하 메시지 한번 남겨주면 어떨까?
1: 메시인데 지금?
0: 지금 11시 42분?
1: 그럼 12시 할게.
0: 알겠습니다. 12시까지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1: 아니, 예. 손흥민이 골을 넣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0: 아, 그만하네요 이제.
1: 손흥민이 알았다고. 골을 넣는 골잼인데 골을 못 넣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네. 만들어줬어야죠. 그걸.
0: 맞아요 맞아요. 예. 잘 일단은 응원하자고 우리가 다 기도하자고요.
1: 저 먼저 나갔다 올게.
0: 네, 다녀오세요.
1: 노래 하나 들어. 노래 하나. 네,
0: 하수연님이 메시는 인성도 실력도 최고. 이유경님 메시 초대형 동상도 멋있더라고. 그 메시인데가 참 재밌네요. 그리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도 역대 6번의 월드컵에서 매 월드컵마다 골을 넣은 또 첫 번째 선수가 됐어요. 진짜 대단한 선수들 많아요. 요즘에는 자기 관리하면 진짜 거의 아니, 40까지 뛰니까.
1: 아니 그러니까 메시든 네. 지금 11시 43분인데 그리고 저 호날두든 골잽이잖아요.
0: 알겠어요.
1: 골잽이가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0: 예. 자 이제 노래 들어요.
1: 혼자 뛰는 게 아니잖아요.
0: 그 알았어.
1: 알았어, 알았어.
0: 자, 노래 틀어주세요.
1: 아, 노래 틀지 마. 시간이 안 되니까. 노래, 다음 거로
0: 노래
1: 가.
0: 들어야 돼. 다음 게 없어.
1: 유전아 서울국제도서전.
0: 아, 노래 듣재잖아요.
1: 노래 들으면 끝난다니까.
0: 어떻게? 예,
1: 그냥 이거 해, 그냥. 이거 갑시다.
0: 넘어가요?
1: 다음 키워드로 갈게요.
0: 아, 알겠습니다.
1: 예, 예, 예. 왜냐면 화가 많이 나가지고.
0: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아침 7시부터 캐리어 들고 오픈런하는 MZ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68회를 맞은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축제인데요.
1: 예, 예, 예.
0: 2016 서울 국제도서전 두 번째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여기 가야지, 여기 가야지. 이런 데는 가야 돼.
0: 정말 아이들 데리고 돼.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여기는 꼭 가야 돼. 예. 우리가 저 잘 살려면 공부해야 되거든.
0: 맞습니다. 예. 자, 서울 삼성동 코엑땡에서 2016 서울 국제도서전이 열리는데 지난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닷새간 이어집니다. 18개 나라 530여 개의 출판사와 단체가 참여를 해요. 대단하죠.
1: 와.
0: 텍스트 힙 열풍. 글자 읽는 거. 책을 보는 게 굉장히 힙하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제 생긴 트렌드인데 이거 열풍 때문에 지난해 전체 입장권이 개막전에 매진이 돼서 항의 사태를 빚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올해도 그 인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 15만 명이 도서전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개막전부터 이 얼리버드 티켓 예매 대기자가 3만 명에 근접할 만큼 관심이 뜨거웠고
1: 네.
0: 24일 개막 당일에는 오픈 한두 시간 전부터 줄 서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1: 네.
0: 연차 내고 왔다는 직장인이 많았고요. 도서전에서만 살 수 있는 한정 도서 굿즈를 위해서 오픈런을 했다는 후문이 이어지고 있고요. 2030 세대 방문객들이 오픈 직후부터 캐리어 들고서 몰려들어서 여기 또 굿즈하고 책들이 한 시간 만에 또 품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국제도서전이 매년 주제를 정하는데 올해는 인간 선언, 호모 두드리. 이 호모 두드리가 뭐냐면 AI 시대에 다시 고민하고 다시 질문을 던지는 인간의 새로운 이름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 호모 에릭투스, 호모 사피엔스 이런
1: 맞아요,
0: 것처럼
1: 맞아요, 맞아요.
0: 호모 두두리라는
1: 호모 예. 두두리.
0: 네.
1: 예.
0: 그래서 이번 행사에는 한국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가 주빈국으로 참여를 했고요. 이제 주빈국이라는 거는 도서전이 매년 특정 나라를 초청해서 그 나라의 문화 문학을 집중 소개하는 제도인데 올해는 이제 프랑스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프랑스 대표 소설가 하면 또 우리 베르나르 베르베르
1: 예. 예,
0: 작가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작가하고 전문가
1: 개미 아닌가 개미.
0: 그렇습니다.
1: 네, 개미.
0: 12인이 방 안에서 독자와 또 소통을 하고요.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가 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오래전부터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마땅할 한국 작가의 위상을 보여줬다라면서
1: 고맙네요.
0: 프랑스 대표에서
1: 말이라도 고맙네요. 예,
0: 참석 소감을 밝혔습니다.
1: 말이라도 고마워요.
0: 그렇죠.
1: Bonjour.
0: 네.
1: 시
0: 그러니까,
1: 마드모아제. 네.
0: 마디모아제. 예.
1: 봉수.
0: 예, 봉수.
1: 이봉수.
0: 네, 그래서
1: 내 친구 이봉수.
0: 네.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보면 첫째 소설가 은희경, 김혜란이 참여하는 주제 강연. 그다음에 뇌과학자. 여긴 제 친구입니다. 장동선.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 배우 김신록 등이 나오는 주제 세미나가 열리고요. 둘째, 소설가 김현수와 그 AI가 그 공동으로 작성한 주제문을 바탕으로

0: 작가 11인의 글을 엮은 한정판 도서를 현장에서 판매하고요. 셋째,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회를 맞아 국가보훈부가 참여한 특별전도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 2026 서울국제도서전 이번 주 일요일까지니까요. 이 시간 내서 꼭 예, 예. 가보시기 바랍니다.
1: 아니 여기는 진짜 한번 꼭 가보세요. 예. 저도 한번 가보신 게 네. 스마트폰만 보니까 눈이 너무 아프잖아요. 예, 여기 가서 종이책 좀 읽으시고 예. 예, 좀 구경도 하시고 아이들한테도 좀 모든 걸 한번 좀 눌러줘야 돼. 그 컴다운 한번 시켜줘야 되는데
0: 맞습니다.
1: 책이 굉장히 저 도움이 되니까 한번 가셔서 네. 편안한 기분으로 책 냄새도 한번 맡아보시고
0: 책 냄새 맡고
1: 또 책도 읽어보시고
0: 책 읽으면 예. 좋습니다.
1: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총균세 3분의 1밖에 안 읽었습니다.
0: 3분의 1. 두꺼워가지고. 올해 안에 읽을 수 있을 거예요.
1: 오늘 안에 읽어요. 걱정하지 네, 마시기 네. 바랍니다. 예.
0: 좋습니다.
1: 자, 오늘 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네. 퀴즈 있죠?
0: 네. 방아 퀴즈 나갑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소식 전해드렸죠.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18억 골을 넣으면서 월드컵 통산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운 선수가 있는데요.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아르헨티나의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메시, 2번 호날두, 3번 음바페, 4번
1: 몹시 흥분은
0: 뭐예요? 자,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 10분께 맹문동 농축액 세트 보내드릴게요.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안녕히 계세요.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쓰다꼬차
5: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8: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7: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우리.

0: 기저귀 금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장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을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6: I love coffee, I love tea.
7: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듯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방학 퀴즈의 정답은 1번 메시였습니다. 예, 아, 메시였고 당첨자 명단은 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주도 호텔 숙박권 받으실 분들은 8305님 자영업 3개월 차 하루도 못 쉬고 일만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좀 쉬어야죠. 제가 선물 드릴게요. 7669님 7월에 엄마 한갑이에요. 선물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 너무 좀 이렇게 성엽씨 보내셨는데요. 한갑인 분이 우리나라에 몇 분은 계신데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한갑도 축하드리고 요즘 한갑은 잔치는 안 하는데 그죠? 가볍게 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5440님 10년 넘게 다닌 직장 오늘 마지막 출근입니다.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예, 백수된 기념으로 제주도 가고파요 라고 하셨는데 아, 또 다른 어떤 그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달리는 예, 바로 또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좀 잘 쉬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세 분께 제주도 호텔 숙박권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끝곡은 수라는 노래입니다. 예, 서핑해 들으면서 예,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 날씨도 좋고 하니까 심호흡 심하게 한번 하시고요. 좋은 오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민수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시각장애를 가진 아들, 그리고 보조견 마루와 함께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타고 대전 과학엑스포에 다녀왔어요. 음악이 나오는 아름다운 분수대, 다양한 촉각 체험까지 하니 우리 아들 신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들의 세계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구간이 많아서인지 곳곳으로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월드컵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나고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으로 정릉램프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강남순환로 수서 쪽으로 금천요금소를 지나서도 3차로를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 부근 6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조금 더 가서 서운분기점 진출램프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이 계양에서 송내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동탄터널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로는 달래내국에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양양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면 재밌는 모임들이 많죠. 별것 아닌 일에 박수 쳐주기 모임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시험 합격이라든지 취업 승진 이런 큰 성취는 누구나 주목하고 칭찬하지만 작은 일은 그냥 지나치기 쉽잖아요.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 대단한 성취는 아니지만 혼자 뿌듯한 일이 있고요. 예를 들면 아침에 알람 듣고 한 번에 일어났어요. 아니면 오늘 출근했어요. 물을 벌써 세 컵이나 마셨어요. 깨톡 답장 미뤘던 거 드디어 다 보냈어요. 뭐 이런 거요. 이력서에 쓸 거리는 물론 아니고 아무도 상 주지 않지만 그날의 나한테는 큰 에너지와 결심이 들어간 일들일 수 있죠. 이런 걸 누가 알아보고 오 감탄해준다. 기분 좋잖아요. 별거 아닌 게 별거인 일이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늘 잘못하면 오 오호 이거 계속 걸어다니면서 하시겠네요. 오늘 금요일 여러분과 만난 첫 곡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디스코 가수예요. 켄 라즐로가 노래한 Tonight. 걱정은 잠시 잊고 오늘 밤 우리 행복한 시간을 즐겨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김정민 씨, 저도 오늘 6시 알람보다 일찍 눈 떴어요. 박수 하셨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7시 맞춰놓는데요. 6시 44분에 눈 떴어요. 근데 되게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차은옥 씨, 백디 오랜만에 4종 하트 세트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4종, 5종 세트 계속 보내드리고 있죠.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 이재용 씨가 저 칭찬하셨네요. 아저씨가 오늘 아프지 않고 스튜디오에 온 거 칭찬합니다 하셨어요. 강나경 씨, 백천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김동학 씨도 백디 반가워요. 여기 선곡 맛집이라는 소문 듣고 왔습니다. 네, 주소서 들어오셨죠?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0: 한국 맛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고막 친구 DJ 천이고요. 임미용 씨가 오늘도 선택 아닌 필수 방송 백뮤직 방문했어요.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잔 놓고 들어요. 엄혜영 씨, 오, 오랜만이네요. 백디 잘 지내셨어요? 저 왔는데 저 미워하는 거 아니죠? 어, 왜요? 어디가 썼어요? 전화해도 없대? 이거 옛날 개그 유행어입니다. 전화해도 없대? 이거. 최승래 씨, 드디어 봄 잎을 빨아서 옥상에 늘었어요. 바삭바삭 잘 마르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 아주 공기도 좋고 볕이 좋아요. 물론 뭐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덥겠지만 습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요.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만 이제 좀 있으면 진짜 무더워지겠죠. 좋은 노래 필요하세요? 아니면 기분 좋게 웃고 싶으신가요? 그럼 잘 오셨습니다. 2시까지 함께 즐거운 시간 같이 만들어보죠.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저한테 다 보내주세요. 싹 다 보내세요. 일상건강 그냥 웃죠 사연 기다리는 거 아시죠? 사소한 일이 좋아요. 웃었던 일이면 됩니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이에요.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입니다. 콩 가입하시면 전 세계 어딜 가나 무료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아, 뒤에 엄청 힘을 주는 편곡을 했네요. 아일랜드의 대표 싱어송라이터죠. 크리스티 버그의 When I Think of You. 사랑하는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설레고 가슴이 뜁니다 라는 노래에 이어서 미국 컨트리 가수예요. 제시카 앤드루스가 노래한 카르마였어요. 이게 불교 용어죠. 업보, 카르마라는 거죠. 우리가 카르마라고 발음하죠. 카르마. 뿌린 대로 거둔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상처를 주고 떠난 너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를 거야. 네. 그런 노래였습니다. 저주가 있는 그런 노래였어요. 금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상민 씨, 백디 오늘 하늘

보셨나요? 아유, 그럼요. 공기도 좋고 하늘도 파랗고 그랬죠. 흰 구름이 둥둥둥 많이 떴어요. 거실에 앉아서 구름멍하고 있으니 행복하네요. 아유, 상미 씨. 그래요. 구름멍 좋죠. 하늘멍도 좋고. 김영희 씨, 맨날 듣기만 하다가 사연 올려요. 백수 되니까 사연도 보낼 수 있고 좋네요. 좋은 점도 있어야죠, 뭐. 그래요. 또 뭐 일하시면 되죠. 1272님, 백디, 시장에서 캐시백 행사하는데 선착순 15명이라서 5기로 줄 서서 기다려봅니다. 저는 2등이에요. 오, 대단하십니다. 사진 주셨네요. 캐시백 행사하네요. 1809님, 백디, 자격증 시험 도전해서 2개 합격. 오, 난이도 상인 자격증은 불합격 받고 3일 내내 알타가 털어내고 등산 갔다 오는 일입니다. 다시 도전해야겠죠. 5학년 2반이라 생각보다 힘드네요. 3개 중에 2개 합격한 거 아니에요? 오, 그럼 뭐 대단하신 거죠. 대단하십니다. 응원합니다. 칭찬합니다. 1489님, 지방 사시는 친정 부모님께서 감자랑 옥수수 그리고 마늘을 가지고 저희 집으로 올라오셨네요. 제가 두 분 모시고 단지 한 바퀴 돌러 나왔는데 두 분이서 운동기구에 가시더니 나란히 운동하시는 거예요. 늘 둘이 안 맞는다고 뭐라 그러시더니 기구 타는 모습은 찰떡같이 잘 맞으시네요. 부모님께서 웃는 모습에 저 또한 웃음이 납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아, 사진도 주셨네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보고 운동하시네요. 네. 아빠 엄마가 이렇게 웃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고 막 그러면 아들 딸들이 너무 덩달아 행복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늘 싸워보세요. 애들이 참 힘들어하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들 딸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아들 딸 성인 되면 걔네들이 또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예, 잘 들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뭐 저 병원에 1년에 한번 가세요. 꼭 가셔야 됩니다. 네. 아유, 내 병 내가 한다. 암시랑토 안 해. 이제 이렇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제가 커피 두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수정 씨, 백디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같이 사는 사람 내쫓고 싶어요. 어디다 갖다 버릴까요? 네, 2부에 다시 올리세요. 제가 버릴 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노래인데요. 옛날 노래를 아주 현대적으로 이렇게 현대적인 느낌으로, 그러니까 레트로한 느낌으로 부르는데 아주 좋아요. 소개해드렸었죠. 비비의 싱어송라이터 스테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 수많은 방황과 상처 끝에 비로소 운명의 사랑 당신을 만났어요 라는 노래예요. 이어서 비비의 싱어송라이터 역시 타미 제임스의 Three Times in Love예요. 첫사랑과 두 번째 사랑의 이제 실패에 이어서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노래입니다. 이 두 노래가 맥이 같은 노래예요. 스테판 산체스, Until I Found You. 타미 제임스, Three Times in Love.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1388님, 인터넷으로 조립식 행거를 샀어요. 근데 조립하려고 설명서를 보고 또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 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거야? 항공우주공학과 나와야 행거 조립하냐고? 하면서 짜증을 냈더니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엄마, 행거 조립이 어려워 봤자죠. 아, 진짜 어렵다니까. 답안지 줘보세요. 내가 알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공부는 지지리도 안 하면서 설명서를 답안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학생은 학생인가 봐요. 아들 덕분에 웃어요. 재밌네요. 답안지. 나도 그거 여러 번 DIY 뭐 이런 거 해봤는데 그거 다 조립한 하고는 보면은 꼭 부품이 한두 개 남아요. 진짜 찝찝해. 7737님, 제 나이 40대 후반인데요. 인생 마지막 다이어트다 생각하고 정말 독하게 다이어트를 했죠. 다행히 성공했고요. 근데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나 봐요. 저는 체중을 빼는 대신에 탈모와 어지럼증을 제대로 얻었습니다. 그저 웃죠. 이 너무 급격한 다이어트로 영양 부족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거 계속 그러면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5748님, 저희 딸이 요즘 주말마다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갑니다. 벌써 두 달째예요. 근데 계속 떨어지고 오더니 이제 해탈의 경지에 올랐나 봐요. 시험 보러 가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이번 주 시험도 잘 떨어지고 올게 이릅니다. 말투는 또 얼마나 말투가 해맑은지 몰라요. 그동안 드린 접수비만 합쳐도 수억 될 것 같은데 어이없어서 웃어요. 오, 근데 제 촉으로는 이번 시험 왠지 붙었을 것 같은 예감인데요. 7408님, 며칠 전 가족 여행 갔을 때 일이에요. 호텔 프론트에서 체크인하고 방에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근데 저희 객실이 있는 9층을 눌러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더 세게 눌렀죠. 그래도 버튼에 불이 안 들어와요. 이상해서 어머, 이 엘리베이터 아닌가 봐, 옆에 거 타자 하고 내리려니까 뒤에 있던 손님이, 그 버튼판 아래쪽에 있죠, 그 방키 대고 층을 누르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그제야 반응을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저희 시골지라 몰랐어요 했더니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보, 우리도 여행 자주 가고 호텔도 좀 자주 갑시다. 그저 웃죠. 이제 아셨으면 앞으로는 남 가르쳐줄 일만 남았네요.

오늘도 공감하셨죠? 그냥 웃죠 사연 들으시면서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얘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백션의 백뮤직 1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연 주셔도요 잘 챙겨놨다가 소개하겠습니다. 들으신 노래는 Casey and the Sunshine Band, 미국의 디스코 펑크 밴드죠. Give it up. 의역을 하자면 내 사랑을 받아줘,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너무 좋아,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라는 노래였어요. 김수현 씨, 매주 시험 친다는 그 친구, 아유 귀요밍, 찰떡처럼 좋은 소식 있길. 예, 우리 모두가 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박부규 씨, 백디, 며칠 전에 백내장 수술 잘하고 오늘 오랜만에 산에 올라서 백디 라디오 듣고 있어요. 너무 잘 보여서 기분이 좋아요. 전에는 길이 삐뚤삐뚤해지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서 기분 좋네요. 라디오 소리도 한결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하셨어요. 어우, 성공하셨네요. 305님은 백디, 여기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옷 매장이에요. 점심 먹으러 가는 사람들 백디 목소리 들으라고 크게 볼륨 업. 네. 와, 감사합니다. 305님 대박나세요. 최규란 씨, 주민 자치 프로그램에서 속 시원하게 난타 두드리고 집 들어오자마자 방송 킵니다. 언제나 힐링 그 자체 감사합니다요, 하셨어요. 오, 그거 진짜 두들기면, 그죠? 그때 그 두들길 때는 고민, 잡념 이런 거 싹 없어지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죠? 스트레스 풀리고 잘하셨습니다. 4712님이군요. 백천영님, 제가 롯데 야구 보면서 정신적 코마 상태였다가 요새 조금의 회복 중이었는데 어제 축구대표팀이 찬공에 머리 맞고 졸도하기 일본 직전이네요. 어제 화물차 일도 땡땡이 치고

응원했는데 돈도 못 벌고 마음 상하고 몸 힘들고 원펀치로 쓰리강냉이가 나갔네요. 그래도 축구대표팀 막 끝까지 화이팅 하십시다. 지발 좀.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이죠. 4712님 제가 수박주스 보내드립니다. 축구가요. 독일이 또 졌더라고요. 사실 독일이 엄청난 팀인데 전차군단. 축구는 둥글, 공은 둥글고 지금 뭐 평준화됐고요. 그 사실 홍 감독이 지금 막 사람들이 뭐 비판을 하는데 본인이 난 잘했는데 선수들 다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다 자기 책임이라고 얘기했고 우리 또 선수들도 뭐 컨디션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뭐 최선을 다한 건 우리가 인정하고요. 글쎄 이제 32강에 이제 이게 우리가 자력으로 못 가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지금 굉장히 확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가게 되면 또 열심히 하는 거죠. 그죠? 네. 설윤숙 씨 오늘부터 PC로 라디오 청취하려고 가입했어요. 실시간으로 인맥천 씨도 보고 좋네요. 좀 큰 화면으로 보니까 좋죠. 제가 하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유미 씨가 여동생이 따라 부르네요 해서 시간을 보니까 스테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라는 노래 따라 부르고 있었군요. 오, 여동생이 팝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김혜영 씨가 좀 삐짐삐짐 하셨네요. 왕삐짐. 난 오랜만에 들어와도 이름 한번 안 불러주던데 속상해요 하셨는데 아니 김혜영 씨 불러드렸는데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DJ 천이는 사랑합니다. 믿어주세요. 설점식 씨가 로드스트로트의 Young Turks 청하셨죠. 오랜만에 맑은 하늘 선선한 바람이 부는 대구에서 함께합니다. 요즘 대구 부산 선선하죠. 네. 자, 로드 스튜어트. 뭐 허스키 보이스로 영국의 락 싱어송라이터. 정말 국민 가수 중에 하나죠. 우리 가진 건 없지만 서로를 믿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라는 노래예요.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훈라면.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설점식 씨가 대구에서 로드스튜어트의 영턱스 청에서 같이 들었죠. 영턱스 목소리, 이 로드스튜어트 목소리는 출연료는 받았는데 감기 뒤끝이라 목이 완전히 쉬었어요. 근데 할 수 없이 노래하는 느낌으로 항상 부르죠. 1809님 빌리 조엘의 업타운 걸 청했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피아니스트 위대한 아티스트죠. 빌리 조엘. 나는 평범하고 가난한 청년이지만 윗동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거든. 언젠가 그녀도 날 사랑할 거야. 왜? 그 부자 남자애들이 자꾸 그 비싼 선물 주는 거에 지쳐 있거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박광호 씨가요. 버스티드의 Crash the Wedding이라는 노래 청하셨어요. 신나는 곡 신청합니다 하면서요. 이게 Crash the Wedding 하면 이제 의역하자면 결혼식에 난입했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신부를 나는 진심으로 사랑한다. 우리 도망갑자. 도망가자. 이렇게 막 난입한 내용입니다. 영화 같은 내용이죠. 2000년에 결성된 영국 밴드 버스티드의 Crash the Wedding 들었죠.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 됐네요. 벌써 마칠 시간 됐어요. 금요일 2부는 반말 모드로 갑니다. 하고 싶은 얘기 또 듣고 싶은 노래 모두 이제 반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 초반에 아마 후반인가요? 그때 나왔을 거예요. 러시아의 인기 남성 듀엣이에요. 세르게이 라자레프와 블라드 토팔로프가 노래한 프리웨이인데 이 사람들 팀은 스매쉬라는 이름으로 팀을 만들어서 했어요. 프레쉬. 프리웨이 고속도로라는 얘기인데 세상 걱정 뒤로 하고 당신과 달려가고 싶어요라는 내용입니다. I'll be coming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구간이 많아서인지 정체가 긴 구간들이 많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동광양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 진교터널 부근 2차로와

근데 순천 쪽으로 진례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는 각각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차령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남풍세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 쪽으로 금덕나들목 진출램프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쪽으로 곤지암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으로 홍지문터널 안 3차로 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강변북로에서는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에서는 4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뒤로 방화대교부터 정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지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6: 위!
5: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6: 소!
5: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노노노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6: 로우!
5: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7: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0: 금요일 인백션의 백미지. 오늘 2부 첫 곡은 미국의 락싱어송라이터죠. 탐 패티가 노래한 Free Falling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자유낙하 중이라는 얘기인데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왔어요.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껴요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탐 패티 앤 더 핫브레이커스의 리더이기도 했죠. 탐 패티. 금요일 2부는 우리가 반말로 소통하고 있잖아요. 벌써 이제 올해 8월 말이면 6년째 되는데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죠. 반말로 얘기하면서 서로 스트레스 풀고요. 한 주 잘 마무리하시라고 하는 코너예요. 입이 좀 잘 안 떨어지는 분들 많죠. 반말로 어떻게 하시는 분들. 우선 DJ 천이 이름부터 편하게 불러보세요. 이렇게요.
1: 백천아, 백천아, 백천아.
0: 이게 너무 편안하죠. 백천아, 백천아 이래도 되고요. 야, 뭐 이래도 돼요. 자,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께 제가 만든 축하송을 불러드리고 이제 광고 좀 잠깐 듣고 와서 할 텐데요. 7087님, 오늘 우리 교무실의 막내 이다은님의 25번째 생일이에요. 제 눈에는 아직 어려 보이는데 아주 야무지고 일 잘하는 유능한 교사랍니다. 집이랑 먼 곳으로 발령나서 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모습으로 잘하는 모습이 대단해요. 다은 선생님, 우리 팀에 와줘서 고마워요. 아유, 이다은 씨 축하합니다. 아이들을 참 예뻐하실 것 같아요. 5642님, 예쁘고 착한 딸 서연이의 생일입니다. 몸이 안 좋은데도 열심히 공부하는 딸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합니다. 우리 공주 서연이 엄마 아빠와 오빠가 많이 사랑해 하셨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축하합니다. 4314님은 오늘은 두 분의 생일이에요. 강춘일 씨, 이응원 씨. 오, 이름이 응원. 네. 녹지과에서 반장님으로 수년을 같이 일하신 분들이에요. 두 분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현주 씨가 오늘 오는 일요일은 우리 집 대장님 길환 씨 생일이에요. 올해 나이 앞자리가 6으로 바뀌어서 짠함이 밀려오는데 요즘 좀 귀여워요. 우리 가족들이 많이 많이 멋지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예, 귀염귀염 길환 씨 축하합니다. 내일 모레군요. 조화금 씨, 어제 남편 생일이었는데 너무 열받아서 생일도 안 챙겨줬어요. 여보야 미안해. 오늘 저녁에 두 배로 챙겨줄게. 고기 파티도 하고 치킨 파티도 하장 하셔. 이름은 없네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전우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싸우고 금방 또 화해해야죠.

0: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합니다. 급발진 잡는 지인에 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에 모바일 쿠폰으로 드리는 선물이 많죠.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에 많이 있습니다. 광고예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톤업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6: 일양약품.
7: 클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좋다.
1: 야, 세상에 스트레스 없고 고민 없는 사람 없잖아. 근데 그걸 혼자 끌어안고 끙끙 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도 안 참고 필터 없이 그냥 다 말하는 인간들 있잖아. 나 오늘 진짜 짜증나는 일 있었거든, 들어봐,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바로 지르잖아. 아, 이사님 잠깐만요, 아 그 지난번에 왜 다른데요? 이렇게 바로 커트해서 스트레스가 쌓일 일 자체를 만들진 않는 거지. 그런 사람 보면 좀 부럽지 않냐? 그러니까 니네들도 할 말 있으면 쫄지 말고 그때그때 해. 말하고 눈총 받으나, 어? 말 못하고 스트레스 받으나, 그게 그거잖아. 그래도 쌓이는 게 있겠지. 그럼 여기서 풀어.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번호 나간다. 문자 번호는 샵 1061이야. 우물정 버튼 먼저 눌러야 돼. 이거 안 누르고 안 간다고 그런 애들 꼭 있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다. 야, 그리고 핸드폰에 아직도 콩 없는 애들 너무 이거 뒤처지는 거 아니냐? 콩앱 깔아봐, 얼마나 편한데. 핸드폰은 어딜 가든지 항상 들고 다니잖아. 그 말인즉 콩 깔면 언제 어디서나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는 거잖아. 콩 없는 애들 꼭 깔아라. 너도 콩 깔아라.

빰빰빰빰빰 이거 하고 있는 애들이 있었고, 그지? 나도 해 사실. 여긴 어디? 반말의 명가 반말 맛집 임백천의 백뮤직이다. 야, 어제 축구 때문에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았다는 애들 너무 많지. 멘탈 회복 됐니? 내 얼굴이 뭐 공처럼 땡글땡글한 편이잖아. 야, 보라로 내 얼굴 보고 더 화나는 거 아니지 니들? 지금부터 같이 반말하면서 야 스트레스 그까이 거 뭐 뻥 차버리는 거야, 알았지? 이수연이구나. 백천아, 나 단발로 자르고 염색도 했어. 부장이 나보고 여자 같대. 나 여자거든. 야, 니네 부장 왜 그런데? 아, 그러니까 너 원래도 예쁜데 더 예뻐졌단 얘기일 거야.

0: 그렇게 생각해. 9295 백천아, 우리 남편이 5월 1일자로 베트남에 취직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집에 있다. 매일 스탠바이만 하고 있는데 빨리 데려가라고 백천이 네가 베트남에 전화 좀 해줘. 야, 네 남편 번호라고 그랬지. 아니 5월 1일이면 가만있어 봐. 지금 한 달, 두 달 가까이 됐잖아. 왜 전화가 안 온대? 좀 기다려봐. 익명이구나. 백천아, 내가 백뮤직 골 예측 이벤트에서 승리를 예측했고 SNS에서는 패를 예측했어. 근데 우리나라가 지는 바람에 당첨됐다고 연락이 왔다. 마음은 속상한데 당첨돼서 기쁘기도 해. 근데 당첨됐다는 걸 어디에 자랑할 데도 없다. 백천이가 축하해 줄래? 뭘 축하해? 너 때문에 졌어 지금 보니까. 아, 예측은 예측이지 뭐. 그렇다고 무슨 막 자랑하지 마라. 아주 참 곤란하겠다, 그지? 백민희, 백천아, 남편이 수박 타령해서 무겁게 들고 왔거든. 근데 속이 허옇고 완전 맹탕이야. 호박도 이것보단 맛있겠다. 야, 요즘 웬만하면 바꿔주는 거 아니니? 다시 가봐. 아, 그리고 이렇게 두들겨 봐야지. 그 수박 그 익은 거 고르는 요령 있잖아. 그 요새 다 찾아보면 나와. 송용익이구나. 백천아, 파크 골프 등록했는데 같이 하는 동생이 운동은 장비빨이라고 자꾸 비싼 스틱을 사재. 솔직히 이것도 몇 달 갈지 모르는데 살까 말까. 네가 결정 좀 해줘. 야, 용이가 네가 뭘 이렇게 진득하게 못하는 성격 같은데 문맥상, 그지? 이건 일단 빌려서 한번 해봐. 그러고선 이게 재밌고 너한테 잘 맞는다. 그럼 사야지. 처음부터 장비빨 어쩌고 하면 되겠냐. 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뭔 얘기냐 이게. 지금 장비냐 책이냐 하여튼 그렇잖아. 김선아, 백천아, 어제 축구 본다고 친구 초대했거든. 아, 근데 축구 시작하자마자 윗집에서 딩 드릴 소리가 나는 거야. 그렇게 두 시간 내내 이 소리 하면 이렇게 축구를 봤는데, 아, 신기하게 축구 끝나니까 드릴 소리도 멈췄어. 윗집은 축구 싫어하나 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곧 때 수리했구나. 김은희구나. 백천아, 어제 축구 져서 열받는다고 하니까 남편이 지한테나 관심을 가지래. 말이냐 방구냐. 야, 네 남편 참 이기적이다, 그지? 연기원, 백천아, 우리 엄마 대상포진인데 아프다면서 음식은 너무 잘 먹어. 난 아프면 못 먹겠는데 덜 아픈 거 맞지? 야,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 낫지 뭘 그래. 엄마 잘해드려. 그거 되게 아파. 이번엔 누구냐? 기섭이구나. 곽기섭, 들어와.
1: 백찬아, 우리 고양이 이름이 콩이인데.
0: 어, 그래?
1: 백찬이 네가 콩 깔아 이러니까. 어. 우리 콩이가 자꾸 눈을 내려 깐다. 아이고 무서워라. 백찬아, 네가 책임져라. 우리 콩이 눈깔 무섭다.
0: 내가 왜 책임져? 야, 근데 양이 이름이 콩이야? 귀엽다, 야. 너무 귀엽다. 이름만 들어도 어? 귀여운 애가 쫑쫑거리면서 걸어다니는 모습 상상되잖아. 까만색 고양이면 까만 콩이, 그치? 잘 뛰어다니면 콩콩콩이. 근데 이름을 왜 콩이라고 그랬어? 양이들도 지 이름 알아듣겠지, 그치? 알아듣고도 무시하는 경우도 많겠지. 야, 근데 내가 너도 콩 깔 수 있어. 콩 깔어 할 때마다 눈을 내리 깐다고. 오바 좀 하지 마. 무슨 눈을 내리 깔아. 그냥 졸려서 눈 감은 거겠지. 야, 그래도 KBS 콩이랑 이름이 같다니까 반갑다. 이것도 인연이니까 우리 동맹 맺고 잘 지내보자. 그 너도 이제 이쪽으로 입덕해. 알았어? 아, 보낸 거 보니까 입덕했겠구나. 너 콩이 좀 귀찮게 하지 말고 잘해줘. 돈 아끼지 말고 추루도 많이 사주고. 알았지? 야, 고양이 나온 김에 그 뮤지컬 캣츠 넘버를 신나게 편곡한 노래야 들려줄게. 야, 콩아, 눈 깔지 말고 삼촌이랑 사이좋게 지내자. 이 브로드웨이 뮤지컬 곡들을 디스코 스타일로 편곡해서 부르는 팀이야. 메나지라는 디스코 프로젝트인데 메모리 있지? 뮤지컬 캣츠 주작. 야, 내가 말이 많은 건 이 애가 먼저 노래 있잖아. 젊고 행복했던 시절을 추억하는 노래 들어.

무서워. 얘들이 정글에서 노는 애들이야. 타잔 그리고 제인 알지 얘들. 덴마크 혼성 댄스투의 토이 박스가 노래하는 거야. 타잔 앤 제인. 정글에서 타잔하고 제인이 신나게 놀고 막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야. 들어.

0: Friday got funky, but will Tarzan have Jane? Stay tuned.
1: 백천아.
2: 해줘라.
1: 네가 이렇게 인기가 많단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2: 해줘라.
1: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2: 많아요. 백천아, 난 잘 지내고 있다.
3: 따랑아, 나도 잘 지내고 있다. 따랑이 목소리 그만 울고 먹으라고 하는 애가 지난번 보니까 딱 한 명 있더라. 아니 이렇게 이쁘고 천사 같은 목소리를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어. 니네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따랑이 목소리 들으면 착해지는 것 같고 기분이 확 좋아지잖아. 오래오래 목소리 듣게 해줘. 알았지? 야 그리고 니네 요즘 음성사연 제조공장 파업했냐? 사연이 뜸해. 아 목소리 안 예뻐도 된다고 그랬잖아. 발음 안 좋아도 되고 횡설수술 해도 돼. 그러면 더 재밌어. 우리가 뭐 시험 보냐? 핸드폰 보면 음성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 잘 모르겠으면 애들 뒀다 뭐하냐? 애들한테 물어봐. 그걸 그냥 친구랑 통화하듯이 하고 싶은 얘기 쭉 녹음해서 보내면 되는 거야. 근데 문자나 콩으로는 파일 첨부가 안 돼. 그러니까 게시판에 올려야 되는 거야. 백뮤직 홈페이지에 와서 로그인하고 금요일 게시판에다 올리면 돼. 외계어하지 말라고? 야 애들한테 물어봐. 홈페이지 와서 로그인하고 그 파일 게시판에 올려달라고. 이게 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일이긴 한데 아 그래서 선물도 3종 세트로 나가잖아. 피자, 콜라, 커피 이렇게 나가니까 도전해봐. 야 너도 할 수 있어. 원희진이구나. 백천아 고1 두 번째 손가락 고1 딸이 두 번째 손가락에 금이 가서 손가락 보호대를 하고 있는데 자꾸 자기 손 냄새 맡아보라고 손을 들이대. 아 더러워. 얘 도대체 왜 이러니. 야 너 숨 쉬지 말고 그래도 갖다 대봐. 야 근데 딸이 그러는데. 강보혜는 아들이 또 농구하다가 엄지손가락 골절이구나. 이 더운 날씨에 깁스라니. 다리에 이어서 손가락까지 정형외과 다. 얘 다리 골절됐다가 다 나으니까 이제 손가락이야. 야 니네 힘들겠다. 혜진이하고 보혜 화이팅. 김은실이구나. 백천아 대학생 아들이 야 이게 또 얘가 또 사고쳤다는 거야 뭐야. 욕실에 들어가자마자 엄마 엄마 부르길래 왜 뭔 일인데 물으니까 우수 장학금이 통장에 들어왔다고 팬티만 입고 춤을 춘다. 나도 신나서 같이 추고 있어. 너도 껴줄까? 그래 나도 그럼 팬티만 입고 같이 춤춰야 되나? 그래 축하해. 야 그게 걔가 열심히 노력했구나. 축하해. 3521 백천아 대학생 아들이 방학하면서 택배 알바를 시작했네.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녀석이라 얼마 못 가겠지 했는데 어 이게 제법 열심히 하네. 내 자식이지만 신기해. 우리 아들 철들었나 봐. 근데 눈물 나. 아유야 너 눈물 나니까 나도 좀 눈물 난다. 애 키우면 다 그렇지 뭐. 아우 그 녀석이 아주 그냥 이제 철들었네 그지. 하면서 택배가 또 하나 있었는데 7782 백천아 택배기사인데 착불비를 안 준다. 넌 택배를 주면 안 되지 그러면. 네가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김성철이구나. 백천아 화장실 문 잠겼다. 열쇠 좀 가져. 이런 거 좀 보내지 마. 네가 해 네가. 웹서를 안 가져가고 날 보러 갖다 달래. 이번엔 누구냐? 이현실. 백천아 나 손목 안쪽에 결절종이 생겼는데 막내가 치료법이 있다면서 톡을 보냈어. 성경책처럼 두꺼운 책으로 내리쳐서 터뜨리다. 이게 뭐니? 말도 안... 야 큰일 나. 근데 남편이 그 영상 보고 지가 해준다고 그래. 버릴까? 그냥 정형외과 가야겠어. 그래 그래야 돼. 그리고 니네 남편이 너한테 지금 불만 있는 거야. 암튼 그렇다고.

0: 그렇다고 싸우지 마라. 윤인희, 백천아 나 날개가 생겼어. 겨터파크 개장에 땀이 묻잖아. 더러운 거 좀 보내지 마. 이호신, 백천아 어제 우리도 회사에서 축구 경기 스코어 맞추기 했거든. 아 사장이 우리나라 이긴다고 해서 나는 패한다에 걸었는데 졌잖아. 근데 사장이 그때부터 나하고 말을 안 해. 네가 말 좀 해줘. 나도 이기는 쪽에 하고 싶었는데 사장이 이긴다에 먼저 해서 못한 거야. 아 그렇지 그거야 승부인데 왜 그래. 네 사장이 이상한 거야. 근데 그건 알아둬라. 너 때문에 졌어. 정윤숙이구나. 백천아 남편이 느닷없이 나보고 이쁘다네. 주름도 예쁘게 생겼고 뱃살도 귀엽대. 또 뭔 사고를 친 거지 인간이. 설마 요즘 주식 때문에 난린데 또 주식에 손댄 걸까. 예쁘다는 말 들어도 무서워. 윤수가 안과에 데리고 가. 그리고 안경도 좀 맞춰주고. 아 예쁘니까 예쁘다 그러겠지. 의심 좀 하지마. 이번엔 누구냐. 수미구나. 오수미 너는 왜.
1: 백천아 어. 나 말이야 집에서 핸드폰 찾으면서 내 폰 어디 갔지? 라고 말하면서 선전증 앱을 켜서 찾고 있었다?
0: 에?
1: 그리고 한 번은 집 현관 번호를 바꿨는데 바꾸고 비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누르다가 오류가 나서 집 앞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 나 이거 왜 이러니?
0: 수미야 정신 차려. 그러니까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핸드폰에 있는 손전등 앱을 켜서 비춰보면서 핸드폰 찾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핸드폰을 찾은 거. 두 개냐? 핸드폰이. 너 왜 그래? 야 그리고 현관문 비번 숫자가 몇 개나 된다고 그걸 까먹냐? 그러니까 머리 쓴다고 번호를 꽈서 뭐 설정하지 말고 기억할 자신 없으면 메모를 해두든가. 그러다 진짜로 집 앞에서 노숙하는 수가 있다 너. 근데 깜빡깜빡하는 거는 나도 그래. 누구나 있어. 물건 찾으러 베란다 나갔다가 딴짓만 하고 그냥 오잖아. 머리 위에 안경 얹어놓고 뭐 안경 찾고 그지. 전자레인지 음식 돌려놓고 다음날 발견하잖아. 샴푸한 다음에 헹구고 그새 또 까먹어서 또 샴푸하고. 이건 고전이 됐잖아 그지. 문자 메시지에 머릿속으로만 답장하고 실제로는 안 보낸 적 많지.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아 그렇지. 그 봐 나도 깜빡깜빡하잖아 지금. 이게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수미야 너 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 이 노래 듣고 정신 차려. 영국의 전설의 가수야. 할아버지 뻘돼지 클리프 리차드. 젊을 때 사랑하란 얘기야. The Young Ones.

극하게 이어진 이 노래는 미국의 남성 듀엣이야. 잉글랜드 댄 그리고 존 포드 콜리가 노래하는 야 형이 좀 소개하는데 노래 좀 이따 하지 I'd really love to see you tonight 이라는 노래인데 오늘 밤 꼭 너를 만나고 싶어라는 노래야. 그 우리 노래도 그런 거 있지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그거야 지금 이거 들어

강혜숙이구나. 백천아, 오늘도 숨 넘어가듯이 사연 읽는다고 고생이 많다. 나이 먹고 돈 벌기 힘들지. 그래도 나는 좋다. 혜숙아, PD, DJ, 작가 다 이거 진짜 극한 직업이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최윤정이구나. 백천아, 이렇게 인기 있는 비법이 뭐니? 나도 좀 알려주라. 윤정아, 아우 인기가 어떡하지? 안 죽어. 큰일 났어. 요즘엔 내 라이벌 보검이 있잖아. 박보검이. 근데 그 보검이가 진짜 괜찮더라. 그래서 형으로 내가 모실 거야. 보검이는. 박선미구나. 백천아, 우리 아빠 성함도 백천이거든. 오, 진짜? 그럼 박백천? 그래서 반말을 잘 못하겠어. 괜찮아? 오늘부터 친구하자. 그래 선미야, 친구하는 거야. 금요일날. 신애경이구나. 백천아, 내가 어제 남편한테 요즘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느라고 고생 많다고 말했거든. 남편이 그런다. 뭘 또 사고 싶은데 그래? 나 사고 싶은 건 없었는데 이왕 그렇게 오해한 거 귀걸이? 얘기하니까 알아서 사래. 사야겠지? 야, 너 진짜 머리 좋다. 작전 진짜 좋았는데. 야, 이거 듣고 니네 또 하는 애들 있겠다, 그지? 김연숙. 백천아, 목 아프겠다. 천천히 해. 극한 직업이야. 괜찮아. 니네만 즐거우면 돼.

성영화구나. 백천아, 내가 음성 녹음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딸이 엄마 목소리 이쁘게 하려고 애교 섞인 목소리 오버한 거 티나. 그래서 삭제했어. 목소리도 타고나야겠지? 백천이가 부러워. 영화야, 그냥 딸한테 알리지 말고 그냥 보내. 그게 더 괜찮은 거야. 걘 또 왜 그런데? 심유영, 백천아, 남편한테 산에 갈 때 선크림 좀 발라라 했는데 진짜 말 안 들어. 지금 아주 얼굴 그 목이 새카매. 유영아, 너도 산에 한번 가봐. 그거 100m만 올라가면 다 지워지거든. 힘들어. 선크림 안 바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가리는 게 좋지. 0625구나. 야, 우리는 백대한테 화 푸는데 너는 작가나 PD한테 쌓인 거 있어? 어? 있을 텐데 이참에 다 까발려봐. 야, 임PD하고 신작가가 나한테 쌓이지. 기원정 개그하고 천만 관객이 등을 돌리는 아재 개그를 늘 하니까 나한테 쌓이지. 이 상옥이구나. 백천아, 접대 음성 보냈는데 읽어주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안 보내는 거야. 나 삐졌어. 야, 상호가, 너 지난주 방송 안 들었지? 네 파일에 문제 있어서 안 열린다고 내가 파일 다시 올리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 너 듣고 있으면 바로 문자 보내 지금. 김세진이구나. 백천아, 우리 집 댕댕이가 14살인데 요즘 내 방문 앞에서 떡하니 누워서 잠만 자. 나갈 때마다 어르신 깰까봐 피해서 나간다. 그냥 내비둬 얘기해도 되겠지? 댕댕이는 몇 곡 파야 되는 거야? 아, 댕댕이, 그렇지. 7? 7중 곱하나? 어우, 어르신이네. 잘 모셔. 여기까지입니다. 좀 아쉬운가요? 아쉬워도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제 체력과 당이 여기까지예요. 더 하다가는 눕방을 해야 되거든요. 즐거우셨나요? 오늘도 격의 없이 편하게 저하고 소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환상의 반말 케미를 주신 분들 모두에게 드리고 싶지만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전통 감주스 세트, 아이스크림, 편의점 상품권, 우유 식빵을 비롯한 여러 선물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성사연 소개된 분들은 선물 3종 세트 드립니다. 피자, 콜라 세트 그리고 커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성사연 기다려요. 휴대폰에 보면 음성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로 20초 정도 녹음해서 저희 인백션의 백뮤직 홈페이지 금요일 게시판에 파일을 올리시면 됩니다. 카메라 열어서 비디오를 찍어도 돼요. 저희가 음성만 뽑았으니까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당첨자 명단 나중에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하시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선물 당첨됐어야 하는 정보를 남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야노도 마무리하면서 전설의 밴드 시카고의 리드 보컬리스트였죠. 베이시스트이기도 한 피터 세츄라의 Faithfully 띄워드리죠.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당신만을 사랑하겠어요 라는 노래예요.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4: 김정희 씨군요. 다들 코미디가 따로 없다. 이번 주에 웃을 걸 오늘 다 웃었어. 이재은 씨는 아 정말 콩 깔길 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재밌고 선곡도 너무 좋고. 근데 시간대가 일할 시간이라 너무 아쉽다. 오늘 연차라 우연히 듣게 됐어. 행복해. 윤선영 씨는 혹시 따랑이가 AI인가요? 아니면 진짜 애기인가요? 궁금하시죠? AI 아니고요. AI 그러니까 저 따랑이 엄마가 아주 사랑이 어렸을 때 녹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커서 또 녹음한 거. 그걸 이제 두 개를 우리가 합성을 한 거고요. 지금은 8살? 네. 그래서 학교를 들어갔어요. 아, 그 스튜디오에 그 동생하고 초대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랬습니다. 글쎄, 그 천사 목소리 느낌이 나잖아요. 정계현 씨, 백천아, 너 체력 좀 키워라. 어? 청계산 날다람쥐 체력이 왜 그래? 재밌을 만하면 여기까지야. 그래도 고생했다. 주말 잘 보내. 큐시트가 거기까지 돼 있는 겁니다. 저는 더 할 수 있어도. 김정화 씨, 백디 고생했어요. 사탕 하나 드세요. 아유, 그렇지 않아도 가면서 사탕 하나 먹습니다. 김선정 씨, 임백천의 백뮤직 제작진분들 백디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덕분에 많이 즐겁고 행복했어요. 실컷 웃었어요. 항상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이런 멘트 보내주시면 저희가 힘이 나죠.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영국 가수죠. 더 키키디가 밴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더 키키디 밴드의 노래는 I've got the music in me라는 노래예요. 키키디는 왜 저 엘튼 존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둘이 Don't Go Breaking My Heart도 듀엣으로 불렀잖아요. 그 키키디입니다. 아, 내 안에 음악이 있어. 음악과 열정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니.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양화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막히고요. 한남대교 4차로에서 공사합니다. 원효대교부터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4차로에서 작업합니다. 여의하류부터 막히고요.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곤지암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났고요. 신돈요금소부터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남양주 요금소부터 짧게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에서 막히고 더 가서 서울 도심에선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남사진위에서 안성분기점까지 막히고요. 이후로는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반짝이 1960님께서요. 집 떠나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은디랑 나이가 같은 딸이 요즘 많이 힘든가 봐요. 어디 여행이라도 훌쩍 떠나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어요. 은디는 일주일 정도 해외로 떠난다면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일주일 정도 해외여행이요? 아, 진짜 너무 행복한 고민이네요. 그나저나 어머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 따님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 여행비는 어머님께서 내주시는 건가요? 뭐 아니면은 같이 내시는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따님이랑 같이 부담하는 걸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행 다녀와서 카드값 보면서 아 나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또 되거든요. 반지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행지도 같이 한번 우리 고민해볼까요? 반지분들의 일이라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이라디오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배아연의 나 놀러 갈 거야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은디예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는 106.1MHz 고정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딸이 나랑 나이가 같대요. 집 떠나서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데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엄마가 여행을 보내주려고 여행지를 알아보고 있다. 크으, 이런 엄마 흔하지 않은데 정말 딸이 너무너무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여행지를 보내준다고 이제 알아보는데 이 엄마가 그냥 무료로 엄마 돈으로 다 보내주면 뭔가 다녀와서 그냥 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싫다 이런 기분만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용을 반반으로 하자고 또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야지 이게 조금 돈이 빈 거를 보면서 일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면서 좀 힘든 것도 좀 잊게 되고 원래 사람이 좀 바빠야지 힘든 걸 좀 잊게 되잖아요. 미소가 언니께서 저는 딸이 힘들 때 일본 오사카로 딸 친구와 서프라이즈로 보낸 적이 있어요. 딸 친구와 비밀 작전으로요. 가고 싶은 곳을 한번 물어보세요. 우와 이런 엄마가 또 여기 또 있네요. 에? 일본 오사카로 서프라이즈로 심지어 딸 친구랑 몰래 비밀 작전으로 해가지고 딸이 모르게 와 이런 엄마들이 있군요 진짜. 이승진님께서 저도 요즘 회사 생활 힘들어서 여름휴가 때 제주도 여행 떠나려고요.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그 우리가 휴가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년 365일 계속 똑같 반복을 하면서 일을 하면 이게 진짜 한 번은 뭔가 털어내고 나가서 놀아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뭘 안 하더라도 집에서라도 그러니까 휴가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제주도도 너무 좋죠. 제주도 저는 제주도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봐서 아 진짜 어떤 여행지인지 너무 궁금해요. 참 우리나라인데 이렇게 가기가 힘든가 진짜. 이도엽님께서 저도 부모님과 반반 여행 경비 되고 휴가로 강원도 강릉 예약해놨어요. 강릉도 좋죠. 근데 여기 반짝이 1960님께서는 해외여행 보내고 싶으신가 봐요. 일주일 정도 해외로 떠난다면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도 가까워서 좋기는 하지만 동남아 쪽 거기 이제 그 바다가 예쁘잖아요. 일단 바다가 그 약간 푸른빛 나는 그런 곳으로 보라카이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좋고 아니면 뭐 너무 먼가? 하와이 이런 데는? 너무 멀리 가나? 거기가 진짜 그 휴가도 즐길 수 있고 그 쇼핑도 할 수 있고 너무 좋던데. 근데 거기

여긴 조금 너무 멀기도 하고 경비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죠. 근데 해외로 보내고 싶다고 하시니까 신계수님께서 해외여행은 반반씩 부담해야 부담 같지 않아요. 맞아요. 부담이 조금 되니까 반반씩 해가지고. 근데 따르님한테 어디가 좋은지 한번 물어보세요. 뭐다 좋지 뭐. 비행기 타고 떠나는 곳은 다 좋지 않을까요? 발리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북극도 추천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동남아 쪽은 또갈 곳이 많거든요.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딱 찾아보고 나 여기 가고 싶다 하는 그런 곳이 있을 거니까.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진짜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1부는 반제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할 거예요. 불금에 어디서 뭐 하시면서 빛나는 트로트 듣고 계시나요? 누구와 함께 계시는지 응디한테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도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실 곳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 사연에 이어서 1일 드라마 시간 자기야 이어지고요. 2부는요, 오늘 퀴즈 풀어야죠. 밀당 얼쑤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사랑.

0: 후원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7: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8: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7: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8: 역시 키움.
7: 키움 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땅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박서진의 꿀팁이었습니다. 7624님께서 응디 아까 여행지 추천 받았잖아요. 일단 경비는 엄마가 쏘셨음요. 딸이 잊지 못할 거예요. 몽골 한번 가보세요. 푸른 초원과 밤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누워서 보는 것도 강추입니다. 아, 몽골 좋죠. 몽골 좋아요. 근데 지금 가기에는 좀 너무 덥지 않나요? 그쪽에 가면 이제 사막 뭐 이런 거 뭐 하고 그러지 않나? 근데 너무 더울 것 같은데요. 김은경님께서 일본 삿포로 좋아요. 일본은 뭐 가까운 데도 있잖아요. 홋카이도 뭐 한 1시간이면 가지 않나요? 그런 데도 가고 오키나와 뭐 이런 데도 좋고. 이원우님께서 저는 오늘 혼자 사무실 지키고 있는데 이것도 완전 천국입니다. 사실 날씨만 좋으면 날씨만 좋으면 어디 있어도 그냥 뭐 혼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선풍기 바람 맞으면서 커튼 살랑살랑 바람 들어오고 수박만 앞에 썰어져 있어도 그것도 그냥 사실 천국인데. 3213님께서 쌍둥이 육아하면서 집안일에 회사까지 다니느라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 전복 삼계탕이랑 소갈비찜 만들면서 아내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죄송해요. 침을 넘겨가지고. 아 맛있겠다. 전복 삼계탕. 아, 삼계탕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네. 이 더울 때는 또 이 삼계탕 뜨끈하게 뜯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 삼계탕에 소갈비찜. 아, 저 아내분이 너무 감동받겠어요. 쌍둥이 육아하면서 집안일에 회사까지 다니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진짜. 아, 어디든 잘 떠나셔서 잘 다녀오시기 바랄게요. 잘 놀고 와서 사진이나 좀 많이 보여주세요. 대리만족하게.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윤윤서의 가지마라, 박지연의 사는 게 다.

윤윤서의 가지 마라, 박지연의 사는 게 다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 고정고정 해주시는 거 아시죠? 쿠쿠님께서 응디 저녁 때 회식 있는데요. 2차로 노래방 가서 응디의 만내딸 부를 거예요. 잘 부르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그 회식 때 괜찮으시겠어요? 좀 평소에 애교가 좀 있는 스타일이신가? 그렇다면 뭐 잘 부르는 꿀팁 같은 거는 없어요. 그냥 한껏 애교를 넣어서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그 부드럽게 부르는 게 아니라 통통 튀면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딸 아니죠. 이렇게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오는 이렇게 따다따다따다따 리듬을 살려서 그렇게 하시면 뭐 인기 짱 많죠. 안기영님께서 응디 저 심각해요. 저 퇴근길 어제 퇴근길 햄버거 포장 주문을 미리 해놓고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집에 가서 저녁밥 먹었어요. 한참 뒤 뭔가 이상함이 느껴지다가 번뜩 생각난 거 있죠? 심각하죠? 어머머. 네. 어떡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햄버거 생각이 안 났어요? 햄버거 냄새가 솔솔솔솔 났을 텐데. 와, 이게 진짜 이럴 수도 있군요. 아유,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으면 그래요. 햄버거 포장해놓고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은 거잖아요. 와, 이 그 햄버거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놀랬을까? 어? 이게 뭐지? 순간 멍했을 거 아니에요? 어? 이 햄버거가 뭐지? 어머, 내가 산 거네. 어, 얼마나 놀랬을까? 안경이 괜찮아요. 그런 일도 있어요. 너무 또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뭐 사러 갔다 갑자기 뭐 집에 갑자기 맛있는 저녁밥이 보이면 그거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유혜자님께서 응디 점심에 족발 뜯고 와서 식탁에 앉아서 빛나는 트로트 듣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천국이네요. 아이 행복해라. 항상 감사합니다요. 족발도 맛있겠고. 아, 나 왜 이렇게 배가 고프죠? 요즘 저기 한 7시, 8시쯤에 제가 아침밥을 먹거든요. 어쩌다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아, 이게 이 시간만 되면은 너무 배가 고프네요. 그렇다고 하루 3끼 먹으면은 이거 큰일 나는데 또 살찌는데 다이어트 중인데 3끼를 먹을 수도 없고 햄버거도 먹고 싶고 족발도 먹고 싶고 아까 삼계탕 얘기하셔서 삼계탕도 먹고 싶고 난리다.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노래 듣고 와서 반지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김용빈의 가버린 당신.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나는 요즘 우리 딸 때문에 걱정이야. 아니, 우리 딸은 참 착하고 예쁘고 다 좋거든. 근데 너무 착해서 문제야. 너무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너무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로서는 조금 안쓰럽다니까.

아유, 여기야? 네가 말한 그 SNS에서 난리 난 그 카페가? 아유, 멀기도 하다. 아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 올해 차 타고 오느라 힘들었지. 응, 여기야. 어때? 좋지 않아? 좋긴 좋다. 아유, 요즘 카페는 왜 이렇게 이쁘니? 사진에서 본 것보다도 더 멋지다, 야. 엄마가 좋아하니까 다행이다. 실망하면 어쩌나 걱정했거든. 근데 엄마, 여기는 좀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거든. 괜찮아? 응, 엄마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응, 이제 금방 자리 나올 거야. 이제 우리 차례다. 엄마 여기 앉아. 근데 잠깐만. 어쩌면 좋지? 엄마, 괜찮으면 우리 저 테이블이랑 자리 바꿀까? 왜? 엄만 이 자리가 좋은데? 그냥 여기 앉으면 안 돼? 아니, 우리는 두 명인데 여긴 4인석이잖아. 그리고 저긴 세 명이니까 저 테이블이랑 바꾸면 좋지 않을까? 여기 의자 많으니까 그냥 갖다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러자. 우리 딸은 참 배려도 잘해. 그리고 며칠 후. 엄마, 나 내일 아침에 강원도 사는 선배네 집에 놀러

0: 놀러 갈 거거든. 근데 이불 좀 사줄 수 있어?
1: 응?
0: 아니 며칠이나 자꾸 올 건데 이불을 싸가. 왜 이불이 없대?
1: 아니 그건 아닌데 초대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내가 덮은 이불까지 빨게 하는 건 좀 미안하잖아. 이왕 싸는 김에 이불이랑 베개랑 수건도 좀 싸줘. 수건은 몇 개면 될까? 세 개 정도면 될까? 또 뭘 싸가면 좋을까? 아니야 그냥 가도 괜찮아. 초대할 때는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오라고 하는 거야.
0: 왜? 변기도 돼가지고 그러니? 미안해서 그 집 변기는 어떻게 쓰려고 그러니?
1: 딸아 좀 편하게 생각해. 응?
0: 그래도 괜찮다니까. 진짜야.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진주비의 괜찮아 였습니다. 오늘은 백상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아, 배려심이 참 많고 착한 아이네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카페 같은 데 가서 옆에서 사람 많은데 조그만 테이블 쓰고 있으면, 우리가 넓은 데 쓰고 있으면 좀 저도 좀 눈치 보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자리 바꿔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거기서 감사합니다 하면은 다 좋잖아요. 그분들도 넓게 쓸 수 있고, 저희는 뭐 어차피 또 두 명이니까 엄마랑 둘이 갔으면. 그래서 뭐 굳이, 그리고 뭐 이불까지 싸간다, 베개까지 싸간다, 수건까지 싸간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건 조금

너무 예민한 것 같고 착하게 뭐 그렇게 해서 뭐 손해 볼 건 없으니까. 박규희님께서 착해도 너무 착한 딸이네요. 설점식님께서 이불에 베개 수건이요 이삿짐 수준인데요. 그니까 근데 그 이유가 만약에 뭐 아 그래도 거기 있는 거 쓴 것보다 내 거 쓰는 게 편해서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빨래를 나 때문에 그 빨래 하기 되게 좀 그렇잖아 이런 마인드면 너무 착하긴 하겠다. 보통 이제 그 다른 집에 놀러 가면은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어머니 말이 너무 웃겨. 그 변기도 떼가지고 그러니 그 집 변기는 미안해서 어떻게 쓰려고 그러네. 그냥 차라리 가지 마세요. 에, 이불까지 그렇게 막 수건까지 챙겨서 갈 정도면 안 가는 게 맞지. 안 자고 오는 게 맞지. 김두리님께서 따님은 어디 가든 사랑받을 것 같네요. 그래도 따님 가끔은 편하게 해도 돼요. 맞아요. 근데 아마 따님은 이게 편한 걸 거예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아, 뭐 그렇게 유난이야 뭐 그렇게까지 배려해 뭐 그렇게까지 해도 따님은 아마 그게 편해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그게 불편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걸 거예요. 김정희님께서 배려심이 깊은 딸 과한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살아보면 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 모두에게 이쁨 받더라고요. 맞아요. 강정래님께서 그 우리 집 다큰 아이도 본인 베개는 꼭 챙겨가요. 베개 없으면 잠이 안 온다나 어쩐다나.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좀 뭘 하면 좋은데 남을 계속 배려하다 보니까 본인 생각이 좀 없어질 수는 있죠. 남 눈치 보고 이럴까 저럴까 불편할까 이거 생각하다가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결정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오영숙님께서 따님이 센스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농막에서 1박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집에 가서 이불 빨아오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히 챙겨가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수건에 막 베개까지 막 이렇게 가져가는 건 좀 그렇지만 근데 또 어떤 분은 수건은 또 가지고 다니신다네요. 이불까지는 좀 그런데 이게 다 생각이 달라요. 근데 뭐 따님이 그렇게 살아서 뭔가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뭔가 불편한 점이 있었다거나 누군가한테 뭐 나쁜 소리 들었다거나 이러면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되게 편했고 그렇게 사는 게 뭐 본인이 좀 마음이 편하고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어머니는 당연히 엄마 입장에서 아휴 저렇게 착하게 사니까 안쓰러워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막상 본인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은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착하면 좋지 뭐 나중에 다 복받을 거예요.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자기야 게시판이 마련돼 있어요. 소소한 일상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시면 은비트의 짧은 1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오죠. 윤태화의 노래는 나의 인생, 이엘리아의 황혼의 블루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기프트.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이야.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0: 은빛나게
1: 은빛나게
2: 당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반제분들과 흥미로운 퀴즈 풀어보는 시간 밀당 얼쑤 퀴즈로 돌아옵니다. 오유진의 날 보러 와요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 3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설악나들목부터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동수원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신갈분기점부터 막히고요. 이후로 신갈분기점 3, 4차로에서도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면 대소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북충주에서 짧게 밀리고 반대 창원 가는 길 여주에서 감곡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막히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월계일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지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역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강혜연의 왔다야 였습니다. 6530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라디오와 생활하고 근무하고 있는 부산 시내버스 승무사원 천스타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웠다 서늘했다 하네요. 청취자분들 건강 유의하십시오. 항상 도로만 보느라 하늘 올려다볼 일이 없었는데 오늘 출근길에 하늘을 보게 됐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한 번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말투가 그 별명이랑 참 잘 어울리세요. 천스타님. 오늘 하늘이 참 예뻐요. 날씨도 너무 좋고요. 저기 그 뭐 부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엄청 좋아요. 날씨가 해도 쨍쨍하고요. 비가 왔다가 싹 씻겨 내려가서 그런지 시야도 엄청 밝고요. 아유, 이렇게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하늘을 보는 것도 좋죠. 자, 오늘도 유튜브로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송이님 반갑습니다. 응디 오늘도 즐기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판수님 안녕하세요. 응디 오늘도 출석합니다요. 수민정님 은간이모 화이팅이에요. 어린이 친구도 또 이렇게 있고요. 박창수님께서 은간씨 너무 예뻐요. 사랑합니다.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좋은 말만 또 이렇게 다 해주시네요. 건강하고 부자 되세요. 제일 좋은 말이죠. 자, 2부 시작했고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밀당 얼쑤 퀴즈로 돌아올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골뱅이.
3: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4: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3: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퇴근할 때까지는 시간이 빨리 가길 바라고 퇴근 후에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길 바라는 금요일. 이럴 때 응디가 할 수 있는 건요, 퇴근 전까지 시간 순삭에 마법을 부리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요게 딱입니다. 반지분들과 함께 퀴즈 풀어볼게요. 밀당 얼스 퀴즈. 첫 번째 퀴즈는요, 문제와 힌트만 잘 들어도 정답이 들리는 퀴즈예요. 얼스 퀴즈 내드립니다. 반짝이 9278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밀당 얼스 퀴즈 풀면서 엄청 집중했더니 옆에 앉은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이 대리님, 저는 수능 보는 줄 알았어요. 표정이 너무 무서워요 하고 말이죠. 자자 우리 집중을 해주시는 건 좋지만 이 표정까지 너무 무섭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주름 생깁니다. 자, 다같이 스마일 웃으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바로 얼스 퀴즈 시작합니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 중 하나인데요, 수분 함량이 90% 이상이라서 갈증

날 때 먹으면 아주 좋은 과일이에요. 겉은 초록색에 짙은 줄무늬가 있고요. 잘 익은 이것은 칼을 살짝만 대도 쩍 소리가 나면서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속은 빨갛고 까만 씨가 총총총총 박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과일을 먹으면서 누가 씨앗을 더 멀리 뱉나 내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자, 이 과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귤, 2번 사과, 3번 수박. 정답 아시는 분들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정답자 5분 뽑아서 미니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힌트곡으로 나간 노래 2곡 들려드리고 얼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아, 힌트곡 너무 웃기네요. 김현자의 수은 등 박일준의 트위스트 박!

밀당 얼쑤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연자의 수은 등 박일준의 트위스트 빡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얼쑤 퀴즈 나갔었거든요. 다시 한번 문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수분 함량이 90% 이상이라서 갈증 날 때 먹으면 아주 좋은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겉은 초록색에 짙은 줄무늬가 있고요. 속은 빨갛고 까만 씨가 총총총총 박혀 있어요. 어렸을 때는 이 과일을 먹으면서 누가 씨앗을 더 멀리 뱉나 내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였어요. 보기도 있었죠? 1번 귤, 2번 사과, 3번 수박. 0335님께서 박은 박인데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대박! 0335님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오현진님께서 학교에서 온 딸이랑 지금 화채 먹고 있는데 퀴즈로 딱 나오네요. 신기해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 성공하셨고요. 7022님께서 저는 엊그제 이거 먹으면서 얼굴에 씨부추기 게임했어요. 이거 많이 하죠. 에, 근데 이거 진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웬만하니까 감 없는 사람은 하기 어려워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정답 성공하셨어요. 9156님께서 밭에 가서 잘 익었나 확인하느라 날마다 두드리던 생각이 나네요. 진짜 그거 두들기면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 수 있어요? 다 똑같은 소리 나던데 나는. 정답 맞춰주셨고요. 4994님께서 골다공증 주사 맞고 들어가는 중인데 정말 하늘에 구름이 너무 예뻐요. 병원 간다고 좋다고 걷고 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세요 하면서 정답 맞춰주셨어요. 아우 골다공증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아유 그래도 예쁜 하늘 보면서 마음의 위로가 조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답 보내주신 0335님 좋아요 좋아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대박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정답 발표할까요? 정답은 바로 3번 수박이었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5분 뽑아서 미니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 닉네임, 핸드폰 뒷번호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노래 듣고 왔어. 밀당 얼쑤 퀴즈 시작해볼게요. 아니다. 음악 밀당 퀴즈 시작해볼게요. 이 노래 듣죠. 김정구의 수박타령.

0: 수박이 너무 먹고 싶어지는 노래였네요. 김정구의 수박 타령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음악 밀당 퀴즈 시작해 볼게요.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단계 힌트는 정답곡을 딱 1초만 들려드립니다. 반짝이 박유경님께서 지난주 퀴즈 풀 때 옆에서 자꾸 동료가 말 걸어서 못 들을 뻔했어요. 앞으로 퀴즈 풀 때는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사무실에서 동료분들과 함께 퀴즈 푸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막 힌트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때 막 1초 나오는데 막 그때 옆에서 어렵다. 이걸 어떻게 맞춰? 막 이런 그 목소리들 이렇게 크게 얘기하시는 분들 안 됩니다. 눈치 챙기세요. 다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1초 힌트 주세요. 말하신 분 알았어, 조용히 할게. 이거 말하다가 음악 나가신 분. 제가 생각보다 이게 빨리 나가요. 1초가 생각보다 너무 짧습니다. 못 들으셨죠? 저도 못 들었어요. 2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2초 힌트 주세요. 뭔가 고조가 되는. 어머머머머. 지금 바로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 계세요. 1초 듣고. 와, 뭐예요? 이 노래 애창곡이십니까? 와. 우와. 이게 점점 반지분들이 점점 실력이 늘어요. 오, 강정님님께서 우리 동료도 그때 딱 여보세요. 1초 나오고 있는데 잠깐 전화했다. 여보세요. 김영호님께서 몰라. 김태현님께서 빰빰. 모르시겠죠? 와, 근데 맞추신 분들 와. 이 진짜 점점 실력이 늘어요. 저만 계속 모르는 것 같아요. 방성경님께서 우리 소들은 울어요. 아, 성경님 또 소들이 우는구나. 소들아 좀 조용히 해줘. 이거 소 말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음음음음음음. 자, 3초 힌트 있습니다. 자, 3초 힌트 주세요. 조. 자, 여자 목소리가 들렸고요. 빠빰빠빠빠. 조금 예전에 나온 노래 같아요. 요즘 나온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음질이 약간 옛날에 나온 노래 같은데. 아무튼 유명한 곡입니다.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맞추냐 하시는 분들, 제가 있잖아요. 이 노래 가사의 일부분을 성대모사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1: 밤하늘에 별도 달도 따지마 믿어온 약속을 하더니.
0: 이 느낌이 아닌데. 맞아요? 70년대 영화 별들의 고향. 이 영화에서 여주인공 경아의

신성대무사 들려드렸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아무리 응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왜 이렇게 옛날 것도 많이 알아요? 하시겠지만 이 영화는 진짜 모릅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따라하기 어렵네요. 밤하늘에 별도 달도 달. 이건 오키 아니에요? 아무튼 이 가사가 들어간 노래 제목. 제목만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우유식빵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힌트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최수연의 귀티나는 남자 서주경의 당돌한 이 여자

일단 얼쑤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최수연의 귀티나는 남자, 서주경의 당돌한 여자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음악 밀당 퀴즈의 힌트를 4단계까지 들려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이 노래를 많이 말씀해 주시네. 2935님께서 정답 별들에게 물어봐. 뭐 별들의 고향, 별들에게 물어봐. 뭐 이런 거 많이 말씀해 주시네. 이게 무슨 노래지? 뭐 비슷한 노래인가 봐요. 7407님께서 문주란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뭐가 잘못돼도 굉장히 뭔가 잘못됐어요. 다 섞였어요 지금. 가수도 섞였고 노래도 섞였고. 아 성대모사 한 것 때문에. 아 그래서 별들에게 물어. 제가 또 잘못했네요. 제가 괜히 성대모사를 또 별들의 고향에 나오는 그걸 해가지고 아 제가 잘못했네요. 7828님께서 정답 아파트 아닌가요? 아파트는 맨 처음에 띵동띵동 이걸로 시작하잖아요. 벨소리 그거 없었잖아요. 이현경님께서 친정엄마의 노래방 애창곡이에요. 이 노래는 꼭 아빠 앞에서 부르죠. 정답 성공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채원님께서 이제 제 귀가 트였나봐요 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셨어요. 8276님께서 응디 여기 비닐하우스예요. 덥지만 응디 목소리와 노래를 노동요 삼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우 날씨가 너무 많이 더우시죠. 진짜 이럴 때 수박 한입 싹 하고 드시면 일하시면 좋을 건데 아무튼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자 음악 밀당 퀴즈의 정답 바로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바로 문주란의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였습니다. 힌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이 노래 참 많이들 불렀어요. 특히나 그 아내분들이 남자분들한테, 남편분들한테 많이 부르는 노래였죠.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우유식빵 쿠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자, 음악 밀당 퀴즈의 정답곡 문주란의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들려드리고 드라이브 트로 퀴즈로 돌아올게요.

음악 밀당 퀴즈 정답곡 문주란의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드라이브 트루 퀴즈 시작해 볼게요. 지금부터 차가 하고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노래 일부분이 들릴 거예요. 그럼 그 노래를 듣고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반짝이 0686님께서 아 급한 일이 집안일이 있어가지고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하고 이제야 식탁에 앉았어요.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이제 정답 맞힐 수 있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정답 맞힐 수 있다고 해주셨어요. 실력 발휘를 한번 해보세요. 1단계 힌트 주세요. 뭐 아는 노래인데 이거? 이거 뭔가 알 것 같은데 이거 자세히 들었으면은 알 것 같은 노래인데요. 아, 이 다음에 굉장히 좋은 힌트가 나올 것 같아. 이게 만약에 노래가 이어진다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자, 2단계 힌트

0: 주세요.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난 들었어. 나 들었어요. 7418님께서 음에 뭐네요? 못 들었어요? 이거 지금 이어지 이게 지금 드라이브 트루 퀴즈가 이게 제가 이렇게 날이면 날입니다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해보니까는 앞에랑 뒤에랑 이어지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앞에 만약에 그 후렴구 부분 전 부분이 나왔으면 2단계 힌트에서 후렴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트로트 노래들은 후렴구에 노래 제목이 들어있단 말이죠. 여러분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또 나만 흥분했지. 자,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응가은이 있습니다. 예, 3단계 성대모사 힌트 가사 1부분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1: 동쪽에서 바라보면 6개로 보이고 서쪽에서 바라보면 아니 서쪽에서 쳐다보면 5개로 보이는 총알이 두 개지요.
0: 아 죄송합니다. 이 영화 암살의 이정재 씨 성대모사인데 이거 웬만해서는 남성분들도 힘든 성대모사이기 때문에 아주 괜찮으셨어요? 들으시긴 들으셨죠. 가사가 잘 안 들렸을까 봐.
1: 동쪽에서 바라보면 6개로 보이고 총알이 두 개지요.
0: 자, 지금 들려드린 이 가사가 들어간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자 5분 뽑아서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힌트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문성재의 부산 갈매기.

이렇게 이제 좀 전에 문제 내드렸는데요. 5919님께서 오륙도 돌아가는 돌아와요 부산항에. 어째서 이렇게 되지? 어째서 이렇게 되죠? 노래는 정확히 불렀는데 어떻게 해서 정답이 이게 이렇게 되죠? 정정숙님께서 바람인데?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4314님께서 정답 잡초. 그거는 그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거잖아요. 아 근데 선배님 노래가 좀 약간 그리고 좀 다 비슷하긴 한데 이거 좀 비슷한가? 아, 잡초는 아니에요. 일단 1345님께서 사무실에서 듣다가 성대모사 듣고 빵 터졌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또 만족합니다. 네. 정답 성공하셨어요. 선우이님께서 워워워 응디 흥분하니까 너무 더 귀엽네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셨어요. 저만 흥분한 거죠 진짜. 이게 그 노래에서 제목 들리면은 흥분이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6553님께서 감자 쪄서 먹고 신랑이랑 일하고 있는데 부산갈매기냐 기장갈매기냐 내기했어요. 저는 기장갈매기라고 했어요. 오늘 저녁 내기 아짜. 자 과연 누가 내기에서 이겼을까요?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자 정답 발표할게요. 드라이브 트루 퀴즈의 정답은요 나훈아의 기장갈매기였습니다. 그 6553님 이기셨어요. 기장갈매기. 힌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나죠?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 뽑아서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려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드라베트로 퀴즈의 정답곡 나훈아의 기장 갈매기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2: 쓰다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4: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5: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이찬원의 18세 순위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또 찾아옵니다.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인 만큼 오후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고요.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마곡터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 설악에서 7km 정체고요.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서하남부터 고덕터널까지 이어지는 정체는 사고의 여파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고요. 이후로 매송휴게소부터 용담터널까지 막히고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방화대교부터 밀리고요. 더 가서 동호대교 4차로에서 공사하면서 서강대교부터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것처럼
1: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7월 4일 토요일 밤 9시 20분 첫 방송됩니다.

0: 우리는 마음이 편하면 모든 일에 쉽게 관대해집니다. 평소였으면은 꼭 짚고 넘어갔을 일도 기분에 따라 웃으며 스치게 되죠. 일주일 중에 예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요일이 바로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일명 프라이데이 이펙트라고 해서 주말을 앞둔 오늘은 웬만한 일에 부정어를 잘 쓰지 않는데요. 되도록 좋게 좋게 네 하고 웃으면서 내 기분이 상할 일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좋은 일 하나만 생겨도 쉽게 행복해지는 게 우리 마음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2시간은 내 옆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정해져 보는 거 어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1: Hey boy, look,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트와이스의 Yes or Yes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봤고요. 금요일은 아니다, No 보다는 Yes를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일명 Friday Effect인데 아무래도 주말권이기도 하고요. 괜히 문제를 만들어서 피곤해지지 말자, 일 만들지 말자라는 마음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왕 예스 모드, 다정 모드를 켠 다음에 주위 사람들에게 다정한 이야기 한번 건네보시면 제 기분도 상대방 기분도 부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잠시 후에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이 열릴 겁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한 커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본다방에 입장하셨어.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4277님, 꿍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근 도장 꾹 찍습니다. 라라랜드는 나의 오후 루틴이에요. 항상 감사해요, 꿍디 하셨습니다. 우리 4277님, 하루 루틴에 이번에 라라랜드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그리고 임영복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진도에서 문자를 주셨어요. 수제 찐빵을 만들고 계시대요. 맛있겠다. 찐빵 좋아하세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셨는데 찐빵 안 좋아하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요? 오늘은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주말에요. 와이프랑 맛있는 거 먹고 사진도 찍고 좋은 추억 만들고 와야겠습니다. 좋은 계획. 따뜻한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6월에 결혼한 모든 분들 오래오래 잘 살아봅시다. 우리 임영복님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라라랜드 사연 전하다 보면 두루두루 함께하자는, 두루두루 행복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꼭 밑에 적어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저 늘 하는 얘기지만 진짜 이쁜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콩디, 저도 출첵을 한번 해봅니다. 6살 아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량 시골로 개구리 소리 들으러 갑니다. 아이 때는 이 개구리 소리 참 신기하죠? 애들은 개구리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좋은 시간 보내고 올게요 하셨습니다. 8240님이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이렇게 또 노크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조용필의 바운스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손가락이 있기 없기. 그리고 결론은 혼자 드시고 오셨다라는 신창희님의 문자였습니다. 국물도 진하고 고소하잖아요. 맛있는데. 그리고 특히나 남자분들은 추어탕 거절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남편분은 추어탕이 그날 땡기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예전에 들은 기억인데 이 추어탕, 이 남원식은 미꾸라지를 아주 곱게 갈아서 국물이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고 이 서울식은 조금 다르죠. 통 미꾸라지 뭐 이런 건더기가 조금 있어서 식감이 느껴지는 그런 추어탕이 또 서울식인 것 같고 예전에 남원에 가서 추어탕을 먹어봤는데 어우 진짜 무슨 밀크처럼 부드럽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나고 그리고 6823님 콩디 반가워서 문자를 해봅니다. 반가워. 인천 검단을 달리는 78번 버스에서 라라랜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멋쟁이 기사님이 라라랜드 팬이신가 봐요. 버스 번호 한번 불러주시면 기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우연치 않게 주파수가 여기에 멈췄을까? 아니면 진짜 이번에 라라랜드 들어야지 하고 멈추셨을까? 근데 두 가지 어떤 거여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78번 버스 기사님 늘 안전운전 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꽃길만 무릉무릉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지금 계신 승객 여러분들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두루두루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418님 뽀니언니 축하해 주세요. 저 동력 수상 레저 면허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 요런 것도 있어요? 있을 수 있겠다. 물을 무서워해서 여름 레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물에 빠지기 싫어서 시험을 봤습니다. 한번 떨어지고 합격했어요. 가평을 오가며 열심히 연습한 보람이 있네요. 60점이 커트라인인데 88점. 어우 고득점이야. 그래서 합격하셨다고 합니다. 면허 나오면 올 여름 신나게 보낼 겁니다. 기다려 여름 하시면서 1418님 보내주셨고 장혜진님 콩디 저 이번에 소식하면서 매일 운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음식을 적게 드시면서 운동을 꾸준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인지 야식으로 시원한 맥주를 한 잔씩 했는데도 배가 살짝 들어갔어요. 아 이거 이어지면 안 되는데 남들은 똑같아 보인다는데 제 몸은 제가 알잖아요. 나름 건강한 한 주를 보낸 저를 칭찬해 주세요. 우선 저 이분도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장혜진님. 근데 운동 열심히 하고 소식하고 노력 엄청 하셨는데 야식으로 맥주? 요거 길게 가져가지 않으심이 어떠실까? 그냥 단순히 저 이번에 뇌피셜이었습니다. 한춘하님 사연까지 전해드릴게요. 라라랜드 애청자인 친정엄마의 91번째 생신입니다. 콩디가 이름 한번 불러주면 아주 큰 생일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하하하 하셨어요. 사랑하는 황채인 여사님 지금처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살아요 하셨습니다. 91번째 생신을 맞이하셨는데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시대요. 이거 얼마나 큰 복이실까요? 한춘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황채인 여사님 지금처럼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시고 만수무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노래 두 곡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상우의 이젠. 나 이 노래 좋아했었는데. 이정연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이어서 듣겠습니다.

복잡한 생각은 가라.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노래 지금 배달합니다. 불금엔 신청곡 퀵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바. 퇴근을 기다리고 계셔요? 약속이 있어서 시간이 후딱후딱 가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래서 시계만 째려보고 계셔요? 그렇다면 금요일의 속도를 저희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금엔 신청곡 퀵서비스. 좋은 노래들 듣다 보면 순삭이잖아요. 오늘도 약속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에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은 선물로 시원한 아이스라떼 20잔 챙겨왔습니다. 노래는 여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불금엔 신청곡 퀵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밤. 오늘 첫 곡은 말이죠, 4678님이 문자로 신청해 주셨어요. 라라랜드는 90년대의 20대를 보낸 저에게 최고의 취향 저격 라디오입니다. 아이 데리러 가는 길에 듣고 있는데요, 옛 추억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옛 추억에 빠지게 됐어. 저의 학창시절에 늘 언니가 있었습니다. 내가 있었어. 그때를 떠올리며 노래 신청을 해봅니다. 쿨의 작은 기다림. 어우, 노래 좋다.

4678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쿨의 작은 기다림. 정말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있었대요. 이렇게 기분 좋고 기쁜 재산이 또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0606님이 주신 문자예요. 4시 퇴근이라 집에 가면서 늘 라라랜드를 듣고 있습니다. 노래가 제 취향이라 즐거운 퇴근길이랍니다. 이 곡도 언젠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승철의 서쪽 하늘. 크, 정말 명곡인데 저 이 노래 엄청 좋아하는데. 0488님 친구가 된장찌개를 한 소 끓여서 저녁 먹으라고 가져다 줬습니다. 와, 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어쩜 이렇게 마음이 예쁠까요? 친구를 생각하며 노래 신청을 해봅니다. 친구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몰리의 변신. 0488님이 보내주셨고, 된장찌개를 끓여다 주는 그런 친구. 굿이다. 6123님이 주셨어요. 요즘 대학교는 종강 시즌입니다. 딸아이도 종강에서 기숙사로 짐 빼러 왔답니다. 학교 주차장에서 대기 중인데 짐이 어마어마하네요. 딸아이를 응원하며 신청합니다. 제이 레빗의 해피 띵스 신청하셨고, 이성우님, 저녁에 마눌님이요 밥맛이를 나간다고 합니다. 저 홀로 저녁을 먹게 생겼습니다. 외로운 마음으로 노래 한 곡 신청해봅니다. 네, 문자는 외롭다 하셨는데 외로워 보이지가 않네요. 그런 느낌이 없네. 이성우님, CN블루의 웨토리아 신청하셨고, 2009님, 이번 주도 고생한 저를 위해 노래 신청을 해봅니다. 아, 잘하셨어요. 모든 행복의 시작은 자신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 신청할래요. 양혜승의 이 노래 꽤나 힘든데 화려한 싱글을 신청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해보세요.

1777님, 콩디 드디어 불금이에요. 점심 먹고 동네 한 바퀴 돌았는데 벌써 잠자리가 보이는 거 실화인가요? 그래서 신청을 한번 해봅니다. 고추 잠자리. 조용필님의 노래를 신청해 주셨고, 즐거운 양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파서 조퇴했어요. 어디가 아프신 거야 또. 물리치료를 받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주 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회사 눈치 보여서 안 될 듯해요. 주말이라도 푹 쉬면 좀 나아질까요? 우리 아프지 말아요 콩디 하시면서 이한철의 슈퍼스타 신청하셨습니다. 어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컨디션이 상황이 좀 괜찮으면 그래도 자주 치료를 좀 받으시면 더 어여 빨리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이슬비님, 그냥 갑자기 SES의 Oh My Love가 생각났습니다. 갑자기 좋은 노래가 떠오를 때 있죠. SES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저의 고딩 시절이 떠오릅니다. 거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떠오르는 데는. 바다를 했던 선희와 유진이를 했던 은미가 보고픈 날입니다. 얘들아 잘 사니 우리 좀 만나자. 얼굴 좀 보자 하시면서 이슬비님 보내셨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Oh my love. 그리고 송지선님, 여름이면 꼭 듣는 노래가 있어서 신청합니다. 어떤 곡일까 했더니 원더걸스의 So Hot 신청하셨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그냥 막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막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더걸스의 So Hot. 먼저 SES 만나보죠.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9: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8: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0: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1: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2: 하모니 렌트카.
1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2: 뭐니뭐니 해도.
14: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2부에서도 신청곡 퀵 서비스 계속됩니다. 둘리님이요. 콩디 올해 건강검진 했어요? 네, 했습니다. 오늘 건강검진하고 오후에 쉬어서 숲길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노래는 임백천의 마음에 쓰는 편지 신청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둘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2부에서도 이번에 라라랜드 계속됩니다. 임백천님의 따뜻한 목소리로 노래 한 곡 듣고요. 우리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곳곳으로 많이 막히고요.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원효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반대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막히고 그 사이 방화대교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더 가서도 여의하류부터 영동대교까지 긴 구간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고요. 더 가서 용담터널과 금천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일직분기점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옥산에서 독립기념관까지 막히고요. 입장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까지 가장 많이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파.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백근상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얼마 전 아내가 여보, 우리 서부대 지중해 크루즈 가자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10명이 간다고 하길래 당연히 부부 5팀 동반인 줄 알고 신나서 짐을 쌌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해 보니까 일행 10명 중에 남자는 저 혼자, 나머지 9명은 아내와 친구와 지인들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는 짐꾼 겸 사진사 겸 경호원으로 뽑힌 거였더군요. 9명의 여성들이 자기 남편은 다 탈락시키고 만장일치로 저를 골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할 때까지는 비밀로 하기로 했던 거죠. 그렇게 시작된 9박 10일 고난의 행운을 열가면은요, 구명군 캐리어 옮기기, 사진 천장 찍어주기, 아 지금 한국 몇 시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요? 일일이 답해주기, 잔심부름 해주기, 그리고 경호하기. 그렇게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에 내년에 동유부로 크루즈에도 같이 와주실 거죠? 하는데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아내만 챙기기도 버거운데 9명 여성들을 또 호의하라고요? 두 번은 못합니다. 그래도 그 여행 덕에 아내 친구들 사이에서 제 위상이 폭등했다 하니 헛고생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다음에는 9대1 말고 아내하고 둘이서만 즐길 거예요.

0: 네,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박상민님의 지중해였습니다. 우리 백은상님, 뭐 안녕하세요 이본씨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우리 백은상님 아우 지중해 지중해 여행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그냥 사라지셨어. 이본씨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뭐 이런 것도 없어? 아, 우리 근상님 너무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마이크 빌려가셔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또 이거 아내분에게 드려야 되는 선물이네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 크루즈 저 시작부터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족도가 꽤나 높은 그런 여행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9대1 좀 버겁다. 진짜 버거우셨을 것 같아. 야, 다음번에는 꼭 아내분하고 두 분이서 같이 꼭 크루즈 여행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부에도 불금엔 신청곡 퀵 서비스 계속됩니다. 오늘은 선물로 시원한 아이스라떼 20잔 챙겨왔어요. 저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재능을 닮은 새로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모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god의 길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1217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사연은 요즘은 숲속에 집이 있는 휴양님이 꽤 많습니다. 휴가 때 가려고 추첨 예약 넣었는데 헐 저 떨어졌습니다. 거기서도 떨어졌어. 올 여름에 어디 가죠? 급 우울합니다. 아이.

갈 때 많아요. 뭘 우울해요. 노래로 위로받고 싶습니다. 콩디, 지오디의 길 하셔서 이 노래 위로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대학 시절

보내봅니다.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채미용님,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픽업하려고 회사 근처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남편이 어제 회식을 과하게 해서 아침에도 모셔다 드렸습니다. 손이 참 많이 가는 55 남편입니다. DJ DOC의 나 이런 사람이야 틀어주시면 더 신날 듯 합니다. 에너지가 좀 필요하실 듯 해서 준비했고요. 0756님 대구로 여행 갔다가 지금 서울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졸음운전 못하게 UP에 뿌요뿌요 들려주세요. 어우 이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졸음 뿌셔 뿌셔 하시면서 우리 0756님 신청하셨어요. 노래 두 곡 묶어봤습니다. 먼저 DJ DOC의 노래 듣고요. UP의 노래 뿌요뿌요까지 감상하시죠.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아, 저 이번이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고요. 불금에는 신청곡 퀵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가지런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내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 네 자리가 있다면, 끝 네 자리가 있다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선물 받을 연락처를 남기시면 되옵니다. 6944님, 저요? 저도 노래 신청할래요. 오, 하셔요. 하셔야죠.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이 시간에 저녁밥 짓고 있는 내 인생. 진짜 알 수가 없네요. 하시면서 6944님 보내주셨어요. 인생은 알 수가 없어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4751님, 퇴근 중입니다. 얼른 집에 가서 우리 집 강아지 쿠키 껴안고 쉬고 싶어요. 콩디도 퇴근하면 시드랑 오드리부터 안아줄까요? 어우, 안 안아줄 수가 없어요. 그네도 태워줘야 되고 엄청 달려들어서 안할 수가 없습니다. 노래는 이승환의 화양연화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문세님의 알 수 없는 인생 그리고 이승환님의 화양연화 이렇게 두 곡을 전해드리고 신청곡 퀵서비스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가요 준비할게요.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이번 주말 친구가 드디어 결혼을 한다. 먼 길을 돌고 돌아 드디어 부부가 되는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어쩐지 기쁘면서도 울컥한 기분이다. 야, 너 나 볼 때마다 진짜 이럴 거야? 결혼식 때 네가 옆에서 챙겨준다며. 근데 네가 울면 나도 눈물이 날 것 같단 말이야. 너 울고 나 울면 신랑은 안 울겠냐? 울지? 나 드레스 입고 울기 싫다고. 그러니까 울지 마. 알았지? 친구가 지금에 오기까지 무려 15년이 걸렸다. 20살 대학 시절 교양 수업 하나를 같이 들었다는 이유로 친해진 우리는 같은 과 친구들보다 더 자주 어울려 놀았던 기억이 난다. 야, 희영이 말이야, 쟤 음식 뭐 좋아하냐? 내가 너 빼고 둘이 먹으러 가자고

하면 간다고 할까? 아, 고백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이 타이밍이 안 나온다고. 제가 너한테 내 얘기하면 말이야. 너는 무조건 만나보라고 해. 알았지? 그렇게 두 사람은 인연이 됐다. 셋이 같이 어울려 다닐 때도 둘이 꽁냥대는 모습을 보는 게 참 좋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자리를 잡고 남들처럼 연애다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남자의 집안이 한순간 기울면서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나 헤어지려고 내가 지금 연애할 때냐? 어? 빚이 산더미야. 이래서 뭐 졸업은 하겠냐고. 쟤는 나 같은 남자랑 엮이면 안 돼. 네가 좀 잘 달래줘라.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도 시켜주고. 그렇게 두 사람은 결국 헤어져야 했다. 서럽게 우는 친구를 두고 남자는 학교에 휴학계를 냈다. 세상 모든 인연들의 이별이 그런 것처럼 친구는 오래 아파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 너 혹시 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아이, 대학 때 나랑 만났던 애 있잖아. 걔 SNS 안 한대? 걔 번호 좀 알 수 없을까? 친구의 사랑은 늘 오래가지 않았다. 소개팅을 시켜준데도 크게 관심 없어 하더니만 나이 서른이 넘고 그리운 옛사랑을 다시 찾은 거다. 내가 진짜 많이 좋아하나 봐. 연락이라도 해봐야 후회를 안 할 것 같아. 누구 생겼다고 하면 그때 깔끔하게 잊어버리면 되잖아. 근데 왜 자꾸 걔도 혼자 같은 기분이 들까? 그렇게 다시 만난 두 사람이 드디어 부부가 된다. 올해 돌아온 만큼 남은 평생 더 행복하기를 그거 하나 빌고 또 비는 그런 오후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성시경의 두 사람 듣고 왔습니다. 사연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좋고 기분도 좋고 좋네요. 김민주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습니다.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내일이라고 합니다. 6월 27일 토요일에 드디어 두 분이 결혼을 하신답니다. 아주 그냥 멀고 돌고 돌아서 이제서 진짜 연인이신가 보다. 인연이신가 보다. 천생연분이신가 봅니다. 내일 결혼을 하신다고 합니다. 23세 헤어졌다가 33세 다시 만나서 연애 5년 딱 하고 결혼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여자분이 그 느낌이 맞았네요. 왠지 걔도 혼자일 것 같은 그런 기분. 이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두 분 모두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제가 뭐 해드려야 될까? 나 뭐 해드리고 싶다. 두 분에게 세트 비주팔찌를 만들어서 엮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약속하지만 두 분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 사랑,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렇게 두 곡 듣겠습니다.

0: 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이번에 라라랜드 벌써 이제 끝곡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라의 난 너에게 준비했고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제램프 3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성산램프부터 정체입니다. 퇴근길 정체도 긴데요. 반대 성산 방향은 마장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 정체고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동작대교 5차로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계속해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김포요금소에서 송내까지 막히고 그 사이 노후지분기점 5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론 잠원나들목 2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가는 길 차동터널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6시를 막 넘긴 지금 배가 고프다면 삐빅 정상입니다. 저녁때가 됐는데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당연하죠. 근데요, 분명히 저녁밥을 먹었는데 몇 시간 지나면 슬슬 다시 배가 고픈 것 같고 야식 생각이 나잖아요.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가짜 배고픔일 수 있거든요.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원하기 때문에 음식이 당기게 되는데요. 이게 실은 배가 고픈 게 아니라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오늘 밤은 간식과 야식 대신에 휴식 같이 도전해볼까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우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저녁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오늘 첫 곡 클래식화이의 노바보사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첫 번째 곡 노바보사가 되게 나긋나긋하니 휴식을 취하기 딱 좋은 음악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죠. 오프닝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우리 먹장이 우리 스테인들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짜 배고픔이 뭐예요?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읽다 보니까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진짜 배가 고파서 찾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시간대에는 그걸 하면서 내 마음이 편해지거나 그 뇌가 익숙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배고픔 같은 경우도 다 뇌가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집에 들어가면 보통 이제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유 자정쯤에 좀 자자. 새벽 2시 이전에는 좀 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이 몸이 그때쯤이면 맥주 한 캔에 좀 뭐 좀 하고 뭐 작업도 하고 뭐 음악도 듣고 내 개인 시간을 쓰는 유일한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이런 게 또 가짜 배고픔, 가짜로 탐닉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집니다.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이 부족하면 그렇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뜨끔한 거죠. 휴식, 그 시간에는 뇌를 쉬고 몸을 뉘이고 재충전의 시간을 한번 가져봐야겠다 이렇게 또 머리로는 다짐을 합니다만 잘 되겠습니까? 그죠? 계속 좋은 말씀은 계속 하여튼 스트링께 드리고 제가 제 자신에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 저녁입니다. 한 주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진짜 그야말로 편하게 주말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빙 포인트 잠시 후 열려요. 뭐하고 계시는지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소개되면 커피 한 잔씩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고 올게요.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0: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별일 없으셨어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지금 상황을 함께 나눠봅니다. 드라이빙 포인터.

3213님 첫 월급도 받았고 불금이고 아내랑 막걸리 한잔하고 싶어서 족발 사들고 서둘러 집에 가는 중입니다. 아이고 진짜 완벽하다. 기쁨의 만찬을 벌이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권영민님 평일에 오랜만에 스팅 듣네요. 종강한 아들 데리고 집에 갑니다. 오는 길에 휴게소도 들러서 밥도 사 먹으니까 여행하는 기분인데요. 기분 좋게 출첵합니다. 그러시겠죠? 우리 아드님도 종강하고 이제 방학이니까 마음이 더 가볍겠죠. 3532님 이번 주 내내 야근하다가 드디어 칼퇴해서 전역하는 중이에요. 딸이 된장찌개랑 계란말이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두부가 없어서 소고기 무국에 계란말이를 하고 있습니다. 언능 해놓고 학원 픽업 가야 합니다. 에픽하이와 윤하의 우산 신청해요.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어요. 아, 내내 야근하다가 아이고 맛있는 거 이제 챙겨주시고 쉴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또 다른 근무 시작이죠.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릴게요. 자, 방금 사연 소개된 분들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고요.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3532님께서 신청하신 에픽하이와 윤하의 우산 들려드렸습니다. 신청곡 나오는지 듣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네. 그죠? 우리 아이 자녀 양육하시고 또 학교 보내시고 키우시는 분들 또 학원 픽업 갔다 오고 하면 언제 쉴지 모르겠어요. 우리 송 PD도 자녀를 키우시는 입장에서 언제 쉴지 모르겠어요. 정말 좀 대단하다 항상 생각이 듭니다. 참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이고. 0296님. 아이는 친구 집에 놀러가서 밥 먹고 온다 그러고 남편도 퇴근이 늦다는데 이 묘한 느낌 뭐죠? 오랜만에 혼자 있는데 이게 좋아야 하는데 허전해서 이상해요. 아, 그렇죠. 이게 바로 또 오프닝에서 뭔가 그 내가 이제 관성적으로 일상이 이렇게 딱딱딱딱 진행됐는데 한 군데가 뻥 비어버리니까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러게네. 그 허전함을 좀 맛있는 걸로 채우셨으면 좋겠고. 0477님. 일하는 주방도 더웠는데요. 퇴근길 차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인디, 저 아이스 커피가 절실해요. 좋습니다. 절실한 분들.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는군요. 며칠 전부터께서 우리 스태인들과 아이고 그 찜통 같은 곳에서 너무 고생하신다 이야기 많이 나눴거든요. 근데 에어컨 왜 고장났대요 차에? 그 당장 예, 수리센터 가셔서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요즘 더위는 에어컨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예, 일단 시원한 커피 보내드리면서 좀 달래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무인음악 가게가 열립니다. 자, 오늘 무인음악 가게는 어떤 시원한 음악들로 우리 스티인들의 귀를 즐겁게 해드릴까요? 자, 오늘 키워드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들. 1세대 아이돌입니다. 1세대 아이돌! 우! 와, 지금 몇 세대죠? 한 5세대? 작년에 5세대였으니까 5.5 4.5 세대 아이돌 막 이러잖아요. 그 시기별로 나왔던 그 아이돌 친구들이 그 세대를 꽉꽉꽉꽉 채우고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의 음악 산업에 그리고 문화 강국이 되는데 이바지하고 있죠. 저는 1세대 아이돌 세대거든요. 제가 H.O.T를 그렇게 좋아했고요. H.O.T와 이제 그리고 여자 아이돌은 S.E.S 좋아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회사에서 또 라이벌이 형성이 되기도 했죠. 잭스 키즈와 핑클 이렇게 나오면서 아주 그때부터 뭔가 굉장히 풍요로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의 수준이나 퍼포먼스의 그 기량도 뭐 보통이 아니었고요. 자, 그 아이돌의 시작이 되었던 1세대 아이돌의 대표곡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1세대 아이돌은 누구인지 내가 뽑는 그들의 최애곡까지. 자, 사연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선곡된 분들께는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그리고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 Hey, yo, you wanna dance?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나와 음악만이 존재하는 시간, 무인 음악 가게.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 오빠 누나들 응원 좀 해볼까요? 1세대 아이돌.

0: 오직 나와 음악만이 존재하는 시간 무인음악 가게 오늘 1세대 아이돌 아무리 아이돌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 시절의 그 1세대 아이돌의 음악을 들으면 아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아, 더할 나위 없이 흥겨운 시간 보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노래는 핑클의 나우였어요. 핑클의 나우. 아, 그리고 베이비복스의 Get Up이 이어졌죠. 그리고 세 번째 노래는 잭스키즈의 로드파이터였습니다. 아, 이 로드파이터는 제가 대학 가가지고 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쯤이었어요. 재수할 때 대학교 1학년 때 그 1세대 아이돌 그 시절이었거든요. 이제 아주 난리가 나니까 댄스 동아리 있잖아요. 요즘 댄동이라고 하는 거. 그거 만들어가지고 한 친구가 로드파이터를 안무를 따왔는데 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 국민 그룹 GOD의 Friday Night. 오늘 이 시간과 딱 맞는 음악 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은 영턱스 클럽의 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친숙하고 어떻게 보면 나를 키운 그런 음악들 함께 해봤고요. 배달음식 교환권 받으실 오늘의 당첨자 명단은 방송 끝난 다음에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선물방에 성함과 연락처 11자리를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H.O.T의 음악은 안 나왔네요. 아마 일부 끝곡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0: 좋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대학교.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2: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7: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7: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7: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셀레니움 의약품.

0: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3: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2: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4: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금요일 저녁 1부 마지막 곡 들을 시간인데요. 그렇죠.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 H.O.T의 음악이 선곡이 되어 있습니다.
2: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1: 하, 이 노래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들려드립니다.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날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인 만큼 퇴근길 정체는 길게 이어집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하남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리고요. 더 가서 동작대교에서 구리암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도 성수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길게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여전히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대구 분기점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이후로 옥산 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까지 밀리고요. 청주 휴게소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더 가서 안성일 때에서 10km 정체고 신갈분기점과 반포를 앞두고 다시 한번 속도 떨어집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사랑 처방.
1: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2: 공주와 역을 맡은 진세현입니다.
1: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2: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1: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2: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2부 첫 곡으로 저 인디가 아끼는 노래를 콕 집어서 한 곡씩 공개합니다. 인디 픽. 인디 픽.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요, 지난 화요일에 골라뒀던 곡이에요. 유인음악가게에서 가사가 좋은 노래들을 들어봤었죠? 근데 저는 딱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아, 이 노래에 특히 좋았던 가사. 정작 힘겨운 날엔 우린 전혀 상관없는 얘기만을 하지.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깊은 어둠에 빠져 있어. 다른 사람의 어떠한 응원이나 위로로도 약이 되지 않는 그 나만의 외딴 감정들이 있어요. 이 노래는요, 그런 말 못할 나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주고 있어요. 힘든 날 내 마음을 대변해준 브로콜리 너마저의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오늘의 인디픽으로 들려드립니다.

0: 오늘 인디픽 브로콜리 너마저의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들려드렸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면 뭔가 정답을 알려주었으면 아니면 나에게 구체적으로 힘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가질 수 있지만 내 마음이야. 맞아. 나 그래. 이런 공감을 이끌어내는 노래가 훨씬 더 와닿더라고요. 이 노래를 듣다 보면 그럼에도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곁에 함께 있어주고 그리고 그 아픔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함께 견뎌주는 거 이런 다짐을 또 새삼 하게 만들어주는 노래여서 더 고맙게 느껴집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저의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트 박 퀴즈 앞두고 있죠.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도 이어질 겁니다. 사진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편하게 사연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 같이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되시면 선물 챙겨드립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방석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뚜바 퀴즈 시작합니다.
1: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6: 유동 골뱅이
7: 쇼리 실라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최고의 허밍이야. 파이팅! 후!
1: 스비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미니 도넛 쿠폰 미도쿠 보내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허밍 잘 들어보세요.

스비트바 퀴즈 허밍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오늘의 힌트곡인 이브의 Lover이었습니다. 아, 힌트곡 너무 좋았죠. 아, 오랜만에 들었는데. 하, 이브의 Lover. 자, 아직까지 정답을 눈치채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허밍한 부분을 제대로 불러드릴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쉬운 그런 노래여서 경쟁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예. 자,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말인디? 오늘 정답은 박미경의 2부의 경고였습니다. 자, 2부의 경고. 야, 이 노래도 어마어마.

자,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10분을 추첨을 해서 미니 도넛 쿠폰 미도쿠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스윗드라이브 홈페이지 선고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이름과 연락처 11자리를 꼭 남겨주세요. 그럼 정답 꼭 듣고 옵니다. 박미경의 2부의

스비트 바퀴스 오늘 정답곡 박미경의 2부의 경고였습니다. 붐빠리 붐바바 할 때 손 이렇게 막 손바닥 팔꿈치 막 위아래로 막 흔드는 거 와, 엄청 생각이 났었습니다. 김명애님께서는 저희 동네 마트에서 떡을 4팩에 10,000원에 파는데요. 저녁 마감 시간을 앞두고는 10팩을 줍니다. 아침 식사로 먹으면 딱이라서

지금 떡 사러 갑니다. 든든하고 맛있는 떡 많이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마음이 너무 편해진다, 그죠? 이 시간에 딱 한 제가 가는 마트도 8시류 기점으로 갑자기 40%, 60% 할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딱 가가지고 초밥 20개 입 요거 딱 사기 딱 좋거든요. 한 만 원 살짝 넘은 금액에 알차게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그거 살 생각에 그 기분이 확 좋거든요. 명예님도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떡 좋죠. 떡 이렇게 잘 사놓고 냉동실에 소분해서 놔둔 다음에 아침마다 하나씩 가져가가지고 직장 가서 딱 펼쳐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잖아요. 그죠? 5663님은 날도 더운데 운동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요. 눈 딱 감고 헬스장에 다녀왔습니다. 막상 가니까 더워도 하게 되더라고요. 땀냄새 물씬 맡으며 오늘 운동 완료! 아, 대단하십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내 계획이 흐트러지는 계절이 됐죠. 아니야, 괜히 가서 아니야. 이거 다 건강하고 근육에 힘 받자고 하는 일인데 이게 안 돼, 안 돼. 지쳐. 탈수해. 아니야. 쓰러질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헬스장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잘 챙기신 것 같습니다. 오운완. 훌륭하십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하루를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이 준비되어 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 같이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두 곡 잘 감상하고 올게요. 카라의 스텝 준비했고요. 1999님께서 신청하신 To Anyone의 I Don't Care 나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9024님, 아침에 공원 산책하면서 풀밭에서 네잎클로버를 찾았어요. 그것도 두 개나. 책 속에 살포시 끼워놨답니다.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잎클로버가 건강해 보여요. 되게 실해요. 아, 정말 이렇게 이쁘게 자리 잡은 네잎클로버 두 개를 사진 찍어 보내셨는데, 이 뭔가 9024님께 행운도 이 가까스로 오는 게 아니라 뭔가 건강하고 순조롭게 마치 짠 것처럼 올 것 같은 그런 좋은 기운이 듭니다. 아, 해몽이 아주 좋죠. 8197님, 그림을 그리는 취미가 있는데요, 다용도실에 작은 저만의 화실을 만들었어요. 맨날 방구석에서 그리다가 이렇게 제 공간이 생기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와, 그래서 마련한 예쁜 내 작업실 사진 찍어주셨어요. 한 화면에 가득 담겨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아기자기하고 진짜 여기에서 엄청 많은 꿈, 제대로 된 그림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벽에 붙여놓은 이미 이제 완성해놓은 작품들도 보이는데 보통 실력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하신데요. 아, 잘 그리셔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작업실 하나 차리셔야죠. 그죠? 그런 꿈 갖고 계시겠죠? 0021님, 미련 가득한 옷을 용기 내서 정리하고 나눔했습니다. 네, 나눔 받으신 분이 제 미련이 무색하게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니까 참 감사하고 기뻤네요. 예, 그래서 과일 음료를 선물로 보내놓으셨습니다. 그죠? 이게 대문에 손잡이에 걸어놓으셨어요. 근데 쪽지 내용을 보니까 따뜻한 마음 나눠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셔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글씨도 좀 이렇게 이쁘고요. 맞아요. 이렇게 뭔가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이 모먼트. 이런 게 참 또 다른 내일.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죠. 주변에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시고, 또 그분께는 0021님께서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 아주 흐뭇합니다. 3375님, 딸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싸우지도 않고 사이좋게 자란 둘도 없는 우리 남매. 그 동생이 누나가 시집 간다고요 취직해서 모은 돈을 턱하니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필요한 거 사. 그러면서 돌아서서는 글썽거리는 거 있죠. 예식장에서 저보다 우리 아들이 더 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쁩니까? 둘이 어린 시절 남동생을 꼭 껴안고 있는 우리 따님의 사진, 이쁜 남매의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막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뭐 커서도 막 냉랭하고 날카롭게 얘기하고 막 이런다는 그 형제끼리 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이 넘치고 이제 교과서에 나올 법한 아주 훌륭한 남매. 예, 앞으로도 훌륭하게 잘 지낼 것 같습니다. 따님 결혼 진짜 축하드리고요. 동생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유리상자의 신부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아까 따님 결혼시키신다는 우리, 그리고 정말 남동생 너무 훌륭하게 둔 이 3375님께서 이 노래 들으시면서 눈물 막 적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남동생이 엄청 펑펑 울 것 같아요. 그 모습도 옆에서 지켜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정말 이렇게 사이좋은 남매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루의 다양한 순간 함께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립니다. 당첨되셨으면 우리 홈페이지 선물방으로 오셔서요,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세요. 언제든 편안하게 사연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좀 더 만나봅니다. 이민영 님이요. 친구랑 시장에 다녀왔어요. 친구는 보관해 둔다면서 마늘을 잔뜩 사고요. 저는 오랜만에 집에 올 아들을 위해서 육개장 재료를 샀습니다. 친구랑 간식도 먹고 재미난 시간 보내다가요, 이제 육개장 끓입니다. 아.

0: 정경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
1: 시장에 가면 참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괜히 사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시장 인심이라는 게 있어서 지나가면서도 맛보시라고 한번 좀 먹어봐도 돼요 그러면 어유 드세요 드세요 이런 정겨운 풍경들이 있는데 친구랑 진짜 최고의 데이트를 하신 것 같네요. 육개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 맛있겠습니다. 육개장 너무 좋아해. 이용호님께서는 아들은 학교에, 딸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쉬는 남편이랑 오랜만에 단둘이 시간을 보냈어요. 이게 얼마 만에 데이트인지 소고기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녁은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아, 이 또한 우리 용호님도 아주 오랜만에 진짜 꿈이야 생시야 할 법한, 그죠? 왜냐하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둘만의 시간이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학원을 보내놓고 시간을 만끽하셨으니까 얼마나 좋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소고기 드셨대요. 우리 스테인들 소고기 드셨대요. 그러면 그냥 기분 좋겠죠. 자, 노래 두 곡 이어듣고 오겠습니다. 자, 유진성님이 신청하신 카니발의 거위의 꿈, 그리고 노을입니다. 그리워 그리워.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금요일 저녁 2시간 함께 잘 달려주셨습니다. 오붓하게 걷는 느낌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끝곡은요. 우리 9241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로 장식해봅니다.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퇴근길 정체가 남아있는 곳도 있고요. 사고 난 곳도 있습니다. 서초터널 안 1,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창동교에서 장안교까지 막힙니다. 그 사이 중랑교 1차로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모두 강 서쪽으로 가는 길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40분 정도 걸립니다. 고속도로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평택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양지에서 용인까지 정체고요.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또 군자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안전운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서두르다 보면 모든 일을 단순히 치부하게 됩니다. 흑과 백,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 내 앞에 단 두 개의 답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진짜 삶은 언제나 그 사이에 숨어있죠. 서두르다 보면 그 사이의 풍경을 살펴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지 싫은지 한순간에 단정 짓기 전에 시간을 두고 이리저리 살펴봐야 하고요.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는 된다 안 된다 그 사이에 있는 무수한 가능성을 믿어봐야죠. 0과 1 사이에도 사실 셀 수도 없이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그 넓고 깊은 사이를 거닐어 보시죠.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무입니다.

케이티 턴스톨, Suddenly I See.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6월 26일 금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빠른 결정을 권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단순한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예, 앞만 보고 가는 게 효율적일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서두르다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풍경도 놓치고 사람도 놓치고 어떨 때는 내가 왜 그곳으로 가고 있을까? 예, 이렇게 이유마저 놓쳐버릴 때가 많죠. 예, 맹목적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자, 금요일 저녁입니다. 잠시 걸음을 늦추고 사이를 좀 들여다보시죠. 그러다 보면 미처 보지 못했던 생각이나 놓쳤던 마음도 떠오르지 않을까요? 금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을게요.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리 신랑!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에 위제로
3: 이양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2: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로비 윌리엄스 슈프림. 예, 김인미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제 최애곡입니다. 하기 싫은 집안일도 드림밥 들으면서 하니 즐겁습니다. 최애곡. 저도 한때 이 곡이 최애곡이었던 적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예. 진짜 하루에서 한 대여섯 번씩, 대여섯 번이 뭐예요? 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진짜. 왜 이 곡에 꽂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유를 생각해봐도 뭐 그때는 뭐 젊을 때고, 예. 뭐 그런 곡들 있잖아요. 뭐 이유 없이 그냥 예, 좋아지는 곡. 저는 그 곡들을 정말 많이 반복해서 듣는 편인데, 아니 지금도 물론 좋습니다. 예. 지금은 최애곡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 늙었나 봐요. 지금은 최애곡이 없어. 만들어야 되나? 최애곡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예. 저절로 떠올라야 되는데.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26일 금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1328님, 우리 집 중3. 어제까지는 스카에서 공부하더만 오늘은 스카에 사람이 많아서 집에서 공부한다네요. 사람이 많아도 자기 자리 있고 조용하기만 하면 한데 뭐가 문제일까요? 저녁 차려주고 간식 챙겨주고 이제야 겨우 한숨 돌립니다. 고3 엄마들 얼마나 힘드실까요? 모두 파이팅입니다. 고3은 차라리 예민하거든요. 그 시기에는. 그러니까 뭘 그렇게까지 막 챙겨줄 게 많이 없는데 이 중3 고1 이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은 뭐 그렇게 이래서 공부가 안 되고 저래서 뭐가 안 되고 불만 불평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환경이 어떻고 뭐 맞아요. 집에 있으면 이게 신경 쓰이죠. 예, 뭐라도 그래도 공부한다는데 예, 챙겨줘야 될 것 같고 조용히 해야 될 것 같고 아, 참 애매합니다. 차라리 눈에서 안 보이는 게 속 편하시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뭐 집에 있는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나요? 환경이 바뀐다고? 아, 제가 너무 좀 그랬습니까? 왜냐면 저도 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아, 권현진 씨, 로봇 청소기를 큰 맘 먹고 구입했어요. 식탁 의자에 앉아 청소 잘하고 있는지 감시 중인데 역시 사람 손이 안 갈 수는 없네요. 예, 그래도 열심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청소하는 걸 보니 기특하고 고맙습니다. 예. 로봇 청소기를 감시하고 어떤 때는 모시고 살아야죠. 지가 알아서 다 해야 되는데 장애물들은 다 치워줘야 되고 진짜 그래요. 아니 진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사람이 신경 쓸 게 많은 건지 AI를 장착했다고 하는데 왜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로봇 청소기를 켜놓고서 외출을 갔다 왔는데 화분에 어느 날은 걸려가지고요. 거기에서 한 1시간 동안을 이렇게 덜덜덜덜 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녀석이. 넌 뭐 하는 거니? 예, 저도 모르게 무생물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답니다. 예, 그러게요. 더 진화를 해야 됩니다. 예, 이왕이면 사람의 예, 노동을 좀 덜어주려면 지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로봇을 들이는 게 낫지. 그쵸? 로봇 청소기예요, 이거는. 송승호 씨가 신청하신 마다나 뮤직 듣고요. 리아나, Don't Stop the Music. Hey, Mr. DJ, put a record on. I wanna dance with my baby.

리아나 Don't Stop the Music 그리고 마다나의 Music 송승호 씨가 신청하신 곡 그 전에 들었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 팝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밥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김현정 씨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퇴근해서 바로 드림팝 틀어놓고 잠시 누워있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볼륨 올리고 눈 감고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도감이 들어요. 지치고 힘들 때 위안이 되는 방송 늘 감사합니다. 예. 저희 어떤 게 음악이 그런 거겠죠? 예, 음악이 그런 거겠죠. 제가 뭐 굳이 세상의 모든 음악처럼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 거죠? 예. 저희 음악이 다 하니까. 네. 저는 뭐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려도 저 사람은 진심을 담아서 하는 거야 그런 의심을 약간 살 것 같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유, 퇴근하시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8시 그쯤 되면은 피곤할 때죠. 예. 그러면은 6시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적어도 6시 이후에 예,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집에 오시면은 한 8시 예, 그 정도 되는 건데 아 이거는 습관으로 좀 들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아주 오래 시간을 오래 끌지만 않으시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 김현정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Tiffany, I saw him standing there.

CNC 뮤직 팩토리 Don't Stop the Music 들었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26일 금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6056님 오늘 아침 일찍 세탁기를 돌려놓고 뿌듯해했는데 다 끝난 뒤에 보니까 세제만 넣고 빨랫감을 안 넣었더라고요. 정신이 엄마도 제때 충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이럴 수 있죠. 충분히 이럴 수 있죠. 예. 빨랫감은 늘 있던 거니까 뭔가 저 안에도 들어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내가 이미 넣었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제만 넣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냥 세제하고 물만 빙빙빙빙 돌면서 야, 그 끝났을 때 열어보셨는데 얼마나 허무하셨을까요? 뭐야. 그래요. 예, 요거는 진짜 충전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잠깐이라도 어디 뭐 카페를 가시던지 아니면 산책을 하고 오시던지 충전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근데 뭐 이 정도는 예 약관인 것 같아요. 뭐 더 심한 분들도 뭐 무지 많던데요. 예. 6056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3953님 딸아이와 회식 끝난 남편 데리러 가는 중입니다. 저희 남편은 경찰인데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 50% 할인되는 식당에 갔다고 하네요. 남편 기다리면서 커피 한잔 해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또 경찰분들은 6월이 되면은 50% 할인되는 식당. 오, 이거 좋은데요. 예. 아니 너무 많이 또 고생들 하시니까 그렇죠. 사건 사고는 진짜 계속 터지지. 예. 인력난이 또 심하잖아요. 예. 3953님한테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김미영 씨,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어요. 날씨가 너무 덥네요. 예, 지금 여긴 낮이에요. 이따 저녁 먹고 주변 산책 다녀와야겠습니다. 6주간의 휴가 중 벌써 1주가 지났네요. 아, 쩝이네요, 쩝. 예. 날씨가 덥다고 저한테 불평을 하시는 겁니까? 6주 동안 이탈리아 피렌체를 가셔놓고서 지금 저한테 와우. 야, 좀 덥긴 덥죠. 제가 6월 말에 결혼을 하고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갔었거든요. 예, 이탈리아 일주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즈음에 뭐 지금은 더 더울 수 있어요. 그때도 덥긴 했는데 그늘에 가면 엄청 시원해요. 예, 이탈리아는 뭐 남유럽 쪽은 아마 좀 그런 게 있어서 아주 좋았던 기억이 나니. 피렌체 진짜 저 피렌체가 진짜 좋았어요. 저는 예, 몇 군데 이렇게 도시를 다녔는데 뭔가 이렇게 아담하면서도 약간 현대적인 그런 느낌도 있고 예. 뭐 아무튼 저랑 통하는 예, 그런 게 있었어요. 피렌체에서 막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 또 가보고 싶네요. 와 김미영 씨 너무 부럽습니다. 예, 6주 휴가가 웬 말이야. 잘 다녀오세요. 예,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박영애 씨가 신청하신 포스트 말론 Take What You Want 그리고 The Weekend Die For You

허접의 끝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속담 퀴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뭐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물이 깊어야 뭐뭐도 보인다. 까마귀 뭐뭐를 먹었나? 여기서 퀴즈 뭐뭐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뭘까요? Earth, Wind & Fire, 부기 원더랜드는 땡! 내 뭐뭐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땡! 고기 건들래! 하! 하! 땡! 고기 건들래!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고기, 2번 채소, 3번 과일. 정답 보내주시고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오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Earth, Wind & Fire, 부기 원더랜드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곡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680님. 혼자 사는 게 너무 행복한 30살인데요. 요즘은 결혼해서 잘 사는 친구들을 보니 마음이 좀 흔들리네요. 이건 고비겠죠? 예, 네. 뭐 고비까지. 마음 가는 대로 좀 놔둬보세요. 자, 제프 버넷의 쿨 걸스 신청을 하셨습니다. 1부 끝곡이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그리고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 마포대교에서 난지나들목까지 밀리고요. 내부순환도로는 양방향 모두 흐름 원활합니다. 북부간선도로도 수월하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 수서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방면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더딘 흐름 남아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광교터널 부근에서 북수원 그리고 분자분기점에서 서창까지 답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은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 부근까지 밀리고요. 더 가서는 기흥에서 수원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꼬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1: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6: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7: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8: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Marcy Playground, Sex and Candy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릴게요. 짤막한 사연 던져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쓰다꼬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섭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Imagine Dragons, Thunder. 예, 김진희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내일 휴무라 영화 보고 집에 오는 길에 헤드셋에서 흘러나오는 Thunder를 듣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확 꽂히는 느낌. 오랜만에 들으니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이랄까요. 드림팝에서도 오랜만에 듣고 싶습니다. 아니 얼마나 볼륨을 크게 들고 들으셨길래 이게 헤드셋에서 다 들릴 정도예요. 헤드셋이면 이렇게 딱 막아서 잘 안 들릴 텐데 잠깐 이렇게 뺐을 때 혹시 들으셨나? 그런 음악들이 있죠. 예, 그런 음악들 다시 한번 또 들어보게 되잖아요. 그죠? 잊고 있다가 그래요. 어떻게 요즘은 그 책장 옮기셨잖아요. 예, 김진희 씨. 잘 적응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하고 계시겠죠. 백이명 씨, 조카한테 고가의 시계를 선물 받았어요. 예, 조그만 걸 데리고 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저보다 연봉이 훨씬 높은 직장인이 되었다는 게 믿어지질 않네요. 제가 업어서 키웠거든요. 이런 날이 와서 너무 좋아요. 너무 뿌듯하지. 예. 나보다 연봉이 훨씬 센 것만 빼면 왠지 아니 조카니까 뭐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연봉을 좀 더 받아서 조카한테 뭔가 더 베풀어야 되고 줘야 될 것 같은데 미안하잖아요. 예, 조카한테 와, 야, 진짜 사랑을 많이 주셨군요 조카한테. 예, 조카가 고가의 시계를 선물할 정도면 고가의 시계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워왔던 막 그런 기억이나 추억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와, 뭔가 이렇게 느낌이 되게 남다르실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 예. 아, 너무 뿌듯하시겠는데요. 이제는 뭐 친구처럼 이렇게 편하게 지내시면 되겠네요. 예. 이런 조카가 진짜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조카가, 예, 지금은 이렇게 지낼 만한 조카가 없네요. 부럽습니다. 백이명씨. 8372님, 여기는 제주예요. 예, 늦은 근무 마치고 이제 막 퇴근합니다. 퇴근길 신나게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문자합니다. 헬로윈의 닥터 스타인, 예, 신청을 하셨습니다. 랩소디의 에메랄드 스워드까지 두 곡 듣죠.

8372님이 신청하신 헬로윈, 예, 닥터 스타인, 그리고 랩소디, 에메랄드, 스워드, 예, 두 곡이었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밥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6175님, 엄마가 요양보호사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9시까지 학원으로 가시는데 필통이랑 책, 간식 챙겨서 백팩 메고 현관문 나서는 모습을 보면 괜스레 애틋해져요. 꼭 자식 학교 보내는 부모 심정이랄까요? 우리 엄마 친구는 잘 사귀고 있나? 수업은 잘 따라가고 있나?

걱정도 되고요. 괜한 걱정이겠죠? 예, 우리 엄마 파이팅입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생소한 거죠. 예, 엄마가 6175님을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이나 걱정을 하셨을 텐데, 이제 반대 상황에서는, 아, 우리 엄마도 이렇게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 입장으로 돌아가니까 걱정이 되죠. 예, 진짜 성인이긴 하지만 가셔가지고 또 한마디 말도 못하고 누구 사귀지도 못하고 공부는 또 힘들지 않은지. 예,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이 돼보면 참 뭐 100%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역지사지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아, 좀 따뜻하게 안아드리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시느라 또 힘드시니까 여름에, 예, 6175님이 혹시 보양식, 예, 같은 거, 뭐 꼭 보양식 아니어도 되죠. 예, 제철 음식, 따뜻한 한 끼 이렇게 또 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6175님한테 제가 커피 쿠폰 두 장 보내드릴게요. 발렌시아 가이아.

기오르게 잠피르, 예, The Lonely Shepherd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세요. 6월 26일 금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7285님, 저녁 약속 후 집에 들어가면서 들어요. 저녁 노을지는 바닷가에서 맛있는 회 먹고 들어가는 중입니다. 음악과 함께 기분 좋은 저녁입니다. 마산은 바닷가 야경이 참 멋지답니다. 아,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퇴근길에 바다가 보이는 거, 뭐 차를 타고 가든 뭐, 예, 뭐 걸어가든, 예, 버스를 타든, 예, 바다가 이렇게 탁, 뭐 비가 와도 상관없어요. 예. 비가 안 오고 석양이 쫙 지면서 그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상념에 젖는, 예, 그 퇴근 시간이 있는, 야, 그거를 가끔씩 제가 상상을 하는데, 와, 7285님은 거기에 더해서 바닷가에서 회까지 드셨군요. 요거는 반칙이지. 예. 근데 저는 막 회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 좋아하긴 하는데, 막, 예, 뭐 막 일부러 찾아서 막 먹어야 되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저는 그냥 바다만 있으면 돼요. 아, 마산에 계시는군요. 예. 아. 예, 또 매일 이렇게 바다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별 감흥이 없으실까요? 내 감정이나 어떤 느낌에 따라서 이렇게 바다가 좀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냥 일상 속에 어떤 루틴 속에 바다가 들어와 있으면 좀, 예, 감흥이 좀 떨어지시려나요? 아니겠죠? 예. 야경이 참 멋지다고 하시니까 부럽습니다. 예, 7285님. 김영수씨, 저는 시골 부모님께 매일 전화드려요. 내용은 늘 같습니다. 제가 건강 잘 챙기시고 병원 꾸준히 다니시라고 잔소리하면 부모님은 늘 황급히 전화를 끊으세요. 역시 잔소리는 누구나 싫어하네요. 예,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잔소리를 듣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잔소리를 하는 입장이

0: 같습니다. 예.
1: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예. 왜 매번 다른 얘기는 또 다른 얘기를 하거나 뭐 좀 약간 감성적인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또 그것도 또 예. 남사실 없다고 이렇게 또 끊으실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건강을 잘 챙기시고 병원 꾸준히 다니시라. 예.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김영수 씨도 좀 화제를 이제 좀, 다른 걸로 좀 전환을 해보시죠. 예. 맨날 같은 얘기. 근데 아마 속으로는 이렇게 매일 전화를 하시는 김영수 씨한테 고마워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친구분들한테 자랑을 하시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만큼 진짜 큰 효도, 예. 관심, 그런 게 없거든요. 예. 넌 딴 얘기 없냐? 어? 갑자기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야, 건강 잘 챙기고 병원 꾸준히 다니는 건 잘하고 있거든. 어, 딴 얘기 없냐고. 어, 뭐 용돈을 좀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번 주에 내려온다거나. 그래요, 잘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루틴으로 아시겠죠? 2023님, 2561님이 신청하신 배트 미들러. Wind Beneath My Wings 듣고요. Amy Grant, El Shaddai.

2023-2561님이 신청하신 Bette Midler, Wind Beneath My Wings, 그리고 Amy Grant, El Shaddai 들었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1570님, 20살 때부터 5년 동안 같이 살았던 동갑 친구가 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친구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번호가 있어서 깨톡에는 뜨는데 계속 연락을 못 드리고 있다가 얼마 전 15년 만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늙지 마세요. 저 그때처럼 혼내줘요. 했더니 우리 예쁜 막내딸을 왜 혼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더 났어요. 앞으로 아빠에게 전화하는 만큼 자주 전화드리려고요. 그리고 올해는 꼭 만나 뵙고 싶어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진짜로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흔한 얘기이긴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친한 친구보다 그 부모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셨던 거 그게 생각이 나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예, 연락이 오랫동안 끊겼다가 그쵸? 예. 아이고 평생 어떻게 잊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분을 시간 날 때마다 전화 드리시고 꼭 만나시길 바랄게요. 1570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Bread If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3: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2: 이 캠페인은 행정원 정부와 함께합니다.
4: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5: 하모니 렌트카.
6: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5: 뭐니 뭐니 해도
7: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금요일 밤 끝고 클리프 리차드 비전스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건강 코디는 코디너.
1: 건강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건강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건강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사람들은요, 때때로 실제 일어난 일에 자기만의 해석을 덧붙여서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그 사람은 표정이 왜 안 좋았지? 혹시 나 때문인가? 왜 내가 보낸 톡에 대답이 없지? 혹시 나한테 화난 게 있나? 이렇게 상대의 말, 표정, 행동을 반복해서 떠올리면서 내 감정을 다치게 만드는 걸 심리학에서는 반추라고 부르는데요. 살다 보면 누구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 상처를 계속 곱씹으면서 더 크게 만들면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힘을 끌어다 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나에게 스스로 상처 주는 일은 만들지 말아야겠죠.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이소라의 제발로 6월 26일 금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사람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은 쪽보다는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특히 혼자 고립돼 있을 때일수록 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탓을 하거나 후회를 하거나 혹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좋은 작품들을 감상하거나 이렇게 좀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이번 주부터 특집 주간이 시작됐는데요. 오늘도 2026년 상반기를 정리하고 다가올 하반기 미리 계획하는 시간 밤그대의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함께 해주세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026년 거의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시작을 바꿀 순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면 결말을 충분히 바꿀 수 있겠죠? 지난날의 나를 점검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시간. 밤그대의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

0: 지난 시간을 후회하거나 반추하면서 괜히 주눅들기보다는 바둑의 복기처럼 다음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2026년 나를 돌아봐 의욕 있게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김일도님, 제가 거북목이 심해서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매번 아프다고 누워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동네 필라테스 학원을 끊어줬어요. 하지만 저는 필라테스가 뭔가 부끄럽고 익숙지 않아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반항했는데요. 아내가 꾹 참고 다섯 번만 해보래서 억지로 해봤더니 세상에, 역시 아내 말은 들어서 나쁠 게 없더라고요. 구부정했던 제 목과 척추가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반듯해졌고 통증도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30회를 마치고 추가로 30회 더 연장해서 하고 있어요. 하반기에도 더욱더 열심히 필라테스를 완수해 거북이를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보통 30회 채우기가 쉽지 않은데 추가로 또 연장하셨다니 필라테스가 잘 맞는 운동인가 봐요. 그래요, 일두님. 뭐라도 꾸준히 하는 게 진짜 거북목에 도움이 됩니다. 현혜진님, 2026년 상반기를 돌아보니 눈물 반, 웃음 반이네요. 성장이 느린 아들을 데리고 김해로, 부산으로, 안양으로 부지런히 다녔거든요. 주변에서는 이런 저를 철의 여인 같다고 합니다. 자그마한 체구와 달리 당차다고 해요. 아마 엄마니까 가능한 일들이었겠죠. 때론 힘들고 지쳐 울기도 하지만 우리 아들 달콤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믿고 하반기에도 제가 할 일을 해나가려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건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주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든든한 지원을 해주는 남편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남편, 고마워. 당신이 나에겐 큰 힘이야. 와, 우리 달콤이가 엄마의 사랑을 받아서 점점 예, 이렇게 행복해지고 또 정말 정말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서 저도 기쁩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달콤이 평생에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님도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니까 가능한 거겠죠. 부럽습니다. 듀스의 나를 돌아봐 보내드릴게요.
1: 이제 우리가 시작하겠어. 바로 여기서 D, E, U, N, 듀스. 여기서 우린 보여주고 싶어.

0: 언타이틀의 날개, 먼저 들으신 곡은 듀스의 나를 돌아봐 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2026 나를 돌아봐 계속 소개해드립니다. 허윤서님, 할머니께서 틀리하시느라 올해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기도 했는데 제가 할머니와 같은 방을 쓰겠다고 했어요. 그게 2026년 제가 가장 잘한 일 같아요. 근데 할머니가 저 잘되라고 하신 말씀이 자꾸 잔소리를 들려 짜증냈던 건 반성합니다. 지금은 할머니께서 치료 다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하반기엔 할머니 댁 자주 놀러가서 착한 손녀로 효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1: 와, 윤서님 대단한 결단을 하셨네요. 할머니와 같이 방을 쓰겠다는 이 엄청난 결단. 근데 그걸 또 만족하시니 정말 효녀네요. 효자인가요? 어쨌든 할머니가 윤서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치료도 빨리 되지 않으셨을까요? 서지영님, 2026년 상반기를 돌아보니 주말마다 부지런히 여행을 참 많이 다녔네요. 친정 부모님과는 삼척, 시댁 부모님과는 부산 여행 다녀왔고요. 아이들과는 경기도 박물관, 서울 국립박물관, 경복궁, 덕수궁, 고궁 나들이 가서 한복 입고 사진 찍었던 것도 좋은 기억이었어요. 날 더워졌을 땐 수원 집에서 가까운 안산 대부도 해수욕장 가서 아이들과 갯벌 체험도 했어요. 하반기에도 상반기처럼 여행 다니며 즐기며 살아보렵니다. 2026년 행복이 가득하길 응원해주세요. 와, 부지런하십니다. 이거 거의 매주 다니니까 이런 정도의 스케줄 날 것 같은데 대단하네요. 근데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지수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가족들 사이도 좋아지고요.
0: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보내드릴게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들으셨습니다. 유지원의 밤을잊은 그대에게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계속 소개해드릴게요. 박희정님, 저희 부부는 올해 결혼 10년 차인데요. 상반기 저희 부부에게 엄청난 소식이 있었습니다. 셋째가 찾아왔거든요. 둘째 낳고 7년 만에 셋째를 가졌는데 양가 부모님들은 편하게 살지 왜 사서 고생하냐고 하시지만 남편과 저는 그 고생마저도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전 결혼 전만 해도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엄마가 되고 나니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예정일이 12월인데 더운 여름 잘 지내고 추운 겨울에 우리 곁에 찾아올 행복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세상에, 행복둥이 행복이군요. 셋째 미리 축하드리고요. 터울이 좀 있으니까 거의 집안에서 완전히 귀염둥이가 될 것 같습니다. 5938님, 저는 올해 2월에 출산했어요. 분명히 아이는 밖으로 나와서 제 앞에서 꼬물대고 있는데 왜 제 몸무게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랑 똑같은 걸까요? 이 생각도 지금 아이 재워놓고 야식 먹으면서 하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데 체력이 중요한 것 같아서 열심히 먹고 있긴 한데 몸이 임신했을 때처럼 계속 무거워서 아무래도 하반기부터는 살을 좀 빼야 할 것 같아요. 의지를 불태우기 위해 한창 날씬할 때 입었던 청바지를 잘 보이는 데에 꺼내놨는데 이 청바지를 다시 입을 그날까지 힘내볼게요. 청바지를 계속 바라보면서 의지를 불태우시길 바라고요. 물론 뭐 살이 찔 수도 있지만 건강한 선에서 네, 그런 차원에서만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소녀시대의 힘내 들려드리죠.

유나의 혜성, 앞서 들으신 곡은 소녀시대의 힘내였습니다. 밤그대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함께하고 있어요. 한유나님, 올해 큰 용기를 내서 뒤늦은 나이에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이 컸는데 지금은 그때 용기 낸 내 자신이 대견스러워요. 남편이 제 눈에 청춘이 반짝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구민센터 수영반 등록도 도전 1년 만에 성공해서 주 3회 수영도 시작했어요. 계속 자랑만 하는 것 같은데 딱 하나만 더 할게요. 저 회사에서 모범 직원으로도 뽑혔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랑할 일 많이 만들고 싶어요. 아니, 모범 직원까지? 유나님은 정말 상반기에 어떤 삶을 사신 거예요?

이거 와 장난 아닙니다. 하반기에 이 정도 계속 유지하시면 거의 갓생러. 7948님, 저는 올봄 4년 솔로 생활 청산하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연애라 그런지 한동안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처음으로 남자친구랑 크게 싸웠어요. 진짜 별일 아니었는데 자존심 세우느라 싸움이 커져서 집에 돌아와서 혼자 어찌나 울었던지. 다행히 남자친구가 먼저 사과해줘서 지금은 다시 잘 지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안 싸우고 사이좋게 예쁜 사랑 이어가려고요. 남자친구와 겨울에 첫눈 오는 거 볼 생각하니 벌써 설렙니다. 와, 정말 화해해서 다행입니다. 철렁했어요. 오랜만에 연애하셨는데 보통 이렇게 처음으로 크게 싸우고 또 헤어지는 커플들 있잖아요. 어쨌든 예쁜 사랑 쭉 오래 이어가시길요. 제이 하울의 사랑인가요? 에코의 행복한 날을 들려드릴게요.

0: 왜 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양약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금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함께했고요. 특집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인절미 컵빙수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밤그대 알려드립니다 게시판 확인해주세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말 사랑했을까 듣고 저는 2부에 올게요.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쌍!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10만 원 사.

스쿨의 아로하 주경인님 신청곡으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에서는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음악 대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지니까요. 남은 시간도 쭉 함께해 주시고요. 밤구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3: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2: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임상아의 뮤지컬. 임상아는 MC로 먼저 데뷔한 후 연기자로 활동했고요. 1996년에 가수로 데뷔했는데요. 1998년 3집 앨범을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지금은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 중입니다. 이 노래는 그녀의 데뷔곡이고요. 주영훈이 작곡을 했고 한경애와 주영훈이 공동 작사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내가 되야만 해.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빗줄.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대사의 침 밑줄은요,

이 드라마에서 골라봤습니다. 2019년 방영된 박진영, 신예은 주연의 드라마 사이코메트리 그 녀석. 이 작품은 손만 닿으면 상대의 기억과 비밀을 읽어내는 능력을 지닌 이안이 주인공이고요. 과거 화재 사고 이후 죄책감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그가 아버지의 방화 사건 때문에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성장한 수습경찰 윤재인과 미제 방화 사건을 함께 해결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1초의 시계바늘이 지나가는 순간 현재는 과거가 되지만 누군가는 아픈 과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영원히 과거에 갇힌 채 남아있는 미래를 망치기도 한다.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작가 김중미가 1987년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달동네에 거주한 체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 괭이부리말 아이들 중 한 구절입니다. 나는 사람과 함께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누구도 다스리지 않고 서로 협력해가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찐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임상아의 뮤지컬, 김원준의 쇼, 이문세의 애수였고요. 대사에 찐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드라마 사이코메트리 그녀석 OST에서 승희의 써니데이, 슈니엘의 일라일라, 더더의 딜라이트였습니다. 책에 찐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박학기의 아름다운 세상, 예민의 아에이오우,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이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우석준의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

금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푸른 하늘의 우리 모두 여기에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라디오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우리는 마음이 편하면 모든 일에 쉽게 관대해집니다. 평소였으면은 꼭 짚고 넘어갔을 일도 기분에 따라 웃으며 스치게 되죠. 일주일 중에 예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요일이 바로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일명 프라이데이 이펙트라고 해서 주말을 앞둔 오늘은 웬만한 일에 부정어를 잘 쓰지 않는데요. 되도록 좋게 좋게 네 하고 웃으면서 내 기분이 상할 일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좋은 일 하나만 생겨도 쉽게 행복해지는 게 우리 마음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2시간은 내 옆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정해져 보는 거 어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1: Hey boy, look,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트와이스의 Yes or Yes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봤고요. 금요일은 아니다, No 보다는 Yes를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일명 Friday Effect인데 아무래도 주말권이기도 하고요. 괜히 문제를 만들어서 피곤해지지 말자, 일 만들지 말자라는 마음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왕 예스 모드, 다정 모드를 켠 다음에 주위 사람들에게 다정한 이야기 한번 건네보시면 제 기분도 상대방 기분도 부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잠시 후에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이 열릴 겁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한 커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본다방에 입장하셨어.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4277님, 꿍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근 도장 꾹 찍습니다. 라라랜드는 나의 오후 루틴이에요. 항상 감사해요, 꿍디 하셨습니다. 우리 4277님, 하루 루틴에 이번에 라라랜드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그리고 임영복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진도에서 문자를 주셨어요. 수제 찐빵을 만들고 계시대요. 맛있겠다. 찐빵 좋아하세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셨는데 찐빵 안 좋아하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요? 오늘은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주말에요. 와이프랑 맛있는 거 먹고 사진도 찍고 좋은 추억 만들고 와야겠습니다. 좋은 계획. 따뜻한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6월에 결혼한 모든 분들 오래오래 잘 살아봅시다. 우리 임영복님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라라랜드 사연 전하다 보면 두루두루 함께하자는, 두루두루 행복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꼭 밑에 적어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저 늘 하는 얘기지만 진짜 이쁜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콩디, 저도 출첵을 한번 해봅니다. 6살 아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량 시골로 개구리 소리 들으러 갑니다. 아이 때는 이 개구리 소리 참 신기하죠. 애들은 개구리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좋은 시간 보내고 올게요 하셨습니다. 8240님이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이렇게 또 노크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조용필의 바운스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신창희 님이 주신 문자예요. 콩디 너무 속상합니다. 뭐가 또 이렇게 속상하실까? 속상해. 남편한테 추어탕 먹으러 가자 했더니 난 안 먹어. 단칼에 거절을 하네요. 어우, 괘씸해서 혼자 가서 먹고 왔습니다. 나는 지가 먹자는 거 다 먹어줬는데 45년을 헛살았어요 하시면서 아, 우리 남편분 이렇게 단번에 거절하기 있기 없기. 그리고 결론은 혼자 드시고 오셨다라는 신창희님의 문제였습니다. 국물도 진하고 고소하잖아요. 맛있는데. 그리고 특히나 남자분들은 추어탕 거절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남편분은 추어탕이 그날 땡기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예전에 들은 기억인데 이 추어탕, 이 남원식은 미꾸라지를 아주 곱게 갈아서 국물이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고 이 서울식은 조금 다르죠. 통 미꾸라지 뭐 이런 건더기가 조금 있어서 식감이 느껴지는 그런 추어탕이 또 서울식인 것 같고, 예전에 남원에 가서 추어탕을 먹어봤는데 어우 진짜 무슨 밀크처럼 부드럽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나고. 그리고 6823님 콩디 반가워서 문자를 해봅니다. 반가워. 인천 검단을 달리는 78번 버스에서 라라랜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멋쟁이 기사님이 라라랜드 팬이신가 봐요. 버스 번호 한번 불러주시면 기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우연치 않게 주파수가 여기에 멈췄을까? 아니면 진짜 이번에 라라랜드 들어야지 하고 멈추셨을까? 근데 두 가지 어떤 거여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78번 버스 기사님 늘 안전운전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꽃길만 무릉무릉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지금 계신 승객 여러분들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두루두루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418님 뽀니언니 축하해 주세요. 저 동력 수상 레저 면허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 요런 것도 있어요? 있을 수 있겠다. 물을 무서워해서 여름 레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물에 빠지기 싫어서 시험을 봤습니다. 한번 떨어지고 합격했어요. 가평을 오가며 열심히 연습한 보람이 있네요. 60점이 커트라인인데 88점. 어우, 고득점이야. 그래서 합격하셨다고 합니다. 면허 나오면 올 여름 신나게 보낼 겁니다. 기다려 여름 하시면서 1418님 보내주셨고, 장혜진님 콩디 저 이번에 소식하면서 매일 운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음식을 적게 드시면서 운동을 꾸준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인지 야식으로 시원한 맥주를 한 잔씩 했는데도 배가 살짝 들어갔어요. 아, 이거 이어지면 안 되는데. 남들은 똑같아 보인다는데 제 몸은 제가 알잖아요. 나름 건강한 한 주를 보낸 저를 칭찬해 주세요. 우선 저 이분도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장혜진님. 근데 운동 열심히 하고 소식하고 노력 엄청 하셨는데 야식으로 맥주? 요거 길게 가져가지 않으심이 어떠실까? 그냥 단순히 저 이번에 뇌피셜이었습니다. 한춘하님 사연까지 전해드릴게요. 라라랜드 애청자인 친정엄마의 91번째 생신입니다. 콩디가 이름 한번 불러주면 아주 큰 생일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황채인 여사님, 지금처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살아요 하셨습니다. 91번째 생신을 맞이하셨는데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시대요. 이거 얼마나 큰 복이실까요? 한춘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황채인 여사님, 지금처럼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시고 만수무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생각은 가라.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노래 지금 배달합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 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바. 퇴근을 기다리고 계셔요? 약속이 있어서 시간이 후딱후딱 가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래서 시계만 째려보고 계셔요? 그렇다면 금요일의 속도를 저희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 서비스. 좋은 노래들 듣다 보면 순삭이잖아요. 오늘도 약속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에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은 선물로 시원한 아이스라떼 20잔 챙겨왔습니다. 노래는 여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밤. 오늘 첫 곡은 말이죠. 4678님이 문자로 신청해 주셨어요. 라라랜드는 90년대의 20대를 보낸 저에게 최고의 취향 저격 라디오입니다. 아이 데리러 가는 길에 듣고 있는데요. 옛 추억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아, 옛 추억에 빠지게 됐어. 저의 학창시절에 늘 언니가 있었습니다. 아, 내가 있었어. 그때를 떠올리며 노래 신청을 해봅니다. 쿨의 작은 기다림. 어우, 노래 좋다.

4678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쿨의 작은 기다림. 정말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있었대요. 이렇게 기분 좋고 기쁜 재산이 또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0606님이 주신 문자예요. 4시 퇴근이라 집에 가면서 늘 라라랜드를 듣고 있습니다. 노래가 제 취향이라 즐거운 퇴근길이랍니다. 이 곡도 언젠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승철의 서쪽 하늘. 크, 정말 명곡인데 저 이 노래 엄청 좋아하는데. 0488님 친구가 된장찌개를 한 소 끓여서 저녁 먹으라고 가져다 줬습니다. 와, 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어쩜 이렇게 마음이 예쁠까요? 친구를 생각하며 노래 신청을 해봅니다. 친구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몰리의 변신. 0488님이

보내셨고, 된장찌개를 끓여다 주는 그런 친구. 굿이다. 6123님이 주셨어요. 요즘 대학교는 종강 시즌입니다. 딸아이도 종강에서 기숙사로 짐 빼러 왔답니다. 학교 주차장에서 대기 중인데 짐이 어마어마하네요. 딸아이를 응원하며 신청합니다. 제이레빗의 해피 띵스 신청하셨고, 이성우님, 저녁에 마눌님이요 밥 마시를 나간다고 합니다. 저 홀로 저녁을 먹게 생겼습니다. 외로운 마음으로 노래 한 곡 신청해봅니다. 네, 문자는 외롭다 하셨는데 외로워 보이지가 않네요. 그런 느낌이 없네. 이성호님, CN블루의 웨토리아 신청하셨고, 2009님, 이번 주도 고생한 저를 위해 노래 신청을 해봅니다. 아, 잘하셨어요. 모든 행복의 시작은 자신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 신청할래요. 양혜승의 이 노래 꽤나 힘든데, 화려한 싱글을 신청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해보세요.

1777님, 콩디 드디어 불금이에요. 점심 먹고 동네 한 바퀴 돌았는데 벌써 잠자리가 보이는 거 실화인가요? 그래서 신청을 한번 해봅니다. 고추 잠자리. 조용필님의 노래를 신청해 주셨고, 즐거운 양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파서 조퇴했어요. 어디가 아프신 거야 또. 물리치료를 받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주 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회사 눈치 보여서 안 될 듯해요. 주말이라도 푹 쉬면 좀 나아질까요? 우리 아프지 말아요 콩디 하시면서 이한철의 슈퍼스타 신청하셨습니다. 어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컨디션이 상황이 좀 괜찮으면 그래도 자주 치료를 좀 받으시면 더 어여 빨리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이슬비님, 그냥 갑자기 SES의 Oh My Love가 생각났습니다. 갑자기 좋은 노래가 떠오를 때 있죠. SES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저의 고딩 시절이 떠오릅니다. 거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떠오르는 데는. 바다를 했던 선희와 유진이를 했던 은미가 보고픈 날입니다. 얘들아 잘 사니 우리 좀 만나자. 얼굴 좀 보자 하시면서 이슬비님 보내셨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Oh my love. 그리고 송지선님, 여름이면 꼭 듣는 노래가 있어서 신청합니다. 어떤 곡일까 했더니 원더걸스의 So Hot 신청하셨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그냥 막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막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더걸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9: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8: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0: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1: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2: 하모니 렌트카,
1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2: 뭐니뭐니 해도
14: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2부에서도 신청곡 퀵 서비스 계속됩니다. 둘리님이요. 콩디 올해 건강검진 했어요? 네, 했습니다. 오늘 건강검진하고 오후에 쉬어서 숲길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노래는 임백천의 마음에 쓰는 편지 신청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둘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2부에서도 이번에 라라랜드 계속됩니다. 임백천님의 따뜻한 목소리로 노래 한 곡 듣고요. 우리 2부에서 만나요.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백근상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얼마 전 아내가 여보, 우리 서울의 지중해 크루즈 가자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10명이 간다고 하길래 당연히 부부 5팀 동반인 줄 알고 신나서 짐을 쌌지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해 보니까 일행 10명 중에 남자는 저 혼자, 나머지 9명은 아내와 친구와 지인들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는 짐꾼 겸 사진사 겸 경호원으로 뽑힌 거더군요. 9명의 여성들이 자기 남편은 다 탈락시키고 만장일치로 저를 골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할 때까지는 비밀로 하기로 했던 거죠. 그렇게 시작된 9박 10일 고난의 행운을 열가면은요, 구명군 캐리어 옮기기, 사진 천장 찍어주기, 아 지금 한국 몇 시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요? 일일이 답해주기, 잔심부름 해주기, 그리고 경호하기. 그렇게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에 내년에 동해부로 크루즈에도 같이 와주실 거죠? 하는데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아내만 챙기기도 버거운데 9명 여성들을 또 호의하라고요? 두 번은 못합니다. 그래도 그 여행 덕에 아내 친구들 사이에서 제 위상이 폭등했다 하니 헛고생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다음에는 9대1 말고 아내하고 둘이서만 즐길 거예요.

0: 네,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박상민님의 지중해였습니다. 우리 백은상님, 뭐 안녕하세요 이본씨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우리 백은상님 아우 지중해 지중해 여행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그냥 사라지셨어. 이본씨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뭐 이런 것도 없어? 아, 우리 근상님 너무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마이크 빌려가셔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또 이거 아내분에게 드려야 되는 선물이네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 크루즈 저 시작부터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족도가 꽤나 높은 그런 여행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9대1 좀 버겁다. 진짜 버거우셨을 것 같아. 야, 다음번에는 꼭 아내분하고 두 분이서 같이 꼭 크루즈 여행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부에도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계속됩니다. 오늘은 선물로 시원한 아이스라떼 20잔 챙겨왔어요. 저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재능을 닮은 세로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모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0: ERP
1: 4만원 생산관리
0: 사업성공
2: 함께해요
1: 이카운트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god의 길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1217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사연은 요즘은 숲속에 집이 있는 휴양님이 꽤 많습니다. 휴가 때 가려고 추첨 예약 넣었는데 헐 저 떨어졌습니다. 거기서도 떨어졌어. 올 여름에 어디 가죠? 급 우울합니다. 아이 갈 데 많아요. 뭘 우울해요. 노래로 위로받고 싶습니다. 콩디 god의 길 하셔서 이 노래 위로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대학 시절에 짝사랑했던 오빠가 꿈에 나왔습니다. 제 고백을 단번에 거절해서 아주 상처였는데 꿈에서도 고백했다가 차였습니다. 이 짝사랑했던 대상 이 오빠는 차는 게 전문이신가 봐요. 뭐 이렇게 자꾸 차시는 거야. 차이고도 3년을 좋아해서 그런지 잊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노래방에서 자주 불렀던 노래 신청 한번 해봅니다.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최미용님,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픽업하려고 회사 근처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남편이 어제 회식을 과하게 해서 아침에도 모셔다 드렸습니다. 손이 참 많이 가는 쉬운 다섯 남편입니다. DJ DOC의 나 이런 사람이야 틀어주시면 더 신날 듯합니다. 에너지가 좀 필요하실 듯해서 준비했고요. 0756님 대구로 여행 갔다가 지금 서울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졸음운전 못하게 UP의 뿌요뿌요 들려주세요. 어우 이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졸음 뿌셔 뿌셔 하시면서 우리 0756님 신청하셨어요. 노래 두 곡 묶어봤습니다. 먼저 DJ DOC의 노래 듣고요. UP의 노래 뿌요뿌요까지 감상하시죠.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아, 저 이분이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고요. 불금에는 신청곡 퀵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가지런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내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 네 자리가 있다면, 끝 네 자리가 있다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선물 받을 연락처를 남기시면 되옵니다. 6944님, 저요? 저도 노래 신청할래요. 오, 하셔요. 하셔야죠.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이 시간에 저녁밥 짓고 있는 내 인생. 진짜 알 수가 없네요. 하시면서 6944님 보내주셨어요. 인생은 알 수가 없어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4751님, 퇴근 중입니다. 얼른 집에 가서 우리 집 강아지 쿠키 껴안고 쉬고 싶어요. 콩디도 퇴근하면 시드랑 오드리부터 안아줄까요? 어우, 안 안아줄 수가 없어요. 그네도 태워줘야 되고 엄청 달려들어서 안할 수가 없습니다. 노래는 이승환의 화양연화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문세님의 알 수 없는 인생, 그리고 이승환의

김용환님의 화양연화 이렇게 두 곡을 전해드리고 신청곡 퀵서비스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가요 준비할게요.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이번 주말 친구가 드디어 결혼을 한다. 먼 길을 돌고 돌아 드디어 부부가 되는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어쩐지 기쁘면서도 울컥한 기분이다.
1: 야, 너 나 볼 때마다 진짜 이럴 거야? 결혼식 때 네가 옆에서 챙겨준다며. 근데 네가 울면 나도 눈물이 날 것 같단 말이야. 너 울고 나 울면 신랑은 안 울겠냐? 울지? 나 드레스 입고 울기 싫다고. 그러니까 울지 마. 알았지?
0: 친구가

0: 지금에 오기까지 무려 15년이 걸렸다. 20살 대학 시절 교양 수업 하나를 같이 들었다는 이유로 친해진 우리는 같은 과 친구들보다 더 자주 어울려 놀았던 기억이 난다.
1: 야, 희영이 말이야, 쟤 음식 뭐 좋아하냐? 내가 너 빼고 둘이 먹으러 가자고 하면 간다고 할까?
0: 아, 고백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이 타이밍이 안 나온다고. 제가 너한테 내 얘기하면 말이야, 너는 무조건 만나보라고 해, 알았지?
2: 그렇게 두 사람은 인연이 됐다. 셋이 같이 어울려 다닐 때도 둘이 꽁냥대는 모습을 보는 게 참 좋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자리를 잡고 남들처럼 연애다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남자의 집안이 한순간 기울면서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1: 나 헤어지려고 내가 지금 연애할 때냐? 어? 빚이 산더미야. 이래서 뭐 졸업은 하겠냐고. 쟤는 나 같은 남자랑 엮이면 안 돼. 네가 좀 잘 달래줘라.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도 시켜주고.
2: 그렇게 두 사람은 결국 헤어져야 했다. 서럽게 우는 친구를 두고 남자는 학교에 휴학계를 냈다. 세상 모든 인연들의 이별이 그런 것처럼 친구는 오래 아파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
0: 너 혹시 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1: 아이, 대학 때 나랑 만났던 애 있잖아. 걔 SNS 안 한대? 걔 번호 좀 알 수 없을까?
2: 친구의 사랑은 늘 오래가지 않았다. 소개팅을 시켜준데도 크게 관심 없어 하더니만 나이 서른이 넘고 그리운 옛사랑을 다시 찾은 거다.
1: 내가 진짜 많이 좋아하나 봐. 연락이라도 해봐야 후회를 안 할 것 같아. 누구 생겼다고 하면 그때 깔끔하게 잊어버리면 되잖아.
0: 근데 왜 자꾸 걔도 혼자 같은 기분이 들까?
2: 그렇게 다시 만난 두 사람이 드디어 부부가 된다. 올해 돌아온 만큼 남은 평생 더 행복하기를 그거 하나 빌고 또 비는 그런 오후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성시경의 두 사람 듣고 왔습니다. 사연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좋고 기분도 좋고 좋네요. 김민주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습니다.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내일이라고 합니다. 6월 27일 토요일에 드디어 두 분이 결혼을 하신답니다. 아주 그냥 멀고 돌고 돌아서 이제서 진짜 연인이신가 보다. 인연이신가 보다. 천생연분이신가 봅니다. 내일 결혼을 하신다고 합니다. 23세 헤어졌다가 33세 다시 만나서 연애 5년 딱 하고 결혼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여자분이 그 느낌이 맞았네요. 왠지 걔도 혼자일 것 같은 그런 기분. 이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두 분 모두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제가 뭐 해드려야 될까? 나 뭐 해드리고 싶다. 두 분에게 세트 비주 팔찌를 만들어서 엮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약속하지만 두 분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 사랑,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렇게 두 곡 듣겠습니다.

0: 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이번에 라라랜드 벌써 이제 끝곡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라의 난 너에게 준비했고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8: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0: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랑, 영어로 러브는요. 라틴어인 르부에르에서 유래한 말이래요. 기쁘다 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러브는 기분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해봐서 알죠. 사랑이 늘 기분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 사랑은 눈물이고요. 때로 사랑은 고통이기도 하고, 때로 사랑은 구속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고요. 희망을 품고 행복해 하기도 하죠. 오늘도 그 사랑으로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나탈리 콜의 음성이었죠. LOVE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데에는 노래만큼 빠른 효과를 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에 추억이 담겨있는 노래가 우연히 흘러나오면 잔뜩 인상을 쓰고 있다가도 우리의 미간이 슬며시 펴집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가 우리의 얼굴을 환하게 해줄까요? 지금 생각나는 음악들 제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이로 시작해서 오삼으로 끝나는 그대, 보미님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HA로 시작해서 NL로 끝나는 그대는 또 역시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그대들의 인사가 정말 고맙고 반갑습니다. 노래 계속 이어갈게요. 하리코닉 주니어의 Every Time I Fall in Love, 그레고리 포터예요. Take Me to the Alley.

음악과 함께했던 시절의 우리를 소환해서 그때 감정과 이야기들을 다시 눈앞에 펼쳐놓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추억의 한 장면 속으로 떠나볼게요.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93년 오늘의 빌보드 차트 1위 곡입니다. 자넷 잭슨의 That's the way love goes예요. 1993년은 자넷 잭슨에게 특별한 해였죠. 그녀에게는 늘 마이클 잭슨의 여동생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는데요. 하지만 이 노래를 통해서 그녀는 확실하게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이전까지 선보였던 파워풀한 댄스곡 대신에 느긋한 힙합 그루브와 감미로운 R&B 사운드를 결합해 1990년대 팝 음악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거든요. 빌보드 차트에서 무려 8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자넷 잭슨에게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준 노래 들어보죠. That's the way love goes입니다.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 곡 특선. 우리가 어렸을 때 혹은 젊었을 때 열심히 따라 부르던 노래들 중에요. 외국 곡으로 원곡이 있는 노래들이 꽤 많았어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신기한 마음으로 재미있게 원곡을 찾아 듣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번안곡과 원곡을 비교해서 감상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첫 주자는 투 코리언스의 언덕에 올라와 뉴 크리스티 민스트레스의 그린 그린입니다. 1960년대 포크음악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원곡인 그린 그린은 밝고 경쾌한 멜로디 속에 집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젊은이들의 희망과 그리움을 담아낸 곡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도향과 손창철이 결성한 듀오 투 코리언스가 언덕에 올라라는 제목으로 번안해서 불렀는데요. 특유의 흥겨운 추임새를 더해서 순수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습니다. 들어볼까요? 번안곡인 투 코리언스의 언덕에 올라, 이어서 원곡인 뉴 크리스티 민스트레스의 그린 그린입니다.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특선. 오늘 첫 번째로 비교해서 들어본 노래는 번안곡인 투코리언스의 언덕이 올라와 원곡인 뉴크리스트 민스트레스의 그린 그린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나란히 들어볼 노래 역시 신나는 멜로디를 가진 노래예요. 이태신의 땅벌과 서처스의 범블비입니다. 범블비는 1960년대 영국의 리버풀 사운드를 이끌었던 서처스의 경쾌한 히트곡이죠. 찌릿한 전자 기타 사운드와 신나는 비트 위로 사랑이라는 벌에 쏘여버렸다는 재치있는 가사를 담은 곡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인기 가수였던 이태신 씨가 땅벌이라는 제목으로 번안해서 불렀는데요. 원곡의 거친 록 스피릿을 한국적인 통기타 리듬과 힘있는 보컬로 불어냈습니다. 두 곡 나란히 들어보죠. 번안곡인 이태신의 땅벌하고요. 원곡인 서처스의 범블비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서처스의 범블비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이 곡의 번안곡인 이 대신에 땅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혀 볼까요? 리타 굴리즈의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앤 머레이입니다. Broken hearted me.

Talk About It, Anne Murray의 Broken Hearted Me 듣고 왔습니다. 넓은 대지와 깊은 서정을 품고 있는 러시아 음악은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면서도 묘한 울림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 준비한 음악이 바로 그런 러시아 음악입니다. 먼저 들려드릴 곡은 우리나라 드라마 모래시계에 삽입되면서 당시에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곡이에요. 이오시프 코프존의 크레인스, 백악 하고요. 이고리 딸코프의 맑은 연못 이어집니다.

и в том строю есть промежуток малый. Быть может,

요시프 코프조나 크로인스 백학하고요. 이고르 딸코프의 맑은 연못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살다 보니 꼭 어르신들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동의하시나요? 오늘 끝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2악장으로 영화 엘브라 마디간을 통해서 더욱 사랑받게 된 선율입니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엘브라 마디간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201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이성운을 끌어당기는 연애 주파수, 주식 떡상을 기원하는 주파수, 암기력이 좋아지는 주파수 등등 과학적인 효과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주파수를 듣는 건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라디오야말로 주파수로 듣는 매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주파수 제가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돌리시면 안 돼요.

0: 2026년 6월 27일 토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였습니다. 유튜브에 주파수를 검색해 보시면요. 정말 다양한 영상들이 많아요. 뭐 학업 운이 오르는 주파수, 이재용의 금전 운을 뺏어오는 주파수.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이런 주파수도 있군요. 그 사람에게 연락 오는 주파수, 모기를 쫓아내는 주파수, 장원영만큼 예뻐지는 주파수 등등. 아, 근데 저도 부끄럽지만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뭐든지 다 밝히니까요. 그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전 남친에게 연락 오는 주파수 들어본 적 있습니다. 네, 한 번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이별을 했을 때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털어놓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자꾸 그런 뭔가 영상을 찾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알고리즘에 그 주파수 이런 게 막 같이 뜨는 거예요. 타로 주파수 이런 게.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 뭔가 궁금하다 하고 틀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기계음 같은 게 막 나오면서 그게 어떤 원리로 이거를 만드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뭔가 듣다 보면은 잠도 잘 오고 뭔가 이게 근데 저는 가끔 좀 무섭더라고요. 만약에 그 주파수가 제목만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이 오는 주파수라고 해놓고 혹시나 나쁜 기운을 주는 그런 주파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들어서 그 뒤로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상하 가족분들 중에는 이런 주파수 한 번쯤 들어본 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없으면은 거짓말일 것 같은데 이게 제목이 클릭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고요. 아 근데 이재용 금전은 뺏어오는 주파수는 뭔 죄입니까 우리? 네, 이건 좀 쉽지 않네요. 아무튼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 주파수 최대한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함께 남겨주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5: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6: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7: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 렌트카,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토이 인생은 아름다워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6378님께서요. 원초적인 질문인데요. 왜 햄디인가요? 허유원 이름과 연관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저도 이제 주변에 제가 SNS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나 햄디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햄디가 뭐야? 햄디? 너 이름에 햄이 없는데 왜 햄디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서 제가 햄스터를 닮았다고 햄스터 DJ 줄여서 햄디가 됐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햄을 얼마나 좋아하면 햄디가 된 거냐? 실제로 저는 햄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햄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데 뭐 아무튼 뭐 어쨌든 뭔가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우리 사가족분들께서 그렇게 추천해 주시는 게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기억에는 남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햄디 많이 많이 기억해 주세요. 사연들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우와, 기사님들께서 문자를 이렇게 두 분께서 보내주셨는데, 먼저 4687님께서는 공항버스 기사입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운행합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박우근님께서는 종로 마을버스 신입기사입니다. 새벽부터 햄디 목소리 들으니 기분 너무 좋은데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버스를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버스가 있어요. 저는 공항버스를 진짜 일단 좋아하고요. 마을버스도 되게 좋아하는데 서울에서는 그 초록색 마을버스 작은 거 있잖아요. 왜? 딱 두 분께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님이시네요. 공항버스는 그냥 공항에 가는 그 설렘과 뭔가 항상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타면은. 왜냐하면 떠나는 거니까.

그리고 쾌적하고 항상 제가 운전을 못할 때는 공항버스를 자주 타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되게 좋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그 노선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동네 안으로. 그러면은 그 마을버스를 타서 여유롭게 바깥에 동네 보면서 한적하게 그냥 버스 타고 다녔던 기억이 좋아서 아무튼 공항버스와 마을버스 둘 다 제 최애 버스들입니다. 두 분 다 새벽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힘내시고요. 저희 상쾌한 아침과 함께 쭉쭉쭉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들어드릴게요. 로꼬 조지의 이대로만 그리고 지소울의 멀리멀리 멀리.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원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 2016년 6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말을 맞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먼저 20위 마마무의 None is Mondel로 시작할게요. 당시 유행어 중에 하나였죠? None is Mondel. 마마무의 노래가 히트를 치면서 이 말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됐죠.

0: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야.
1: 19위는 에디킴 이성경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입니다. 배우 이성경 씨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구나 알게 해준 노래였죠. 원곡은 샵의 노래예요.
0: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단지 과정일 뿐이야.

0: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단지 과정일 뿐이야.
1: 2016년 6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 17위는 국카스텐의 펄스가 차지했습니다. 시원시원한 하현우 씨의 목소리가 매력적인 노래고요.

14위는 악뮤의 리바이였습니다. 역시 히트곡 부자, 천재 남매답게 차트에서 빠지지 않는 분들이네요. Bye. Bye. Bye. Bye.

0: 42위는 장기하와 얼굴들의 크가 차지했습니다. 장기하 씨 특유의 박자감 그리고 독특한 가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았던 곡이죠.
1: 너는 쿨쿨 자나 봐. 문을 쿵쿵 두드리고 싶지만 어두컴컴한 밤이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들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7415님, 아이와 아침 운동 중입니다. 파이팅! 서연아 사랑해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근데 저는 처음에 어머니께서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어? 이게 순간적으로 되게 친구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와 진짜 동안이시네요. 아침에 이렇게 귀엽게 V 하시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저희 상쾌한 아침에도 즐거운 이런 추억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뭔가 아침 운동 엄마랑 하는 엄마 아빠랑 부모님이랑 어렸을 때 했던 기억들이 운동한 기억들이 은근 오래 남더라고요. 왜일까요? 뭔가 같이 땀 흘리고 그런 몸의 근육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럴까요? 우리 서연 양에게는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딕펑스의 평행선 함께 듣고 오시죠.

딕펑스 평행선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7598님, 오랜만에 조카들 만나고 왔어요. 조카들 만날 땐 조금 프리하게 하고 가는 편인데 5살 큰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이모, 안경 쓰지 마. 렌즈 껴. 이 자식, 안경 쓴 이모도 좀 좋아해 줄래? 크크크크. 햄디에게 자랑 겸 우리 막내 귀요미가 윙크하는 사진도 보냅니다. 두 눈을 칠끈 감고 있어서 이게 윙크야? 싶을 수 있는데 윙크예요. 짱 귀엽죠? 네. 너무 귀엽네요, 진짜. 아니 근데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아나운서실의 선배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기들이 학교에 이제 엄마가 찾아가면 엄마 왜 오늘 속눈썹 안 붙이고 왔어? 이런대요. 그래가지고 아 원래 이제 우리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속눈썹을 붙이고 이 풀 메이크업이라고 하잖아요. 풀메를 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다가 이제 아이들은 그 모습이 너무 세상에 제일 예뻐 보일 거 아니에요, 엄마가. 근데 그러다가 사실 속눈썹은 방송이 있을 때만 붙인단 말이에요. 방송이 없을 때 맨 얼굴로도 갈 수 있는데 예, 엄마 속눈썹 붙이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길래 와 이 우리 선배들의 미모를 보면은 전혀 이제 속눈썹을 안 붙여도 충분히 아름다우신데 그래도 우리 아기들이 예쁜 그 고점을 알아가지고 아 남들한테 뭔가 이 예쁘게 보였으면 좋겠는 마음이 아이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웃기면서도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 뭔가 이제 아기를 낳을 거 아니에요. 저도 언젠가는. 근데 그럴 때 좀 잘 유지를 해야겠다. 미래 아이가 좀 유치원이나 학교 가가지고 좀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잘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괜히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참 순수하면서도 그 순수함이 가끔은 잔인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귀여운 조카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들어드릴게요. 존 케이의 Six Months.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공호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6: 대학교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제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 1부 끝곡으로는 이하이의 For You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현의 굿모닝 팝스 주말맞이 리뷰 타임 가져볼게요. 월요일에 배웠던 노래 다시 복습해볼까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pop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장현입니다. 오늘 감성적인 팝송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오늘의 미션 문장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영어 가사 잘 예상해 보세요.

번째, 시야가 좁아진 상태죠. 두 번째, 현실은 피할 수 없어요. 세 번째, 그건 너무 숨막힐 수 있어요. 네, 필리핀계 미국인 벨라 포르치의 2024년 발매곡 Sweet Delusion이라는 곡입니다. Sweet Delusion이라고 했어요. 달콤한 망상, 달콤한 환상, 달콤한 착각. 예,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제목이고 예, 함께 가사를 살펴보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 시야가 좁아진 상태죠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오, 약간 몽환적입니다. When the sun comes up, 태양이 떠오르면, 해가 뜨면, I hear their dissonance. 자, 여기에서 dissonance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D-I-S-S-O-N-A-N-C-E 라고 해서 불협화음이라는 단어예요. I hear their dissonance. 그들의 불협화음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해가 뜨면 이때에 이제 there, 그들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가 뜨면 사람들의 불협화음이 들려요 라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red alert, alarm, but I'm not listening 이라고 했습니다. 적색 경보가 울려도 but I'm not listening 이렇게 위험 경보가 울리는데도 I'm not listening, 나는 듣지 않아요. It's love, it's love, it's tunnel vision. 이거 들으셨죠? 이건 사랑이에요 하면서 it's tunnel vision 이라는 문장이 들렸어요. 특히 사랑의 눈먼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tunnel vision 이라는 표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I'm blinded by love 라는 표현으로 it's tunnel vision 이렇게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진 상태다 라는 미션 문장 it's tunnel vision. It's tunnel vision. 이렇게 가사 속에서 활용이 됐습니다. Sweet delusion. 네, 제목이기도 하죠. 달콤한 착각. Forever all consuming. 여기까지 들어보셨어요. 영원히 all consuming. 여기까지 활용이 됐는데 all consuming이라고 하면 모든 걸 압도하는, 완전히 몰입시키는, 온통 마음을 다 빼앗는 이라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문장 속에다가 활용을 해본다면 My love for her is all consuming. 가능하겠죠? 그녀를 향한 내 사랑은 내 삶의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다 라는 예문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The fear was all consuming. 예, 여름철이 되면서 공포, 뭐 스릴러 영화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 The fear was all consuming. 그 공포는 모든 걸 압도했어. 예, 이런 문장에서도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볼 건데요. 현실은 피할 수 없어요 라는 문장 들어보세요.

오, 아주 환상적인 사운드입니다. It's a fantasy. 그건 환상이죠. Better than being alone. 뭐래요? Better than being alone. 혼자인 것보다 더 나은 환상이죠. 라고 했습니다. 지금 sweet delusion이라고 했잖아요. 달콤한 환상, 달콤한 착각이라는 제목 하에 이렇게 가사를 쭉 듣고 있는데 환상은 환상인데 그래도 혼자인 것보다는 낫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Keep me company. Don't you ever let go. 라는 소절도 들렸습니다. Keep someone company 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쵸. 함께 있어주다 라는 뜻입니다. 꽤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keep me company. 나와 함께 있어줘요. Don't you ever let go. 절대 놓지 말아요. Lose my sanity. 자, 이 중에 lose my sanity 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sanity, 철자를 알려드리면 S-A-N-I-T-Y 이거거든요. 이성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온전한 정신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So lose my sanity 라고 하면 내 이성을 잃다가 되겠죠. lose my sanity, 제 정신을 잃고 and get lost in the smoke, 연기 속에 get lost, 빠져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라는 뜻입니다. Cause, 왜냐하면 reality is inevitable. 이 가사 들으셨나요? Reality is inevitable. 현실은 피할 수 없으니까요. 라고 이 끝부분에 미션 문장이 들렸습니다. 현실은 피할 수가 없다. 무슨 문장이라고요? Reality is inevitable. Reality is inevitable.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미션 문장. 그건 너무 숨 막힐 수 있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I'll admit that silence is my favorite. 침묵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을 I'll admit, 인정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난 침묵을 제일 좋아해요 라는 문장과도 같습니다. I'll admit that silence is my favorite. 침묵을 좋아하시는 분들 귀에 속속 들리시죠? But some nights, 하지만 때로는 뭐 어떤 밤에는 It can be so suffocating 이라고 했어요. It can be so suffocating. 침묵이 너무 숨 막힐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건 너무 숨 막힐 수 있어요. suffocating이라는 이 단어를 활용을 했어요. suffocating라는 철자입니다. 답답함과 외로움 때문에 그게 때로는 너무 숨 막힐 수 있겠죠. 그래서 But some nights it can be so suffocating. 이렇게 가사에서 표현을 한 것일 겁니다. Can you die from hyperventilation? 예, 이번에 질문의 문장이 들렸어요. Can you die from hyperventilation? 자, hyperventilation. 특히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쵸, vent. 통풍구, 뭐 환기구. 근데 ventilate라고 하면 환기하다, 표명하다라는 뜻으로도 가능하고 ventilation이라고 하면 그쵸, 환기창이라는 거고 근데 앞에다가 hyper이라는 접두사가 붙었잖아요. 뭔가 과도할 때 hyper이라는 것을 앞에 붙일 수가 있는데 hyperventilation이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과호흡 증후군이라는 뜻입니다. Can you die from hyperventilation? 과호흡 때문에 죽을 수도 있나요? 라는 말이에요. Sweet delusion!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니까 현실을 알면서도 이 사랑이라는 달콤한 환상 속에 있고 싶다라는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이 곡 함께 감상해 볼게요. Bella Porci의 Sweet Delusion.

0: 그럼 핵심 문장 리뷰 타임. 첫 번째, 시야가 좁아진 상태죠. It's tunnel vision. 네, 이 표현이 들렸죠? It's tunnel vision. You can only see one thing. 이 상황입니다. You can see only one thing. You can only see one thing. 딱 한 개만 바라볼 수 있는, 눈앞에 딱 하나만 보이는 그런 상황을 tunnel vision이라는 단어를 활용을 해서 It's tunnel vision. 네, 가능한 문장입니다. 두 번째, 현실은 피할 수 없어요. Reality is inevitable. Reality is inevitable. 이렇게 묘사를 했고, In the end, reality hits you. 그쵸? 혹은 reality can't be avoided. 현실은 피할 수가 없다. 라는 좀 더 직접적인 문장도 만들어 봤습니다. 세 번째, 그건 너무 숨 막힐 수 있어요. 이때 숨 막히는 이라는 의미로 suffocating 이라는 단어를 썼었죠. It can be so suffocating. It can be so suffocating. 네, 충분히 생활 속에서도 응용을 하실 수 있는 문장입니다. It can be emotionally exhausting. 이런 상태에서도 It can be so suffocating. 그쵸? 대체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It's tunnel vision. It's tunnel vision. It's tunnel vision. 두 번째, 현실은 피할 수 없어요. Reality is inevitable. Reality is inevitable. Reality is inevitable. 세 번째, 그건 너무 숨막힐 수 있어요. It can be so suffocating. It can be so suffocating. It can be so suffocating. 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Morning Pops 리뷰 타임은 내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꽁스꽁스로 돌아올게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7: 유동 골뱅이.
8: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9: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8: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1위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나님 선정 이어듣기 콩룰 짝꿍 노래들을 들려드립니다. 꽁스꽁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맛집, 환상의 짝꿍 노래들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노래들 이어들으면 꿀맛이다! 여러분의 사연이 담긴 짝꿍 레시피가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8751님의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들어온 가수가 있습니다. 일본 걸그룹 큐트 스트리트, 애칭은 큐스토. 귀엽기만 하면 안 되나요? 노래가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우리말 버전으로 음원도 출시하고 우리나라 음방에도 출연했더라고요. 샤워볼 같은 옷을 입고 귀엽기만 하면 안 되나요? 를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됩니다! 돼요! 대답하게 만들어요. 한국 방송 이후로 우리나라 팬이 엄청 많아졌다던데 여자인 저도 입덕했습니다. 귀여운 거 최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귀여운 일본 소녀에 약하더라고요. 예전에 아유미 언니도 진짜 좋아했거든요.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귀여운 소녀들의 노래 신청할게요. 큐스토, 귀엽기만 하면 안 되나요? 아유미, 큐티 허니. 저도 이 큐트 스트리트, 큐스토 이분들 무대도 보고 노래도 들었는데 진짜 그러니까 그 이 애교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랑 그 아시아권에 있는 문화잖아요. 근데 애교는 일본인 것 같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활백서를 할 때 애교를 부릴 일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일본 분들을 보면서 좀 영감을 얻고자 따라하려고 했는데 아 이거는 타고나기를 그게 가는 그 콧소리의 시작 이 코의 흥흥것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저도 즐기기로 했습니다. 즐감했습니다. 너무너무 귀엽고 아이유미도 진짜 히트였죠. 저도 그 세대이기 때문에 큐티 허니 너무너무 오랜만에 얼른 듣고 싶습니다. 8751님의 짝꿍 노래 들려드릴게요. 큐스토의 귀엽기만 하면 안 되나요? 아이유미 큐티 허니.

이어들으면 더 좋은 노래 꽁스 꽁스 2051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딸이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를 좋아하거든요. 덕분에 저도 플레이브 노래를 꿰고 있는데요. 라떼 버추얼 아이돌 아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도 잘생겼었다고요. 아담과 플레이브의 노래 이어 듣고 싶어요. 아담 세상엔 없는 사랑 플레이브 여섯 번째 여름 신청합니다. 아, 그 사이버 가수 아담을 제가 여기서 듣게 될 줄은 플레이브와 함께 이렇게 묶어서 듣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은근 옛날 거 되게 많이 알거든요. 뭐 아무튼 아담의 노래 오늘 추억여행 또 다시 하는 것 같은데 2051님의 짝꿍송 같이 듣고 올게요. 아담 세상엔 없는 사랑 그리고 플레이브의 여섯 번째 여름.

꽁스꽁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좋은 노래들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의 짝꿍 노래들 틀어드릴게요. 계속해서 사연들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967님, 올해는 무슨 일인지 한 달 사이에 입원을 두 번이나 하네요. 병원에서 아침 식사하며 보냅니다. 아휴, 어떡해요. 입원할 정도면은 몸이 조금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얼른 완치를 일단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근데 저도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안 좋은 일이 되게 겹쳐서 일어나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차를 기둥에 박았는데 오늘은 또 주차를 하다가 다른 차를 또 박았어요. 며칠 사이에. 아, 이게 안 좋은 일이 터지려면은 계속 이렇게 같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울하죠, 이럴 때는. 근데

때 액땜했다 생각하고 아 얼마나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일어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뭐 저부터 그렇게 안 되고 있긴 한데 긍정적으로 승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0967님 얼른 나으시고요. 아침 식사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쾌차하세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Queen 92의 커피. Do we like start the song like that?

오늘처럼 반가운 오늘, 어떤 주말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의 주말 이야기. 나는 백화점 아이쇼핑을 좋아한다. 그냥 뭘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걸 즐기는 편이다. 어떤 옷이 유행하는지 매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금세 파악할 수 있어서 패션 센스를 기르는 데도 나름 도움이 된다. 요즘 백화점에선 팝업 매장도 많이 열리는데 새로운 문물도 접할 수 있어 아주아주 흥미롭다. 특히 내가 가장 좋아하는 파트는 지하 식품관 투어. 여기서는 지갑을 지키기가 힘들어서 수없이 무너지고 만다. 세상에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 건지. 오늘은 또 어떤 볼거리가 있을까? 이리저리 구경하다가 맛난 점심도 먹어야겠다. 으, 벌써 침이 고이네.

이진아 냠냠냠 듣고 오셨습니다.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 사연은 9659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아이 쇼핑은 나는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되게 대단하시다. 왠지 저는 눈치 보여서 잘 안 하게 되던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식품관 아이 쇼핑 하신다고 하셔서 아 맞다 나도 다른 데는 안 하지만 식품관 아이 쇼핑은 정말 많이 하지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백화점

음식점에는 식품관이 어찌나 잘돼 있는지 정말 지갑 사수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 디저트는 왜 그렇게 빨리 발전을 하고 유행은 왜 그렇게 또 빠르고 맛있는 건 어디서 이렇게 쑥쑥 튀어나오는지 정말 아이쇼핑으로 끝내야 하는데 항상 백화점에서 나올 때는 두 손 무겁게 양손 가득 간식을 가지고 나와서 문제입니다, 문제. 우리 9659님께서는 어떤 간식들, 어떤 먹거리들 사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주말에 이제 오늘 백화점 이렇게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다들 아이쇼핑만 하지 마시고 맛있는 거 배 터지게 맛있게 드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말 이야기 보내주신 9659님께는 편의점 모바일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노래 듣고 올게요. 니브의 Like a Fool.

0: 클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소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

0: 에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쇼리실라!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구원찬 슬퍼하지마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말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낮 동안 30도를 웃돌겠는데요.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자외선도 무척 강합니다. 건강관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맑은 날씨 속에 주말 동안 나들이를 떠나는 차량들도 많겠는데요.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지난주보다 54만 대 정도가 더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권으로 향하는 차들이 많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벌써 정체가 시작된 곳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초입부터 밀립니다. 강일에서 남양주유금소까지 8km 정도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5km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방향으로 초월 부근으로도 이동량 꾸준히 늘어납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 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 하려던 얘길 어렵게 누르고 그래 미안해 라는 한마디로 너랑 나눈 날들 마무리했었지.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이야. 비비의 밤양갱 중에서. 6월 27일 토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달콤한 토요일 보내시길.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비비의 밤양갱,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찾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기자기 폭짝폭짝 2시간 함께해요. 토요일 1부 그때 뭐 들었어? 에서 여러분의 추억 속 음악들 같이 감상하고요. 2부 우리 유니버스에서는 여기가 아닌 다른 공간으로 잠시 상상이동 해볼게요. 사용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후원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5: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그 시절 기억나세요? 그때 뭐 들었어? 오늘은 김진희님 선곡이에요. 20살 대학에 입학하고 처음 맞이한 여름방학이 생각나요. 두 달이 넘는 방학이라니 너무 신났어요. 지금은 집순이지만 그땐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친구들과 여행을 가려고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옷가게에서 일했는데 손님이 많을 땐 그만큼 힘들었지만 옷이 많이 팔리니 뿌듯하더라고요. 오히려 손님이 없을 때가 난감했던 기억이 나요. 그럴 땐 할 일도 없으니 매장에서 흘러나오던 노래를 들으면서 흥얼흥얼 따라 불렀네요. 그러다 보면 손님들이 오시더라고요. 그 시절 소소한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그 노래들 신청합니다 하고 20살 신입생의 아주 싱그러운 에너지가 가득한 사연을 주셨어요. 저도 그 친척분 옷가게에서 알바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힘들고 이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김진희님은 MBTI 파워 2셨던 게 아닌가 싶네요. 각자의 스무 살의 여름 한자락 노래 들으시면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지금 스무 살의 여름을 맞이하시거나 아니면 맞이하실 분들은 참 좋겠네요. 김진희 님이 여행 경비를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하던 시절 옷가게에서 들었던 곡들 지금 들려드립니다. 유진의 The Best, 리쌍의 Fly High, 차태현의 Again to Me.

그때 뭐 들었어? 김진희님 선곡으로 유진의 더 베스트, 리쌍의 플라이 하이, 차태현의 Again to Me 들으셨습니다. 김진희님에게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때 뭐 들었어? 예전에 한참 듣던 음악은 지금 들어도 왜 그리 좋은 걸까요? 그렇게 좋은 음악들 추억과 함께 보내주시죠. 홈페이지 그때 뭐 들었어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방송 중에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뽑힌 분들에겐 햄버거 세트 쿠폰 드려요. 세 곡 이상 적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H.O.T의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6747님 신청곡이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박다니님, 여고 친구 6명이서 제주도 여행 가는데 요즘 힘들 때마다 그것 바라보고 열일하고 있어요 하셨어요. 아, 언제 가시는데요? 야, 사람이 이렇게 희망과 기대가 있으면 살아가게 됩니다. 아, 정말 설레신가 봐요. 유지영님, 올해 초부터 시작했던 필사가 어제 끝났습니다. 읽어본 책이었지만 필사하면서 새 책을 읽는 듯 더 깊게 곱씹게 되더라고요. 책거리라도 할까요? 하셨네요. 올해 초부터 그러면 거의 반년 가까이 필사를 하신 거예요? 책 한 권을 전체 필사를 하신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시다. 이거야말로 정말 온몸으로 읽으신 거 아닐까요? 책거리 하실만한데. 근데 책거리는 보통 그 훈장님이나 같이 배운 동기들이 있어야 이거 대접을 하는데 누구에게 대접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한 나를 대접해줘야 하는 걸까요? 4421님. 라디오 들으면서 설거지하면 전신운동한 것 같아요. 손은 설거지하지만 노래에 맞춰 다리는 열심히 달리거든요. 야, 이것이 바로 생활체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렇게 노래에 맞춰서 열심히 달릴 수 있는 노래들 쭉 틀어드릴게요. 3818님 신청곡이에요. 장현철의 걸어서 하늘까지, 김민정님 신청곡 신성우의 내일을 향해, 이어서 마야의 나를 외치다까지 같이 들어요.

장현철의 걸어서 하늘까지, 신성우의 내일을 향해, 마야의 나를 외치다 들으셨습니다. 2175님, 부모님 모시고 행사 구경하고 왔는데 생각지 못하게 서커스 공연을 관람했어요. 47 평생 처음 보는 서커스 공연. 너무 신기하고 또 너무 잘해서 놀랐습니다. 서커스 몇 번 보신 부모님도 너무 잘한다고, 돈이 안 아깝다고 좋아하시네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동춘 서커스의 공연을 보셨군요. 와, 저도 영상으로만 보고 그랬는데 아, 직접 눈으로 보면 이거 얼마나 흥미진진할까요? 근데 동춘 서커스, 와, 이거 밑에 이 로고라고 해야 하나요? 로고에 적힌 걸 보니까 since 1925년이에요. 와, 일제강점기부터 있었던 건 알았지만 1925년에 창단이 된 거면 지금 100주년을 넘은 거네요. 와, 역사와 전통이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참 놀랍고, 아, 그리고 계속 이렇게 잘 이어지면 좋겠는데요. 3622님, 6개월 차 임산부예요. 이제 둘만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고 있어요 하셨어요. 이 여름 정말 둘이 뜨겁게 보내시겠네요. 건강 잘 지키세요. 박미님 신청곡 함께 듣죠. 김동률의 감사. 이어지는 곡은 아이유의 Love Wins All.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실라

0: 이게 좋다.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 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셀레늄 무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와!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0: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토요일인 오늘 화창한 날씨 속에 멀리 떠나는 차량들이 많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강원권으로 향하는 노선에서 정체가 빠르게 길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 쪽으로 10km 정체고요. 화도에서 서종까지는 4km 정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지금 남양주에서 양양까지는 3시간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으로 반월터널 부근에선 고장 차를 처리합니다. 처리하면서 2차로 통행 어렵고요. 이후 서용희 분기점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구간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탄진 부근에선 사고가 났습니다. 2, 3차로에 걸쳐 처리하고 있고요. 부산 쪽으로는 남사진이 부근에서 정체 시작됐습니다. 2km 정도 막히고 더 지나 천안에서 천안 호두유계소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사건이 언니 안녕하세요.
1: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2: 콩디 안녕하세요.
3: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0: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0: 이뻐요.
1: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0: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2: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Like a little
3: thing was there.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4: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2부 0390님 신청곡으로 시작했어요. 존 레전드의 Save Room.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검색창에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다짐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0: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4: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의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6: 해리가 마법 주문을 외쳤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마법 같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우린 지금 그곳에 있어요. 우리 유니버스.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을 맞이해온 상가에 들른다. 맛집이 많다던데 포장이나 해갈까 하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계단도 바닥도 페인트칠도 오래된 느낌이 물씬. 어린 시절 떡볶이를 먹으러 들락거렸던 옛 동네 상가도 떠오른다. 옛날 건물답게 지하로 내려가니 시원하다고 느끼는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넓은 공간을 채운 따닥따닥 복잡한 매장. 매장마다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글지글 전을 부치는 가게도 있고 커다란 스텐그릇 가득 시금치를 무치는 반찬 가게에 보기 좋게 포장한 떡을 쌓아놓은 가게도 있고 식당도 여러 개다. 어디 보자. 여기는 돈가스 가게, 여기는 칼국수, 여기는 또... 매장이 이렇게 많은데 어쩜 이렇게 다 다른 것들을 팔고 있을까? 하나하나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웃 매장 사람들과 신나게 대화를 나누다가도 잠시라도 서성이면 부침성 좋게 뭐 필요한 거 있냐고 혹은 이거 어떠냐고 추천하는 사장님들. 귀도 얇고 가격은 또 요즘 물가답지 않게 저렴한 느낌이라 어느새 계산을 하고 있다. 밥대가 된 건가? 갑자기 우르르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더니 여기저기 식당으로 또 우르르 들어간다. 안 그래도 좁은 길이 더 좁아진다. 이 정도 샀으면 됐다. 나가야지 생각하고 출구를 찾는데

잠깐, 내가 어디로 들어왔더라? 여긴 어디지? 미로같이 복잡하고 넓은 지하상가에서 누가 봐도

우리 유니버스. 오늘은 오래된 동네 상가에 다녀왔어요. 예전에는 동네마다 정겨운 상가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예전만큼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상가 만나면 반갑다니까요. 오늘 우리 유니버스에서 들은 곡은 김현철의 동네, 동물원의 변해가네, 크라잉넛의 이사가는 날, 그리고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n Love 였습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Like June의 Run Together. 스위스로우의 인호진 피처링이었고요. 이소영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5656님, 제 뒤통수 보며 엄마 사랑해요 하며 하트를 그리는데 뭉클해서 깼답니다. 아이가 장애라서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는데 불쑥 나온 이 말에 눈물도 흐르고 미소도 지었어요. 이참에 한 번도 자랑 못한 거 언니한테 한 번만 하려고요. 다른 건 부족해도 색감이 뛰어나서 어제 그려온 그림을 액자에 걸어뒀어요. 참 잘했쥬 하고 사진 두 장도 보내주셨고 그 그림 옆에서 포즈 취하고 있는 아이 찍은 그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와, 근데 그림 정말 예쁜데요? 코끼리와 상어를 재밌게 그리고 칠한 그림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표현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눈빛으로, 몸짓으로 하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는 그림이나 음악이나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드러나잖아요. 아, 이런 그림처럼 아름다운 사람으로 건강하게 아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7057님, 주방 서랍 속에서 돌아가신 엄마의 손글씨 레시피 한 장을 찾았습니다. 바랜 종이보다 그 글씨에 마음이 오래 머물렀네요. 사랑은 떠나도 제 곁에 남아있네요. 아, 그 외모 소중히 잘 간직하셔야겠는데요. 러블리즈의 아츄, 송기문님 신청곡 함께 듣죠.

러블리즈의 아츄 이어서 들으신 곡은 위너의 Love Me, Love Me 였습니다. 6130님, 마당에 달맞이 꽃이 활짝 피었어요. 달맞이 꽃은 피고 지고 하면서 가을까지도 볼 수 있는 꽃입니다. 하고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예쁜 거 아닌가요? 분홍빛이 청순 그 자체인데요. 그런 연한 꽃잎 내장에 노란 꽃술이 들어있는 모양. 아, 이 달맞이 꽃 정말 예뻐요. 그런데 저는 달맞이 꽃을 노란색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노란색이 밤에 이 달을 정말 맞이하면서 핀다고 해서 달맞이 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진이 너무 예뻐가지고 찾아봤더니 야, 분홍색의 달맞이 꽃이 있는데 이 분홍 달맞이 꽃은 낮달맞이 꽃이네요. 낮에 나온 달을 맞이하는 꽃. 그러니까 낮에 피는 꽃이죠. 이런 꽃들이 피면서 하루 종일 낮밤을 다 즐길 수가 있네요. 아, 정말 예쁜 꽃 사진 감사합니다. 이런 꽃이 있으면 오르막길도 어렵지 않겠어요. 박보검의 노래 오르막길 9612님 신청곡 함께 듣죠.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셀린 디온의 All by Myself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여의 하류부터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영동대교 부근에 있는 고장난 차 때문이고요. 구간 지나면 제속도 내실 수 있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지방 쪽으로 정체가 빠르게 길어집니다. 특히 강원권으로 향하는 차들이 많은데요.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까지 12km 길게 정체입니다. 춘천분기점 부근으로도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2km 짧게 막히고 지금 남양주에서 양양까지는 3시간 10분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남사진위에서 남사까지 5km 막히고 충청권 부근 이동량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망양휴게소에서 천안호두휴게소 쪽으로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당진분기점에는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 있는데요. 갓길에서 처리작업 이어집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요즘 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부채죠. 여름이 되면 부채 하나씩 가방에 넣어 다녔고요. 그늘에 앉아서 부채 붙이는 어르신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부채 대신 손선풍기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선풍기 바람이랑 부채 바람은 확실히 다르죠. 선풍기 바람도 1단, 2단, 3단으로 세기를 조절할 수 있지만 부채는 그야말로 맞춤형이었잖아요. 아기가 잘 때 할머니가 살랑살랑 부채로 바람을 만들어 주셨고 열받으면 부채질하는 손이 바빴다가 열이 좀 식으면 부채질도 통달아서 여유로웠던 기억. 이런 추억만 떠올려도 괜히 흐뭇해집니다. 정다운 부채 바람 같은 시간 함께 하시죠. 토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